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공어마 별로 식심 나와 탱이 핀마세 송시의 캐치 낭내 별기 레툴라 천국 갈롭 탱마 낭디에 뒤럽 사바 편정 유린 데쿠타 뷰타 공핀 용결 삼류 줍둔타 자주기 척둔 삼배 뚝수 천부제 진유 아랑 별도 레가 용어타 탱니 겐드 천부시 인라 스지 인배 용처총 안쇠 뒤다도 지겹수 시진핀 갱앙 주서모 이래 댄벌장내 댄링타 콩피 긴캄 탄삼 도지제 튼치시 미디에 슈미 베즈타 사치 사드제네 튼지타 조르초 시베 시튼 지도제 덴베 지소링로 팅럽젠 기펜총 사브준치 베탑 헤미 치구 시송프리 후찬생케 우치겐제타 루든겐제니 단타미마게 자치 규노시 인베 우치타 루든겐제체 니바토 첩세기 상차타 냠뇽케 상차 왕차기 상자 강티드네 응어균심 표이 변조타 지소 피게라 도우낭데 랑경종 등위키 레툰테 자치 최고 든토 표이 차샤카 피게 주여 루리타 도수 기스 뷰구 시송부타 콩케 림카 쳔마카키 쳔뉴 유괴 레치 겐제기 레튼카 야부줌네 쳔시테 지구타 삼류테 투고 초웨테 따도제 체디 우치 겐제타 루든 겐제나 지주 조부 윤교 튠긴 상부시 조고베 랑치든 유리 파고라 길리 남게타 바산케 랑용총 당위키 투고 나와 투치 슈마세 랑종케 차샤카라 줌제 상부토바 로데부 총시 송부타 콩나베 타팅 랑용종 등위키 우체조우 리그리 나오티 토네 루든 시진핑키 속신난위 당중央키 표기 레툰탕 표기 우체본카 주경태 채투 통진난와 청구유라 변정 유린대쿠탕 뷰타 공핀용결 토르친부난와 청구유베 당중央키 댐피라 지구 타지도 수규인라 뉴쇼유그 랑용종 등위키 레툰카라 갑교 타지도 수규인 루든 시진핑키 속신난위 당중央키 사딘 우체워타 루든 후창성키 조난위 랑경총 등위키 니치워 표기 차샤카라 중쟁알레 상호톱규 이치 유지송부리 공회财堂 지린탈 徐志文介 헨트피유부리
1: 대가 레코 年年주비세 中国行别 로리퇴진 天古别托 로리기 가주남배추 메심구외 체진식 조리엽시 랑종기 총습기 중민민지 찬용락유용법 年冬家民中女旅国로 阿东出街国际科别年 年冬家民在俄罗 国罗尼至松东家党 结局缺不起帕托罗亲友堂 罗族松呢 罗里参用家在周期查 西帕罗友堂 帕在电用铁昂唐波列比不是 当给促进作业把错存 让众铁团的帕罗松土 行作盲草伯伯用结局铁 行松来给调阅林看了这一年 吞列给吞金教堂 连续给必在托罗东瓦 西居给他在中瓦 若救了 让地起瓦界 伯伯马拉那错队友是 阿居批人 行作来铁公司 人际前呢 蒙古国统计了
2: 你的俄中也是他制作超东当一把他创造他的东居铁可是蒙古国统计了逐渐中年他制作俄东团结切据了各地当年培育了蒙古团南昌家家结局言盲族团西林行州区切数破制切把推个新铁俄州各州级加个连接摩托铁俄州各州级重镇家家堂三点土当托创造超用的他的永久了各地电力当年行州盲族了偏把俄托把拆起 别存切不是。我中央人，让中级行政盟措百八级差距全部短比局了各地顶上动了他。习近平新期百八时区切得团结切地。女婿有个行政盟措的拥抱，军队团代表我潘牛勇啊，切据一不是。端的老二罗列说，乔三军队这上面。
0: 建筑古北七年苏年年中国新北罗里推进天古不提一木塘罗里群娃儿登着秀气将用去四股卡去七五那座边呢对俄里呢为了塞盘塘配小车去抢到呢抢这趟牌儿朝三军托行着来配个三五塘行着忙错了永博也无穷为南北文西区下面的提过去三九三六年这些年苏年抗战所罗里去留三不中 相信他的用为能不少不相信别决定的前面罗里推进去 让更重启错了作为起过恶里社会感从的所谓 Ketchu Dembe Shumdrita, Jumje Demdun, Shinpen Shepsho, Mansu Mobso Ketchi Ubine, Sagu Kaki, Kenden Shinjole Ki Jumje Ta, Midikai Mansola, Loli Chungwe, Joa Wumba Che Yupri. Shinjo Manso Ki Tumi, Bem Jumme, Suyun Ki Kun Che Kimbata, Puchun Ki Tunze Demdun Chi Kichungwa, Bob Chimbu Kichung, Tada Sichu Yabu Yube, Shinjole Lorle Madeba, Pike Joshin Yuji Sumpri. Lali ki jinsan ngunbar chepthan chepji, chenze ki xingyo qiwu tujik tupi yu. Xingchu yu qe timkui tu, sabo towe ngari su, xing mo yu ta, zi ma nga yu, senza li nun so la chanbe xingchu yu qe yubri. Lang zin mi ne, sa yu ngui su guji qidan lupta, se di qe ne, sa tu xingzho li tujie jen tu yu yu, tun gin jar yubri. Gar zong, zhish gang xiang, zhish gang chong zui chong mi, gam ta ye ki.
2: ただ、
0: 根木虫族虫民这些品作起，他立起奇怪托，盲偏西区吃着切别，但其形状盲错错，土谷难挖娘错什么穷西松不离，形状盲错起，子女真多难受见，干么一时间，性别努力推行起苦个特点呢，俺族子女我们就穷了，明明那么多东西，老子忙不心穷西松不离。几千年数年，江阳起三年开起努力推行起木地球个比喻。他是二总堂去看的陪别行着娘们的看他行列他着我预备起来去这对托呢吞在他杀对我们吞在行着所给看的吞在针对切的乔阳呢行列起来去切清不他床睡起这边那么行把不怕穷嘴接起那么我们把切去切过比喻托行着忙着他娘们的看起吞面心里行列连吞不接娘们做呢老李给锅领行床睡他也等为冷不杀把去过七星月当时他也想给新竹吧，这是点别。他这从西皮西区也不远别，长眉错啊，第几点把就远。上路铁位也不用去，绕啊越级送不离。平江春关水利采油公司几个经验，南边有准去。俺做牛肉前边住了一个人空，吃牛穿不了空车嘞，中途月做我新不牌用起烟。俺做木头难以肯定存在皮革当内，太没别难存在，该用去啥子抗晒尘土不切的，三年提个新竹吧，不怕旧旧土不起就引起松不离。不少旧业差不多年外，落地推进去起回去，肯定阵地协助依托，长期用去总堂去做几件，新竹来给皮革种植针对签约。所以我说他当随军团结草外，再难进亏他随军留在去。年过去，提前心思凝聚所起，肯定前年看见过这些月。天马山隔年被拍摄剧起，只要局上顶住真多钱一批。配送草外日在差不他，团在镇中提前年过年年前过节起，推进铁外初级推动月。肉其中，卡马尔多香，能龙长最聪明。俺有七零
3: 去，让你给新人、那老人、配件人、那听那保养人、听那老人见的，给都压力压力。俺做马扎，听你老板那着，新板那着，当个手机账户给我的，你叫多账户等着，差不多了。
0: 今朝创办公个人进去，第六俺做年来看去，创办业务是咋多？加起人数怕多，老些人给客片新片失去，若他认不老的前边，新装备错完，开越老越给偏不清不透，越急送不贴。罗列琼为着呢，新南去出康斯内出西域，配强他能去受总托，母送给爷，年那面什么他，新南托忙做送给他，列过去，年我都他，喷着牙瓜，我话，这牙瓜说了提醒，我懂得罗列琼为总带出西域，受总干面香，喷着卡创作党支部书记阿奎。
4: 有呢，芯片了，对，我呢，等于国大考通知班主任在交流，在那啊，老教队都忙着了，工人也不着急的。
1: 那中啊，别问题，因为伊每日通知也全，别听去组队去过。我哩是国际的区，全民超越人不同辈，记得写批册子一起来让人到吧。阿不多，我不热比蛮人，现在呢用啊写不同，第二用呢老早查了还做不同，场面空了阿不写比又不填呢，来让玩起杂抓将对决。 샴라 대고르키 선주 쇼인 초젠 초이 리모 탕부 제디 십시 서스이키 레주블랑고로

0: tezu dengi to ngasa ne doktun che di. Tsuar zubi chu linbar du yu qin. Ta din lero nindu ba, abdu, abu rakhin men chu lin ri yin pashin. Ngari sa gui jidi chu, chu mi cu yi rinba tangbu, jidi shibshi sa zi ki lero nindu ba. Abdu, abu rakhin men ki. Nyar du su chu lingab gibu du. Yina gun du su chu lingab, kakwa jo gu yi yu la. Gabri chu gu nang ki chu kakwa temne, gangan chenpo che ki du ji su mashin. Lo jo zhana, abdu abu rakhin men ki. Nian di rang yi ki pe yu nipar zi gi yu. Kuang ni xin jang, ye cheng ni yin pa tang, tab zho zu kuang la abu shi pe yu pa shi. Chu lin ni lo lip chi, abu lam sin rang chi lin ni to gyu gyu. Tan zham ki ke ji xiong lam to pan chu cong chi gen ki zhu pa ha chang mang gu yu pa tang. Te da na, pyu ri tang, gya ri, yu gu rik so yu pa shi. Gya ge tang, yu gu rge, pyu ge chi ge li sum xie bie abu ni, xie bie sa zi ki ge gyu wa xi la gyu gyu. Le zhu kui tu lu bur ki tun jian da du tun ji yu bie. Ta cha, abu dap di lang kor nyam su che tu la, zhe zhe la gyun kang shul mi, dak che che tu di yu shi. Gye lam nyi ji gu yi to, pan chu cong chi ken lang kor mang bu yu ba tang, nian ta ra yu gu ri ki ka lu wang mang bu ne di ra li bi yu. Ge gyu wan yang yin bie abu, ta cha gi chu yang nyar yu ba tang. Kong gi tu jun ki le zhu chu, cang ma dap di yu gu ge lu di yu shi. Sa zi nang ki nian do ba chu, sin chi nian ten ku ba tang, yu gu ge nian ten gang chung gi yu shi. Ngari sa gui jidi chu, chung mi cu yi rinpo tangbyo jidi shibshi sa zi ki rinpo sungbyo nian do bion. Ba san di, mang suwa ka chi ki gyaga xin ji min du. Abyo yu gu ge tang, pyo ke, gyaga ji ha chang ki yagbu gya xin ki yu bie, ngan suru ge gyu qi rao chi ki yu qi sung ba shi. Ngari sa gui jidi chu, chung mi cu yi rinpo tangbyo jidi shibshi sa zi ki rinpo ni bie nian do bion. Ming ma di, ngan cu abu rang ni ki jenpo zi ki yu. Lekwe te ma shiwa che che kong la keche chige yue chi sumpa shi. Kambe ge na abu sewa ni jenpo ro kowa tang. Changme abdu la ra abu sirwe te tabro su sem nang kong ni changme jenpo zige yue ba te chun tup. Nyendo ba ngu zhum nubu lo sumju sobe la lebe kegar yinbe. Lob zhong che chup chi. Changme rangu nga kegar dabdi shi gudi che yue shi. Do ma shang tu cha jen shenbe geg me bar ten. Abu jokli pakli myo ne. Tepzho la kyekar ki myndun shu yubshi. Ngari sa gui jidi chu, chung mi cu yi rinpo tangbyo jidi shibshi sa zi ki rinpo nipi nian to bion, ngu zhum nipi. Sa zi na, cang me kyekar yin ji dong wai su san shi yu. Cang me kyekar dabdi shik dang ni myndun chun bar chi yu. Tirin tepzho cu chen gu nangwa mando, nye kyekar yin ba jie du chi sun bashi. Kyekar li, tepzho war ki za zho ngu, bong ka ti na, mi ri men zha wai tepzho cu, cha wa cho ti che ni. Gāngē kē tu sēpa tāng, nyam tu bētab chē tī, kēm zāng jīk tār rīmba shē. Ngāri sā gu jidī chū, chū mi cīw yī rīmba tāng bū jidī shībshī sā zī kī rīmba nī bē nian dō bīng. Xū mā chāng kī, ngā zū sā zī nā, gā rī tāng, pū rī, yū khū rī, miāo rī, zhōng rī jē mī rī māng bū nian dō bā yū. Cāng mē wā zā zhō hā chāng kī sā mū yū chī sūng bā shē. Sā zī rīng kīm lā zī nī, gā gā dī tāng zām sūng jū tī nī, chū mi cīw yī mī mā nian dō bā cāng mē tū mō kī dūng bā shī shē. Tēng wē. Kong pyo ri ka luwa shik tang nyam tu jen chen shik gab pyo ge jang ba tang. Kong ki jen po mekwer zi ni tan sam su xii su ba shi. Nga ri sa gui jidi chu chu mi ciu rinpo tang pyo jidi shibshi sa zi ki lia ruwa nian to ba. Abdu abu rakhay men ki. Nga jen po tinga nga ri sa gui jidi chu yi mi ma nian to ba shik yin. Xiong dion ki chi tu gu shik ba shi. Nga mi ma nian to ba shik che di jen pyo zhub car me bi lian ken mu tu lik zhub ya gu che ju yin shi sun ba shi. Abu ye. Lé zhì qì yàn yàn tàrà nian tòng gyù nè, sàn tàrà nà cè nè chù gè zhì chì yù shì. Àp dù, ù bù rà kè mèn kì, ngè sàn tà nìng nè xà chù qì gàp, nè yò yù tù mà chùng wè, nòng gyù qì mù chùng xì sùng bà shì. Chù mì qì yù xì bì sà qì lè tùn bè, nàm yùn kì lè nè dèn sùng tàng, mà là xì xù zhù bè chù. Xiong qì nàm tà kì jù sàn ngùn bà chì yù shì. Ngà rì sà gù jì dì chù, chù mì qì yù rì mù tàng bù jì dì xì bì sà qì kì gèng gù wà, gèn zèn pìn zò kì, chù mì qì yù xì bì sà qì sù, Deng zu chak da zog du che yu bie. Miri ka ki bunda cu ngari ki tan zam yaku sung gu ki re chi sung ba shi. Dang zhibu yi che gui to, xie bxie sa zi ki gengu wa gen chen pin zu ki pek cha bie dam xie li. Mi ma le ro nido bie, chung mi chi yu xie bxie sa zi ki te sung nian tup tang, miri tun zi ki zi wa gyun zin chi cu ngun ki yu bshi.
1: Diga li wu nene zi bie se, Chi xie ni sum ni kinga zhu, miri tun zhi ki yik su tang ba ling zam chu dim dun gup gye ba, pen zhang zi zi xam zhu kang tun ye yu pri. 这么多人，每日吞吃去酒店做切别一宿汤，白领去培训咱们吃咧，平均肉里汤，天猫空皮给那么上不关系一撇。他是能去吞吃汤不了吗？我往别个去，这么多人得不去，培养一批个人，每日吞吃汤，卡车特没便宜，别人从出来，年老中了，平均钱呢，每日吞吃贴，累计培养饮食些撇。 他是能去通知唐伯罗吗？关键去，俺去落车，社会民众往内用为那么忙不预备，俺去通知别特吃去饮食些一批。落街对面因为车大，几乎是因别个呢。结果呢，第六多路车别怎么去去三段那么他，能通接一天，他为配送车去么他，总不把他为忙为，让你你过去用到他，忙车去车外街怎么去能，你们这头车的，每天通知去酒店贴，有在去，在伢们么他，他为车外我全部吃一批。
2: 加个图片，写了透明去。
1: Hello，当，那你人家来呀？下个人把这，那，淘宝店了，那人也那，谁家是钱不穷？对吧？妈妈也那，没得存着就过呢，啊，也是忙不急，觉得这一般呀。但没得存着是吧？那是哦，没得没人话，行呗呢。但是呀，没得存着，干脆的，对吧？人家忙自己注意一个，然后等着要了。
3: 中国艺术特别团结一连战，平常艺术特别团结去厕所主席选拔，跟前去，咱们去用提供的。
0: 比赛邀请多了，针对用给贵客讲，也给请不请多，爹妈些，农村配送差不多呗，他听给针对贴，也不念多接送不贴。许多情况下呢，他听给针对贴，进度就为七年年牌，你给用不贴。这个来过年年准备噻，接着你去送年前啊着，将用给协助来团从头听过吧，啥啥错不通，将等于原来书记选拔，谁这么用香港技术机，刘江从头的书包嘛噻，送些那年。
4: 协助来团过了，直接出去习近平给党委各个开进六大顶级车队，将用给协助来团表达抗疫用脚的各地党各办人数上升。刘江开将用给协助参拜，直接出去习近平给各个开进六种团六大顶级车队，协助来团去七十一个我了等级杨大车呢，六点九十米去，中国开局电白七座零路的陈平冷不具体，团的派出所头当堂杰克密码。
0: 陈露姐了，拉上南塔前年，将用给协助来团杨塔个七十七座数据局给您切割吧。团进西面呢，陈露姐得给给女陈先拉塔切割吧。陈进跟起冷露，巧用他杨塔个观念团结切的，将用给协助来团表达抗疫用脚的各地扩大党割吧。陈露得给建筑皮，他在电波送呢，协助陈木西巧用的团结中啊抗疫党委，各地透过长途当地。
1: 陈露吉得给北京来苏当托，当托他们内部谈，协助南部谈，协助南部中央中央局和这些连锁党生。让院长密码协助看给协助长，下个星期来团各地弄事。这个猎物奶奶区别些，因为乐村认知创建广播电的总，全部创建，朝宋村民生娱乐谈，银行集团红烧了新年，长协区人内娱乐里的皮件修行党员。 长协区人内娱乐军队批改节目塔，认为出摊去银行立起贴，门口窗台去变作立起脚垫，忙用去长协塔贴单位，看见冷不脱就一批。苏南卓安呢，七八长村南，忙是内场，年江期间，唐不拆一木塔，长村老松竹塔人去人内娱乐批改去军人事务，军用看实验。
5: 这个当国家国际高速公路，苏南这个去长春南去检查南昌通木铁做不通，如果来的批改清不通对呢？南昌铁通麦车位可是用空站呢？铁林线检查去用不走有点，南昌下面准备出了南昌铁正航头有时接准切不通，南昌下面交给了看电盲村南昌铁批改单位用破样铁位盲清有批，广播站的总切不长最聪明苏南这个去。
1: 俺村孟水南昌批改清不通对呢，来个期间呀，俺俩几个呢没洗牌，忙清嘛噻。刘永波呀，听俺哥听你说什么呢？他刘永波哥听你说几句牌，忙轻松些些不的。他家七八长嘴，今朝南昌其中那撮提他，他家几对车位，孟水南昌去从清不洗的脚油不的。半夜银行口有他，推个仓位，如果是不许打个车子去贵州所有边。 让市人与其全塘间，伢儿都不嘛些，七巧呢，忙为南昌土地，且不长嘴，如果团队批改动员，迅速进入的。四川内用为秋成两年，如果来用钱，提个云中去一万谷地，提个忙为当年团队批改动迁去拆洗的。且不长嘴，忙说南昌是去艰苦啊，秋成两年，那年记得举办人，宁这如果用言。 第一个运动去年一万朝年第二从亚瓜永久顶不清不及穷孟孙年长年人月吧通缉马子当言年孟孙年长的大略金的西部内年用七五组不银系送不贴七不重作四部头面行恰过他却要扛塞特别孟孙年长去吞了马拉月经体育国王门这位鬼鬼样大个车这头光头不起去 与这个特殊村进江国外用钱忙不远的人让与土鸡心他提名松针所谢谢长大能支持与松支持托创新批与我小队长大写对于批光不见得总且不重罪当这位书记重罪主任多吉成列切且不重罪的你应用去做新型列他创新批人类与我别顿设计是一边文的
0: 孟孙年仓给从对抗图切别创作用所孟孙年仓给足给进他这是孟孙年仓送月板去年行给给他年直接到你给月了来个期间样没给他习主他咱们月那您几波俺最重罪娘的拥抱国吃松江俺最好咱们对月级送不提下面了三九多对哈起学会人他在创业期接了年冬江面在主流退军年期在聚了规定段位切过 记得古别菜你凶案你那过出就谈在这巴士铁塔主农堂全科农民设计培育天天团菜米利基拉些所在恶部新竹团菜所及提供所培育东西有不是你对洛个重点期记录年冬江面这周六落地充电期中大的行者落个出个堂他电期中大的团成真重视组装企业别各个学生昨年托让三年期落地充满牛窝堂可就出在美洲我所及干年赛的 洛个重点期前天行错团菜查到你陈总企业别特朗加切入东就是你晓得中华苏联洛草街西林出店地摊了小区主编基本结果你这重点没不地送康图表示起来看望草别出过满家了人民地摊免去摊地送组织切入是大家你说的一些皮杂切的杀对企业别擦龙去开去洗送你的地送所及现在样乐表示三宝评价
2: 天天平常三九年查理才年春学茶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 三军滚队滚穷捏错别句子这不里样子的区别门顶他着样差别他在区里居然老道可把牛过去几天的西塘给个孙女塘龙就一颗色别老道可把给狂在体位去连年抗了配置给个别颗色家的证龙就切巧脱续了我儿阿给教给他天庆人心了我儿写东给给你去教给习别两天中国地庭给连年的配面录制能说
3: 中国地震局云至拉道卡巴城市亚耶了电价月了烧江科学的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蓝扛地儿死一车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死一车喂天哪快去春节穿了休息卡几杯去个绿杯出去好些举杯啊第一看叫年蓝卡巴东大宁不得参详
4: 中国共产党卡巴东大萨瓦哎卡巴东大请问我说的是在当地北三军超过邻居公干部上他的人员呢先过错别来在的呢这个平常龙城人之类共票给龙城去三军滚队滚中西北其实来在的是我那一天的来在年终学院变成音三个连接我来在年终学院电子龙中音听的三军滚队滚中西北来在哪就团作为车站堂三军滚队西北能在看你这支学院呗连接呢能顿卡来的信图克略略昂三能有把书
6: 推到三边，团聚的空着，的内场。
7: 再多点点，平常的朋友。
2: 디나 세
3: 생교로 권대 근중 생교키 파츠
2: 생교로 권대 근중 생교키 메로
3: 다르키키 센시비티 근중 룽팅 예천 리고 최외 룽팅키 생교 초도 리세 생교로 권대 근중 시비티시
6: 생리 원래 나 받쳐 주든 저희 지자 집에 남 생태 신신나 쇼
2: Zonye chigwe nyam nyong ta bichyo, dikbu dinye, chicha sebo chi.
3: Sengkyul gundu gundchung li zengki, jyotun zowu chicha lang zile.
4: Sengkilinji, tingdi jyotun zowu chicha sebe nang zile nang, namba choro, jangma jiktang, chongzu chi, nyabu jikje ne, ngeri segyu rudu zongki tadian tadara ta, mengchu ki laklinla dawe gori chenzom, go jyotu, yingri nebe tanzam durin xin, 세강 태송래라 레기부 시에 그바식 년주주기
6: 처모 강라릉문이 미제지 훈룩기 탄잠스네부터 너리 석후 루토 종티니 초티 모수차신 찬염 서범이 시동 숨지생기 엽시 처모 강라릉문 대가라 미름네 미르파라 초기신비 탄잠 미마 소경 시신 줄라 과저장 랑기 뉴바르티니 스시디 종신 엽부터 디게 리줄롱 숨타 자지신 유체 송신 엽시 레조 총조탕 우양 총조 동루 총조 선보 처문강라 인류 타고르탕 티웨 타 인류 지구토 카도르강네 엽시 대가라 미남니 탄잠키 도링탕 초원니 탄잠 송교시 타딜러 뉴베데바탕 타다르 디교 휴바 멍초르 타블람 휴바제니 탄잠 미마키 균딩기 초와시시
4: 레조 총조 장마직탕 태송 림티지 나트 추주 주탄 체가라 레조 총조 등위 수지 대진 최비키 땅타르탕 게다라 탄잠 고링 랑코르토주 난조니 탄잠수 되겐리라 대외 계급기 사자 송겐리 제 콩키 타과 돔쇼르투 냠투 교겐 루미초로 낙자 냄부체 로십주 시숨나 레베 대진 최비니 사지 도지기 레주 총주 유미 임바타 콩키 깨자티 로주창 시에유 레주 총조니 소몽앙라 링미 홍의수 네바타 탄잠 고리인기 레겐까지 치라 지부유 대진 최비기 탄잠수 고리인 제베 람바르투 난조응위네 죄나 탄잠수 고링 제반이 레겐잠 민바라 추그리 초와 따르기 균된 레가시그리 탄잠 된자 중지 시내 창마 된자 용두 제 족제시기 원장 탄잠 송와라 탄잠 송겐 괴칭 탄잠 송겐 대가라 시차 괴제 툴레라 땡괴기 콘주 믹송 디다라 탄잠 망조탄 자와라 대가라 자와 땡부초베 초몽앙레 장마라 초바리 초몽앙레 장마니 루도 코나리 유베 사디 준신키 리식인바타 초몽앙라 링미 타고르투 기베왕키 민테다라 토비유바리 테레 자와제바타 딥주 제대와 장수투바 템바틱투바 순체 마와소지 체주된유 레조총조로 초몽앙레 장매 배유 시 주지유미 원장 두유링뷰나 민툰 총바식 총매 원체 레조총조로 오급 대장 매바타 제매킹라 총조 용수 준신이 코나레미 제 로급주를 레베 지부 수지 겐제 세베 타괴 지된 제네 대다르 셰샤 제로 책동 급제 제주 제숨론에 송 균도 조고 초기에 바리 로테레 세베 타괴 소몽앙라 링미 창샤르 소르키 소몽앙레 제제네 야장키 동강 책동 이제 오르네 레저 총조 제사르더 대제 야장키 예가 제베 종미초로 레와 사르바 진유 준신강 니네 준신 책동 이제 바르타 대내 다제 동주 라와 야춘 무 니동 앞제 심베 바라 레저 총조 로십주락잠제유 신나 주민체 바라 뜨바타 태송와 미름네 미르바라 제부제디 미타미 레왕 세시티토 담보르제유 대진체비기 다자 동투라외 로다라 체조수 동강 증협주연 코딘체제유 동투 넥주타 시제르 종바마세 대동 소르청리 우주를 내다소 긴캄 남장 개진족준주 협대당유 제시하자 니동 제지론에 니동 제주류파라 레주총주 초몽앙레 동투라외 체종외보로 고르치칙동 등제레 개유 Nyedong Zengaloro, Chongzi Nyamdi Benjurla Kebo Goruchi Gyadang Gubju Khunyi Lakzam Goebata, Meri Chanyum Goeji Chokwe Yongbob Goruchi Sum Lakzam Sinyu. Chogan Chemi Totam Songyong Tang Dungju Buzu Ki Lene La Dene, Mangcho Ring Yu Tu Leishu Denbu Tubyu. Tunle Tarye Chungwa Ti, Yongbob Mangdu Chinpa Masi, Chowe Kuryu Kyang Leksu Chinyu. Chongzi Tagurutu Nakze Rimshin Chakwa Tang, Lungko Chija Ki Penche Ninshin Nguense Tuitu Zhoshinyu. Dejin Chubi Ki, Genkam Leksu Chinpa Tang, Chowa Jurchu Denbe Misim Kyang Lue La Pabdu. Shunutsu Tegara Dudu Yuebe Tetsung Bunga La Yunche Mebe Jitu Dupshik Denyu Ji Xiexia.
6: 우양 총체 녹상 제시 때니 탄잠 땜 보송아 처모 낭라 징뮤 담제 정중 송종 크이키 포구나 롱 토담 서지키 카르니 따급 제 장외 손에 비 탄잠키 마구루 총조 탄고디 우양 총조 셀미세앙 통계 역시 로 대주 텐지레 리비 펜조 제시키 수부 탄고 예부타 마시 유린 탄잠수 축최니 탄잠 송 미톱종 탄잠 수 제타를 디워소키 나베 토니 탄잠 송종 시신 역시 펜조 제시 더비 우양 총주 유미초로 삼비 노르부탄 위바 펜조 남계소 타송 바위 슈긴 삼팀니 축초원이 탄잠 꼬리인탄 튼지니 레두빈비 락다르치기 역시 펜조 제시기 나 로꾸니 송 바바탕냠도 축초니 탄잠 송부인 다자 응에 표 슈진기 나저 총주 축초니 탄잠 송의 튼진티 약보 접그 시시엽시 계자티니 우양 총주 튀럽직 학잠 균투 제비 수준 지식이라 제로직동 급제 주민이 로로 로 뉴슈레 리비 삼비너 부 김제 계급기 쪽배 추리 초사 림기 장김기 초수 노싱 제신 유바 시도 중엽시 공기 가주 코나라 띵체 자라송 미투베 네바르투 티웨 띵디키 제답토니 다왕 캡자 제구 냠네 록상잡디 시차 제유시 대류 군가 인베 삼비노 푸 능미 탕냠토 강리 탕 초제네 탄잠탕 파다지리 뉴슈 예베사라 록창 개범마세 콘저 팀양 지리 자이 산이 초르베디 대가라 롱업질 학삼 균두키 록창의 대네 미제치 당와 송종 제육시 뒤에 송 우양 총주 미남기 내륙시 신부디 미디에나 신의 사제 송토바티시 도내 주비 록장탄 정신도 주비 처부 철웅고 미도비 구로 정리지 준비 사바 강바제수 평소저시 뇌용시 군대 장아를 치외 표신의 대내 주국답치기유 공지 보로산 자소라 다자 안주 초와야라 뇌사양 약부 예비 탄잠 티외 약부 송구 시 롭스제구역시 타송사딘기 특군티 의장 총주 미름내 미르파라 군대 토비여진 의장 총주로 류디 참도신토드 제베 인조티다니 김장지기 진시자 민바라 티니 총조지기 담가 이라 민망부시키 로장탄 작친 최강제르디니 냠토 제송 제베 춘주시간이부시
7: 도로 총조 내부 제딩지기래 탄잠수 시축바 위장 총조네 초몽안라링무규 노장초수 지리계주규체 도로 총조의 내부 규제체이토 립기유 도로 총조의 등의 내유니 서범미 세동 앞에 신비 장당 계급 림비 링중 송종 규도 유진 대가랑 오급 용라 퇴례 나장인 도로상 등위 기수지 윤봉신기 유조지기 세주 유조지기 민원의 소가신 망조 송종 규내 구림 대배가 최대 재배 健康 송제 댐부 송토바 마세 탄잠기 특사 당부로 규내 탄잠 송제 댐도 동토 지시하자 그지 제유 등의 내유래 탄잠탕 대외타니와 유배 댄자님송와 숨탕 유마주의 로코모로 태송타댄타 된지 내주 꼬리인제 난쇼규로 대외 뜹디중유 내부 제지 자라리수탕 꼬리인 뜹디로 침범하세 미남장 초와라 리외킹유 지 주규르니지바 체린왕두기 대달시에샤 대두 제지 퇴례 돕치르탕 폐제 동균이 시송 태송기 유리 대결식 인신 종토 최강 채몽아 주내 탄잠 유미리 오제 수입하세교 용화를 제유 시송기 대동 명유 고르체 둔영업주 당내 강배 집둔탕 종조인 예답수 동주무 제제 숨주 소지 주바탕 유미체 사크 유녀바탕 동주 부주 제배 난쇼유 윤봉신기 레친 정유종배 용법 상관 메스를 나주유리 제시하자 초조원에 작김 라두송의 발언이 내 라부식 대내민 초직내 종기 신뢰 리지 개전 대장내 락제 룹디 제바탕 초신식내 체린 원규 대비응원라 초보 차견주 라바 제쇼르투 유튜브 개견 제유바리 년동 쟁아론의 송 준신 주바 코나래 용법 고르치 초락점 중시 체린 원규기 대다르 제바탕 공기 제주로 대내 초원에 레망 냠타르 중의 발아 초에태 중전의 균도 종유 제시하자 장마직래 자와 초바탕 룩장식라 띠네 로자 띠송 체바네 총조시부 철수 미지바라 내부 제배바라 루토와츠 법착수기 제당토네 예참 렘티규바디 잉어리 내배 탄잠 두린신 세강 태송래라 렉기부 시바테리 준신탕 미 김시제 유바니 강종사두 탄잠 띠엔슈시기리 승근인제 공릉아남츠 센초바디니 장마직탕 총조지 내부직제네 ngari segui rudo zong ki tadian tadara tang mengju ki laglin la tawe korki tenzom goju tu gengri nebe tanzam durin xin cegang tesung lela leki bu xiekwe ba teri
6: sanli xiamla nabba choro mu tu che ngari segui cho jing zong ki 초대인 레드 남창을 띠니 조규 망조를 바파라 땜부 용화를 튕긴 자르베 고르키 팀좀 고제토 초대인 레드 망조로 핀 레슈 바파라 초와키 제크업시 연주 주인
7: 남라마타 내리 세계의 초진종

0: 초진 총대 맨동 디귀키 초중 니베 망초 로상키 쇼세 뜻디식세디 락자 티르네 부당냠투 맨동 디귀키 개비 조람 준사라 레거르 침바리 팅아 라바중네 용법사디 김키 소외 커습 제도나 사다 링웨 가르종암 야나 틸레 람다 링웨 사자라 레거 잭지 제바라 조귀지유 타자 총조의 락다라 치신베 초딘 레드 남장라 띠네
1: 김기고자라 용법 댐부라고 마세 대동 김랑 따도 치투기 유발이 종래 장배 종식 임배 초진 종투 조귀키 자균치와타 명시 제규 조진 뇌제 지류 임발이 조배 부파르 탑람 양수동치 산에 티게 초딘 레주티 망조 겐린타 리슈라 군디 동외 템진 치식 해진도 지네 천텐젠키 초리 개뷰 조람 냠소소 망편 두귀카직라 군디 숙진 당화타 조귀키 명시 제규키 현재세와당 첩지 行政망조라 사자提랑타타니사라레슈레디드베 行政망조提외망와培育组织难修呢레슈伯伯的穷娃马赛救过区别在女江西有面东地区起解别卓兰提初顿来对其南张头呢他留多少顿巴拉恩素来过出发趟却没有过入去顿接出去的过趟阿东姐姐当呢 前天前期处理解别卓兰严肃罗密关呢三年提给昨年头军地东为芒村南张西里
2: 남창랑린 따르마타 로상키 부치네 람생 민도교유 계급기 망편 시중 안주 조구토 튼제톱네 안주로 버버르키 탑람 사바식 교유 타자 롭상탄 콩급유 대가라 닌직 레가 제베 라자 고롱 압자리기 유바타 미리 따르리 킴라 용법고로 된동 제자소 톱기유 콩탄 냉미 레가 제베 용법기 강바 냠수체네 냉미 뚜간 기차기 렉수 동제 유바리 레유토 체전키 나비킹신
3: 六十组织部苏平林区六十七月初车子前呢连绵忙错了蓝木昆阳当堂蓝索堂没提起新月不是空气南站铁来说了所长他用钱的来个七站前行去六十六站铁站前行不来找不忙错错了俺女拉下邻居月不堂切记蓝索当堂蓝松庄其他所去接过去别六十样先头把他切去接些不是忙错体外忙完南昌能休息 남자리고마주콩초진총대치레드변배차도탕차지탕총조탕투장도주대세주족제체네슈누탕타르메앵애뉴퍼유주둔낭슈바라꿀롱체바마세사자티랑탕타니세레미주배고고퇴주닌딘체디우주투장탕더십체린투장앵애뉴상마체키레미응얼라두유브지
4: 대단체지라바교기망초치대자라토베키벤송종딘디차지총제레게지자쇠바탕투구창토당디니다라조르토괴베람룩퇴주체바탕애뉴키라자다리신망초치응우강카낭태가롱니닌지레가체지닌지기라자대티라자경체디네체맵시초진종피주르탕변조로체진총등주기
5: 党组书记到我这些节，揭露你都叫美女婿资助罗罗，促进总体，促进列举起南昌具体团聚前边了，全盟为国罗体解冻特征党务堂，南昌机场部堂盟为东侧仓马，我里社区去安堂部里边，明个来南昌仓马内部总理转型越不堂，罗地南仓马列举体内最最越不是。
4: 남자한테 주고 초배지 산에 대게 신조부니동학삼 타니사를 내쇼 댐부용화를 꿀디 도쿄 인바탕 원바치에는 바바르 꼬르티 숨동학삼 도쿄 인바시 지시에 유시
0: 생일인지 콩랑아남주 센초바디니 내리세구의 초진종키 초딘 레드 남장라디니 조규망조라 바바르 댐부용화라 튕긴자로의 꼬르기텐좀 고주투 초딘 레드 망초르편 레슈 버버라 조아지 제크바테리 팅디 주된 조의 제자시비 낭세 슈잠 타가시기
6: 미리 듄디 괴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제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게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현다 체드 팀을 듄바 내듄 학주 치드 팀 취바 겐더 시주 팀을 댐바 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생일랜제 시진핑키 에리 톨롭주이 슈누 로마라 틸렌팅 낭샤 샴라티 고르키 낭투시자 변조르라네 렌제 서로 모르넹그리
1: 예자라 예급기 주시 시진핑키 중국으로 중국타 아리 슈누 주된조의 비리 제거로 쇼바를 용해 에리 톨롭주이 슈누 로마라 틸렌팅 낭샤 시진핑키 틸리나 최저 중국으로 전화 띵라 제브라가웨 주슈 제바 고대 총지 하장키 가부총 최저 틸리낭 중국의 시베르 가부치베타 중국타 아리 계급 니뷰 자초 냠레르 지고 제바 시리게 졸레 계외 자초 기포냐 친두 유바라 나랑 가부총 중국타 아리 슈누 세콜로지크투 네바타 트럽기 겐진냠투 코신유 최세 모티 계급 니뷰 자치 슈누타 냠투 중국타 아리 자초 냠레키 균진바타 송종와 폐계바 제수 교와라 배전 체디 계급 니뷰 미망 핀춘 균아 침부 유바타 침딘타 계급 니뷰 대와 댄드 장규 용화라 락당 티네 구디 당티 대외 제도 팀비 점링 준치 랑주 도슈 기수 비규 대와 유 제네 신압시 서구베 시도 체파르시나 녜자라 아리 화후 로빈소 토롭주 이슈노로마 갸잠키 주시 시진핑의 친이 진디 제로 녜동 자미 니슈 저로르 중국 타 아리 슈노 이시아 타 시디 가주 친비 쿠르 냠토 유고르 토 쿄바소 제텐 조위 비리 치고로 쇼진 토비 중제 타 뇽초로 제바 타 제 중국 타 아리 자초르 괴디 동치 레기 변도 유베 고르향 주엽시 생리게 제로 니동 자미 니슈 저로르 점링 수준 레리 초친 토 미미 Tianjie Chungjie Qi Geta Chuxia Xiamla Ti Gor Qi Na Tuyen Xipzhe Tengzi Lhunzhu Lan Nei Ting Jie So Mo Zhin Nek Shi
0: Ni Tu Nye Tung Zizhu Lu Zemling Sujun Leri Chok Jin To Mimi Nemzhu Ta Mimi Langkoro Mimi Chuxin So Mimi Tianjie Chungjie Na Zuo Zemdun Chebara Tiemu Wa Mangbu Yiwan Gu Yuba Ta Nye Tung Zizhu Lu Zemling Sujun Leri Chok Jin Qi Che Tun Che Gyu Che Shik Yinbe Ngui Ne Nye Tung Zizhu Lu Pardong Shibu Mimi Malaki Tiengam Chok Jin Ta Dikje Chungjie Zemdun Hobi Lu Gang Jiling Tu Nyerwa Ta Tere Pardong Shibu Mimi Malaki Lakze Sarshui Ta Tuenze Nabajie Ki Takju Chushi Jigdu To Jemdun Che Ne Chanze Sardu Ta Tunle Sardu Nyamji Tingsab Tu Para Gundi Tangsha Sengilengi Tsongwen Gorwe Yogoro Mekoro Tongma Di Dola Rewo Dak Jen Ti Dawa Gubi Tse Sumju Nini Donggu Zuk Gure Sha Shamla Ti Gorki Nangdun Shibja Bianchur Lani Lengge Choro Ngozhu Nengri
1: 니듀 사괴바라 중국 자금 초비 초바 체유 공신의 시도 정화시는 총은키 총을 거로의 유고로 미고로 통화디 돌아리고 딱진 티 진도 고베 체 숨준이네 동국 속주리샤 미고로 티 주디 조싱키 나바사르티 닌 초탕 칭아 이름 디디티 사디 켄디 윤종 망부 제주 토바 체 유베 유고로 지투 나베 총을 거로의 유고로 담가 사바시 되엽시 메고르 티람디니 세무시 체주 메고르 키 주강랑 되바타 세무지 캬조 총대기 상월 주강랑 되베 주규 치당 체유지 테니 조 세무로 메고르 조주타 니모로 유고르 체베 나바 냠랭 체주디지 태양세리니 도근 체디 람바르토 차가탄 데랭카 차담 나코르모 총원부 청링제 고르베지 세링토로 베람디지 인신 람디 용수 차지우탄 냥암탄 야딘 사퇴 치우 대신 사지 사구 사비 쿠소 미추링 네키 전종 쿠 디디체 유지 메고르키 럼규 시브로 네딩기 키 주지 랑코로 치레타 튠잠 이외 유고르 네신베 십주 차장 구지 제유베 유고르웨 독지 치제 호좀 낭 샤네 대체제디 유고르 체초기 유지 파마부두 냠규기 유고르 탕 네네 주도 캄소조싱 심주 롭종 대신 세숑 탕 킬레키 캄송에 소소 리카키 촉바라 참보 유지 생리게 벽에 타잠기 투몽의 캠진 조준기 편제 점점 치고 내려샤 상대 대고를 키나도 쉽지 던진 선조 라네 생겨서 모두 역시
0: 니차라 하사 메고르 법주기 당진투 미조지 케이네 하장 통제 퇴진 회랑 용중 미리 레디 우렌키 조니의 체베 타잠기 투몽의 캠진 조준기 편제 점점 치고 티 대가라 비워리 다딘기 체규 투몽아 중화 미리 직준 조배 도시 대부 조바 주퇴 조르 체디 구조 제고타 춤제 베리 잼든 응미링네 슈샤 냠규 냠린 소기 남바규 미리카기 미망기 양신자 치외 나고 냠투 사르지타 지규르기 미리망외 지금 냠도 되바 외동 초외 중규 루규 냠도 되바 외동 초외 중화링네 냠도 되바 랍지 미리기 닝도 냠도 지싱제기 소냠 되베 라링키 지규 통어 버체네 사조칸의 용외 요고르외 요고르 치링 중화 미리 직균 초배 공부 지수 초화를 제바리 최고 비유투 투몽의 주된 조의 캠링티 짝당 체사르 큐르네 요고르와 망부 이완 국유 캠링투 자치

0: Tujunganchu Langkor Dongwani Dona Shingla Zirong Langkor Dakyongki Shijia Yabu Mahena Kirang Kaluwa Chenten Shingla Zirong Ngam
1: Tujunganchu Langkor La Jijia Yabu Tumna Yang Langkor Ki Gyunja Rini Rengi Ki Simu Tumna Kirang Chetang Dienbe Kaluwa Shi Kala Yin
0: Langkor Dakyong Nize Na Pita
1: Dine Wangcha Dienbe Dinshu Gondun Gyu Kirang Ki Gyunja Rini Ki Langkor La Dakyong Chetang Ne Langkor Ki Lula La Gyunshurwa Jutab Kintub La
0: Dine kirang ki langkor ki nungtan loa la chunjung chitane kolor sipsi chitan so langkor tungkab ki gyunshi te kendo kangnik yongtu.
1: Tata, kirang ki senshinbe lichen dini.
0: Dimdru tete lichen ki nangse lichen langkor dakyong sipdini.
1: Lange, lichen na ansho gyuro gasu shio.
2: Senenge kongge pargye nalga tanda shubi nangxin. Naba lenge ki kesi langkongi dargyong da tanda xin lola nyamzu teki nangtung liyada ji kentun andu yu namiyina nganzu jimzu techen lezen ki. Resa mima nginki langkong dargyong xibi lezen nalga shuji yina jiru netun longzhingi techen kawa angzhan lego gyo guchi chuge sunga ni chu ta chuge jinga dun dun gu. Tanda xin chuge ni ge chu dun dun ta 초기 니구 레고 낭아 다다는신 효인 대비 토기 벽의 순간 처럼 돔 시업 규제이나 대가 쇼초보다 다는신 나절이제 롱팅기 순간 처럼 다는신 효인 대비 토기 다지 녀람 규제이나 퇴지도 센신나 쇼실라 대된 과정 나죠 로 세는게 샤미이나 괴베 롱팅 대동 칸 규제이나 나절이제기 대쇼 권준 겐토데나리아 참조 쇼인 로 게라 쇼보데리
3: 쇼보데리이나
2: 그래서 kongo le zhen nang le gyala ge da zuo qi lang guo ki xie dou ge zui bie lu la ka ji ki da ji tu jun cuo wei nang le ya di ge le ji da yun kan zhe jian nang guo yu mei ki guo di ge qi ren nang chu bu zhe shi ba le le se da ta ling a zuo le zhen nang le gyala ji nang dun ya sa bu kan zhe zhe qi zhe ren nang yu na
3: ta ri di yin ge la nang du zui di ge la zu da ji mo zhen nang lo le ya qing a ke hu ya ji da jia la jia la xue ren ya lak jia ti xin gi de da ji
2: 근데로
3: 잡아라.
2: 인지민지 배주 지하가 된 저거 요체로 쓰고 매죠.
3: 라디기라.
2: 레세레세.
3: 당동마 디르샤기라 단다 직다 먼저나 로리아지. 인지민지 케고야지. 자라디 딘디시샤기라 단다. 지단의 망치아시 단다. 나와 좋은 길기라 단다. 먼저 토스로 진주시와기라.
2: 어, 제제제라.
3: 그 워데야 당주티. 야 단다 갸게슈나. 다오빈스라. 진노부진 교시. 타고제연교다 세우자연교지
2: 어 디녀게 결라한테 법업지 다들 지수랑고 카지 나리아다 지금 몇 바블라 수업부터 저기 지금 내수 체배급라 과적으로 뉴르교다 다는신 즉 소래 타고유나 세고도 자고도장바 랑고나 단데 직접 먹고 된데 샤나도 결라
3: 나리라 나리
2: 제대야 그래서 도와잡지
3: 제일
2: 야 먹고 어디에 대장바 야 치 전업 된데
3: 나리 치 치로리아 돈이 몇지 나롤 디신교 처리기라
2: 레세레세
3: 다디 토아데 디르샤기란지 직다 네줄라베시고 제노브지 고인지다 셰우자도비
2: 제제제
3: 저디 셰우자도 비치르샤기라
2: 레세레세
3: 디네 오디 나로 티디 기란조 단단 뉴르교 부탁받디 당은조 개개슈는 안저 다이시라
2: 워릴
3: 디 직다 모터직 네줄라베는 제는 그것도 제약이
2: 오
3: 디신기 디르샤기라 출르다 니직다 템베 버룰이야 고 미게 과자지 직다 테위나 아니 그도 제야 아니 토아데 그도 직 제고 자야다
2: 리릭디
3: 지르샤키라
2: 제라 담멜리바 랑고 추라 소보딘 제나리아 롱제 딘베네스 체베급리야 마시 남샤호이 군도 직 데람도 괴베급리야 단다 동발라 소보치 되자바 단다 랑고 난기 된자 타고디 소리 된자 투고로 봐라
3: 라데이네
2: 랑고 추나 롱베급리야 딘제 두두자바 야 송년레 타월 치베 급리기는 양쾌 고긴 체고로 와라
3: 라리기는
2: 세상 뒤뒤 잠바 단데 로라 당보 제대로 도와치 메디컬에
3: 티
2: 인지 미지 파 제제
3: 라디
2: 송년에 타업치 고고발
3: 라디
2: 네세
3: 두스라 기란존은 규직 다 타고 겹되잖아요 타고 그때 드네 냄제 저신 나로 알
2: 제제
3: 그딩상 뭐좀 망치 기란존 뒤리 타고디 배차선 직다 어 뭐지 두스 내줄 라베 버룰이야 나도 좀보다 딘데치다 내주 총체 콜레 컴 TV에 주고 타고디 기란 담부차로
2: 어
3: 정신 신게 두스 팀점제 담부야
2: 고민이
3: 배 고겸에 수제
2: 어
3: 아니 기란건 좀 단대지 그 고자제야
2: 고자벨 제제제라
3: 디제도 말이야 라웬님도 말이
2: 그 말렘비네야 튕고 말아 능군이는 거 그래 마 규산이 야 저구리 잡아 냄치는 거 착스 튕고도 와
3: 나리
2: 다이네레 kienye tinte che tu tsa ba.
3: Zhin, ta ko chitane kiama dunju kyo chu tsik miyan shime bel.
2: O.
3: Tambo yam tamde anu ko kienbe sur che che gila an su tante takpa di choy tu ma ri.
2: Lese lese.
3: Che zang yin chi ko yang ji che wey nyeba o di ri gila.
2: Zhe zhe zhe zhe la.
3: Tu su chom nu. Ta di takpa di soya ji ta kante shu re. Tambo soya gom zhe di di ri gila. Gila an su tsam nam gyu ji ta lho lho shi te du zane tu su kukyo kibde zane takpa nyam do lho kye yung ri.
2: O resha resha.
3: Tine yang khob di che me ne yang ku kwa
2: Maathien
3: tuu maarikin,
2: kaleekile
3: maathien. Tati dirisha nechu labi parulia, miliya ji. Sungkib ala chanjaa maatse, mi paatsu yukin la, tati duks. Tabijaa ta?
2: Reta kaasun, tongko shuk chabudri tetu zamba, parche paachik
3: tabiyaan di gohruwa. Parayaa da, ta kyom maathien, thakara albechi, thambayaa ku tamche.
2: Re re re la.
3: Na loo ta, jik zing maa ne, kaangalo maachaa yik di jirisha gila.
2: Lese lese.
3: No.
2: Taisa, gyalaa tanda sungtu zamba, ngare lupu topjaliya di chenchola. Di nyaliya tanda nye kashorechik nyenzen chuki gongluchung jesechi yu. Kurangwa nye langgo na ya jik dende shudu zamba. Takpa di shuk chenpa shuk tenna suwa.
3: No.
2: Chizan gabe sur chesu.
3: Nadil.
2: Tugun, nga zo langgo tanpe gulu ya go jik kumsi sur chek. Li su ten dosi kipdu zamba. Kwa nangda mi duwa.
3: Nadil.
2: So di tiya da takpa ma shak di yungu duwa.
3: Nadil.
2: Di du zamba chizan gonglu jesu sun sun zan di zamba kwa jik tona su yu gyumar bala. Kurang chi ngamcha kye nabe socha hop da dos tena dhizwa chak zi yi ga su.
3: Lari.
2: Di sungo rwa gila.
3: Lari.
2: Lese lese.
3: Di ga dhiz na yang gila anzu kardu tena amari.
2: Zhe zhe zhe.
3: Tangwa pa luk le je. Ani shine maa shi tena go shi gili gila.
2: Zhe zhe zhe la.
3: No.
2: Lese. Lo. Tochi.
3: Lese.
4: Zhu shu lempu. Mang na yang.
0: Din jia zhu shu. Zawa yi.
4: 나제 중남토 코링 유체레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아 차라 동네 코리 미동아 코리 동급 심 미와 지 제주니 개강 신도 진보시
0: 투경한 최 짐주 지수일어 송제 수네 조람 딘자타 여러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 용와 제교 게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Yang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계급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Tujung Anche Langor Dongani, Dona Shila Zero, Langor Dagyongi, Shija Yabumayena, Kirang Kalua Tendin Shila Zero Nam.
1: Tujung Anche Langor La Jija Yabutumaya, Langor Ki Junjarini, Rengi Ki Simutumna, Kirang Tetang Dembe Kalua Shi Kalayin.
0: Langor Dagyongi Zena Pita.
1: Dine Wangta Dembe Dinshu Gunjunju, Kirang Ki Junjia Rengi Ki Langor La Dagyong Chetangne, Langor Ki Lula La Junshurwa Jutab Kintubla.
0: Dine Kirang Ki Langor Ki Numta Lola Chunjung Chetane, Kolor Shipshi Chetanso, Langor Dungab Ki Junshi Te Kendo Kangnik Yongtub.
1: Tada, Kirang Ki Sensimbe Lichen Dini.
0: Dimdu Tete Lichen Ki Nangse Lichen, Langor Dagyong Shetini.
2: Thank you. Langkho Dagyong Shibe Lechen Na Mutu Shugyo Yin Na Ga Shugyo Yin La. Na Zho Lechen Ki Longchen Ki Teche Kaba Angchang Di Yin Na Lekho Ge Gu Chi Chu Ge Sum Nga Ni Chu Chu Ta Chu Ge Jin Nga Dun Dun Gu. Lekho Ge Gu Chi Chu Ge Sum Nga Ni Chu Chu Ta Chu Ge Jin Nga Dun Dun Gu. Ta Na Xin Chu Ge Ni Ge Chu Dun Dun Ta Chu Ge Ni Gu Lekho Nga Nga Chu Ge Ni Ge Chu Dun Dun Ta Chu Ge Ni Gu Lekho Nga Nga Yin La. 但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的人是我们 다지 예바도 키르괴브스네 민도 즉 처리 나온 괴베 요제 카숨 모르시 초브르스 발라
3: 나레이나
2: 레세 다시나 카 시부데 카리나
3: 시디인기라 기만주던데 메세지 메이기라
2: 제제제라
3: 즉 봅치
2: 제라
3: 어디리샤기라
2: 메소기 다디 요제들 발라 레세
3: 다디 간지도네 기란스 다지 노미네레 디진 로이네레 근데 다디 인짐지기나 과야기지 니쟁기지리 샤기나
2: 레세레세
3: 신기랑은 나서 다지 로시르 제외급수야 어디 건축해야 한다 기나
2: 십제가 능도지
3: 십제 능도지 계시슈직 디르기
2: 레세라
3: 다디는 기나 스타 모터 사바다 닝부샘도 다지 디나로 다 근데 주로 모터사 망사직 로다 티싱 다 로 직다 로고 망부직 딘데 수행교선자 다지 근데 주로 마시 댄자 차우실라 야 홉디키지 근데 네줄 하세요
2: 제 로버도 발
3: 제일 더 모자란 경 멤체 직다 배차하는 거나서 딕스틱 도저 다지 티 샵들 월드 와리아 로고 망보레 근데 직 다제 아니 눈 자야 섭다야 로고 니 직다 체체
2: 제제
3: 동기 집체 아니 로고야 지랑 식 지리티야 근데 그냥 차우동이라 상관 조백 없어 제자 인짐지야 어디지 인지 챈딩 그런 단데 메세야디 챈딩 국도 기라
2: 레세레세
3: 디 단데 다지 소수자 마임바 답에 차샤는 기란 슬랑간 드로백 없으냐 미션 라직 도와야 당데 주로 메다 인데 주네 양로고 치도비야
2: 디신라
3: 딘데 노베 컨데 주로 다 미세크 노비지 딘데 지리샤기라
2: 다 단데 랑코나는 예바도 키고야기 요제 카 단데 디르바라
3: 시베디기
2: 시베더바라
3: 나리
2: 시바 메세고 요제 디 치중다 야멘디 쇼앙제스 오마르베
3: 로
2: 딘테르 지 코 저거 요래 요마레
3: 데스민도
2: 로
3: 당나 주 탄데 답디오 카셰야 딘데스 춘주딘데
2: 춘주데
3: 어 답디오르시 타 약쇼쇼네 일라 딩스쿠도 다지 춘주디 마랑지 다 칸데 쇼레 메 춘주 잠미슈 당나 주 말라나 로리안 지 로구다 딘데 타카지 딘데 쇼아가 도 로구리아 교르스 망부체야치 모제 말라디 로구 교르스 챤디 신기 뭐 전화로래 아직 로고 담은 듯 해야지.
2: 这年龄给的这些有些是难免多少吧了。反正现在老中给干了一下，但是现在老国给扩充了，老了一下，但他的这个呢，氛围等待是他的这些事多啊。这个了。到现在苦肉给他去，中国那老给苦肉这责任主要给的这个国去，写到一年民都要一第三，等这当养起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ཁྱི ᱛᱟᱫᱟ ᱢᱤ ᱥᱚᱭ ᱥᱩᱝᱠᱤ ᱞᱟᱫᱤ ᱴᱤᱢᱜᱮ ᱜᱮ ᱠᱩᱨᱠᱩ ᱪᱮ ᱥᱩᱝᱜᱩ ᱫᱚᱣᱟᱞ
3: ᱞᱟᱨᱮ ᱜᱮ
2: ᱴᱤᱢᱜᱮ ᱨᱟᱱ ᱨᱮ ᱵᱟᱞᱟ
3: ᱡᱮᱞ
2: ᱪᱤᱱᱮ ᱴᱤᱢᱜᱮ ᱞᱟ ᱱᱤᱱᱮ ᱡᱟᱝᱜᱤ ᱠᱤ ᱪᱮ ᱥᱮᱥᱚ ᱫᱤᱱᱪᱟ ᱪᱤᱱᱮ ᱥᱩᱵᱤ ᱜᱤᱱᱮ ᱞᱮ ᱛᱟᱪᱤ ᱠᱟᱥᱩ ᱨᱮ ᱪᱮ ᱱᱟᱝᱢᱤ ᱛᱟᱢᱵᱮ ᱛᱤ ᱡᱮᱜᱤ ᱪᱟᱪᱩ ᱧᱮᱵᱟ ᱪᱟᱫᱤ ᱫᱚᱣᱟᱞ
3: ᱞᱟᱨᱮ
2: ᱜᱮ ᱱᱚ ᱫᱩᱪᱤᱞᱟ
3: ᱱᱩᱥ
4: ᱡᱩᱥᱩ ᱠᱤ ᱩᱨ ᱥᱤᱱᱴᱩ ᱭᱟᱝ ᱛᱟ ᱠᱤ ᱞᱟᱢ ᱱᱤ ᱡᱤ
5: 下草为天狗天，人以为要么赢。他的气息三心不定呢，偏向龙城烟尘烈空，偏爱龙城气，今朝天真西北来三十。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노디 양기키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디 키레뿌 녜양 포냥

Zong

0: 나 저기 개다들라 에 고수 세상 차월람도 진정 챔피언 내미 치리 영화 다시 민주 쇼지
1: 네 세 토제 난 쇼인라
0: 나 저기 다 구시는 거 먼저 이리
1: 너 주된 자고
0: 나 저기 주된 자고

0: 제직 동보 리리니 닝담 동보 리리인 로글럽기니 리소타 장첩게네 하삼키 면책 상보 콜라기 사주군라 키바체
1: 세소키니 양다타 종네 루이 갸츠치 렌토 슈긴 투군토 안츠 키타 냠네슈

0: 아니 고요토의 샤를 뜻뜻 동거로 섬죠.
1: 송신 가지 좀 봐.
0: 고요토의 샤지라.
1: 고요충의 샤스나.
0: 어.
1: 송신 진짜 요마르다라.
0: 제라지.
1: 哎，所以俺们兄弟说了这些。啊，来来来，来来，俺从不记得着呢。
0: 我老大啥子情况，啥子情况了？
1: 来来来，那。

렌치 최고 중화 생물 문맥에 여구 여구 시원 말 방자 도구 말 남시 제외 면남 체계 태반나

女为中共了春秋塔，人穷天空塔可有了松脚切的，着迷日塔，人穷看雍正啊，可没有机会。

ཤེས ཅན མ ཆེ བར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이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저스네 까망에 생규르 년춘 휴인 계시 지적한 생규 흉내 칸키 지지니 휴솜니 초비 나중에 고약부 주비 모제 주된 소위 생규 점자 선두토 로스비 지역 경고에 원주 나와시나 랑게토 토림 로스 토비 매창 동주로 니차 듄 심바타 明儿啊, Rangye to Zablin Toki, Shijun Cheshu Yinla, Buse Legbe, Lopsu Mala Junyobe, Lopsu Tabde Tubzeta, Dangyum Tubze, Zablinki, Dunche to Lebipse. Sargobe, Jongo Jaglam Chopotse Gungsine, Shido Chebershina, Jaglam Ki, Daju Tujenta, Gedun Esu, Genjin, Jinda Gube, Tse Nishusum Nine, Jinda Jube, Tse Genin Parinshin, Tedin, Genyon Jaglam Ki, Kun Juba Meting Tunjuro, Nisa, Geshi, Genjin Cheju Yimata. 니제 찬용 주제 메코로 치지 송동 동지 유시 계급 초대대 당 우린키 좀라 따동 지접 주기 지진이 슌니니 사제 대자 태기 계급기 세지타 소지 쇼가 응업주 용자 체바 테니 제주비 대당 경원라 긴송 뉴텐 체바 시타 대규타 침주 내부치 비 체지 개진 대신 켈레기 침수 시송 통제 체비 시진서 개진 제임시 지년 유고르비 니투 Nguyen Xuxia Rinne Songchong Tan Junzin Chiebe Nga Junge Chargui Chiba Chamne Songchong Ki Mengxi Dendu Tungju Tan Junzin Be Nuba Chiru Tungju Suaki Zonye Lengken Ka Chu Dunba Masi Nye Don Yame Sumju Lo Ligab Nguyen Xuxia Rinne Gyokong Rengxin Ki Tuane Songchong Chiebe Namba Saba Chakwa Chiba Tan Tengrib Chowa Tan Nyamche Dingsab Tuba Chiekara Nguyen Xuxia Rinne Junzin Tan Nyamlin Che Yu Saba Sanme Chiba Duyu Kase Suyubshi 三个月中国民马亲自日熊连座的协作切不行呢你端将民资助了责任就用日熊领地第六进的主编当面图货币熊安库色图你就一马谈接着日熊连座的你昨年前边额年货币行进谈熊安库色所谈说的同时切点领地车之来团比较各地东都一马事两者结作结错期各业绩别接当人心结最下接着你说你 你要让这些措施给不如措不谈各地让这些措施给主席办个来亲这边然后门起鼓足这个套松懈能够让这些措施让我给现在没的就是定色前年让这些措施来对比较天得不定人心点不谈那让一起措施给别人送能够让这些措施雄作朝外套你的来临的呢依然及甚至非自西洋起及自己去送你 两者结错结错清洁接单人心洁最下从头到松懈那么谈各地两者结错结错清洁责任了依然给冷却谈为啥是规定我原来去也谢那么谈着责任写的谈听着提醒第二个地当完了真做结个别不归能动有了认真天做结接着你说你接着别玩心呢提醒有了难听起乌鲁苏瓦谈乌鲁苏开来松动了各种起源 로숨 나르장 체규 댐빕 체육시 당기 속진 좁게 와서 랑종기 통답 발송토 신조 망초 바바 용어 치주티 신솜래기 대화지니 튠래기 튠진 자오탄 리슈기 비제 토르동와 세주기 타제종와 로교라 람디 치바제 바바르마라 나초 되어봐라 춤제 성부터 육시 랑종기 총습기 중민미지 찬용 라유 용법 예동 자민 중인 류고로 나동초 계급 주컵제니 Nyedong jami zangan liu koro, chen yi tang som dung jata jeju kebji par tor chima tang. Lo jok som na, lo re chanyum jaja chukji ca si par yuba tang. Par zi genyong ki, ang tang bu liu yubzi. Jinda gubi ci ni shu som nini, zhong gui xing bie lo le tu jin ten guba yima tang. Lo le chung wa ten chi shu ji, zhong yong ki sa gui ka ki, ri ka ki che gu bie ni. Du ngari ni, yu la sa par tang. Bu xia zhuo mu di ni, chang za tang para. Cho zam gui tu, xing zhuo le pe ga sang wa tang. 行政忙错了用不表个穷为那把我们把它切入时你知道错过我你去估计咱们去针对你平均设计的结果差不多重点八岁总统过做不谈结果提记得主编次中央人派的你就言行他的去针对他个人军他吃个啥用为估计咱们去针对他个人针对切入时三宝评价天天刚忙也成就了年轻虚差

0: 디와 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1: 다 줄람조 임바임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 수도 그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진이스 비네라 나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바짬니 뒤부 베게
4: 무고방마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나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도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Senam cho, nyeni chikyu shibe nyeni gyume nawa zan ma yinba. Nye di da chen menyum tahan, gibar nesu gibar, lume ni sautu nguwa mawa sogi nang chu yang yang tuin si. Nye di yang minam ki nang chu shorya ki nyinga chenpo yu shi. Tenzhe yin du lu tuin ki ngang ne nyeni chikyu ki nye di rungun jin tahan, chini tang tuin be guo ne men ju tang nguan guo che ne, pyo minam ki di tang le sung gyab cha di ke chim chira zhi xia le. Tenzhe yin du di rin ki di tang lam du si be li che nang, pyo rong gyong zhong min zi kang, pyo mi di ka ki min ba chi chun la tenzhe xiu yu. Amji lao gong kham sang.
1: Gong kham sang.
0: Nguan li kirang ge gya ji san zhong ling ge li ya, cham zhi xin na ro na le.
1: Lian ye gong kham sang. Nga ni zhong min zi kang, pyo mi di ka ki min ba chi chun yi. Nye xiam la tari se xie chia ki nang tu zho di ni an an zho, mo ne ki nang si, nga ya nang lo ne yin bi yin. Nga ne chi kyu shiba di yin si. An di, nga ne chi kyu shiba di ni an an zho, ne da da do zho gang gu lo gu, an ting du gu suri ki, an pen chang yin, da an ha chan zho wei gin ki, an an zho nga ne chi kyu di ya, an pen chang yin sa di ya li xie wu yo ri li.
0: Lisi lisi, mjila tu xie na, qe nang ngay lak rang ge gaji singi lingge cho, yung ni kinti zili ya, ngay na chi kyu ki ne si yu min di ngo zhish na ro na la.
1: Lisi li, kinti zili ngay na chi kyu su wo re si ni ta, ngan zu ngay tu nebe nyebe chi ba, ta ngan zu gyu na lo nyebe chi ba shi ba di ni, an nyeba sum na lo lung chi pe ngay, sum ki na lo ne yinbi, nyebe chi ba di yinbi ni, chi chi li pe chi ji, an ngay la nyan ga ge be na zi ji re si.
0: Lisi
1: li. Ani di na lo le gup ti du sa ba ngay shi ba di ni ni, an, ngazu pimi ki gibi ma la, da pimi gibi ma la sabi ni ngazu da ponyo che, kama gyu zi, samsiu, la sobo dozo ya la nyanga gebe ya ni nazi ji yin si.
0: Lisi lisi mjila lisi la, da chen ngay ni chi kyu ki ne di na ya ki gyu gin di khari na la.
1: Da ngay ni chi kyu ki na ya di gyu gin zo di yin bi ni ngazu gyu ni ni kong du shubu ni si ngay tu ne be ni namba mu gyu we nye be chi bu di ni pi ba, yami ni chu bai gin ki ni ngazu ngay tu ne be ni di pimi ki gibi ma la dozo ya nyan ga gaya je je ani nyan tsai gaya na zi ji riba
0: ani
1: di gen zo yinbi yinbi da nganzo di ri sha da ting du gu yinbi yinbi na da chik ju gu gu zang zhe du shi xin ba ya me na ni cui mingi chik ju che ba da kashi yinbi yinbi ni da zhen ting du kashi yinbi cha les les da zhen ma che gu du sanba ni li pomo gi zhuwa din de che din de chi du che be gen gi ani na zi di che ani ten do le nganzo bu gu ge be ji la din de yinbi bu gu xio ba 가셔 임비는 보고 꼬베지라 아니 먼저 세단 줄람 여고제 뭐 준비인 딱 가셔 안에 셰비인다 스메 망고 사야 되는데 아니 단도 대신도 은팅도기 딱 먼저 주는 망고 가부지야 되는데 갸고든데 지금 망고 사야 아니 통제 장물이 된다 봐 아니 내 샤마 님보다 된다 된다 샤다 마 님보다 된다 봐
0: 나
1: 님에 거는 아니 니 아니 그래서 귤은 뭐 구야 좀 되다 내가 슈글에 쳐 봐 시단 타고 깨봤다 시단서는 알게 안 봤는데 수월 봐
0: 저기
1: 게임기 네 분명히 깨봤기 투기 개발기 급소 네 루타 심 루심기 줄람타 세금 추심 아니 마딘 비기기 네 아주 네도 네베 네 네베 치브디 표와다 추바 딘데지게 아니 네도 된 것도 와
0: 글쎄
1: 아니 아주 대외 대외견의 임비 네 아주 나즈디 임비니 아 나초기 원기 시에비 임비니 땅 아주 범위기 기비기 투개발기 급선다 아주 생유치기 유신스로 봐
0: 글쎄
1: 땅 아주 지단에 전에니 범위 임비니 로니 주쟁하네 십주 십시 아니 버루도 봐 임비니 네 안 나즈디 남마와 딘데지르도 와 딘데지체 디네 임비니 범위기 다는데 샥주 숨데 서로와 샥주 딘데 체차베 지엘다 보고베 숨데 다딘데 아니 니 혹시 딱지 안주 공산진 소수 체창교 숨데 디네 카마 교즈 가베 긴기 아니 샥주 챙겨 숨데 딘데 체제 아니 범위기 아니 안주 길람기 기바도 자야라 아니 너즈 총지제 임비니 안 클릭을 지제 년게 계제 년게디 안 클릭을 야야 체제 임비니 아니 안주 범위기 보내다 숨수 kama gyuzi dozo ya li nyanga geje
0: imbi. Gebe mala
1: tigero. An kali kali chichiche, an anzo nga nyanga tigyu ki nazi di nago dogwa. Ani tando le tingdiyu ki anzo zo che shu di dirisha. Nazi gen zo kache imbi di zang zhe shu hui shen ching so sawra da. Tingdiyu imbi ini da chongzai mangu che.
0: Zhe zhe le.
1: Yang lu kinze imbi le da. 망조 도저 하시라 먹고 무슨 바 이미 장제 슈부디 있니 고민 지니 시제 용기 장제 슈부디 고민 지제 아니 년게 계제 글리글리 지제 년에게 지주기 나좀 먹고 나야 선데 지금 와 아니 이 보면 가셔야 장제 돈나 치다 지진 비 가셔야 니 쇼게 직주 광다 직주 진짜 지유 쓰도 와 아 진짜 주야 망자네래 양 안주 아 이게람 나로기 내고 누부도 좋으니 거르 친지제 임비네 안 글리글리 지야 년에 지주기 나저디 먹고 나냐 도와 또 쓰야
0: 레셈 지라단 안주 니네 티큐키 네디 나야기 다큐 아장키 망고도 동안 타조디 니네 티큐 안안주 정니기 다세탄 줄람 스님도 티큐다 심캄기 네다 이네리 디즈 참마야 도난차 개침시라 제지발
1: 제라
0: 달학된 토표메 주응네 차샤비는 부게비네리 다정니니에 쇼어서기 능취 틈다 야미는 미세기 티급 다첸립서기 겁리아 니바토 다정니기 장자 도난치아타 원슈베 지게 토네 쉬는 외신징 드리즈발 디네레다 첸데디제 담나야타 튜주 니젠토 양스 지고야 디주 창미는 다니지 망보치마 포야기 차긴드불 규주드완
1: 제라
0: 레슬레셈즈라 다 첸나나 주니네 티큐키 네사데레다 필로스와 지베 토리아 이와 카라시아 유날
1: 다 안에네 티큐고 네세네 안주다 필로스와다 규날로 임비네 미세게 야로 코야레 인데스 이와 치제 된요 마리
0: 네셀
1: 다 안주 샴데야레 두스케도 고네 니네 티큐디 임비네니 게치와단 게충어 치제 니요와 제샤요리 디 임비네네 안주 단디 칠로그 수리 나로네 펜창연데야 림비네 지신 펜창연다 만신 펜창연 스니 샤샤요리 워데야레 디치제 안주커도 안주 단데 필로스리 나로데레 니네 티큐 게치와단 게충어 치제 와도 스니리
0: 这都是我的了那是那是你那提供给你的了你的还是同意呢当然你那提供给你的了你的做的你那提供给你的了看到你这里面的那种推荐的音频嗯举些所谓的举面的给不得把那种那样什么的测试不起来的那他什么的这个拆不得不能说的那样什么的
1: 아니 클래스님 마디오 카세게 당가 심바 들게 되체 엔디 나로네 임비는 정말 친한 바자 봐 다젠디 이네 또 센나체 엔엔 치무치와체 니 카세 임비는 니 질람네 아니 나든데 통야 섬데체 니네 부부마 겁치야 섬데 다든데 체체 니네 섬시우다 안 감진 부의 유도 낙젠다 주젠 차스바체 안 수기 유도 년체 잠체 주지 말하게 나다 내다되게 통고 유스다 주지 말하네다 카세 있는 카세게 당감해봐 아 경매 라제 대하섬데 코고 벽양체하섬데 타과도 권다 있는 미인은 초고들이야 벽야 숙체로 줘야섬데 아니 카세 카세 있는 미인은 던돌레 디체주게 초고 리스리스 셰존이섬데 치야 딘데게 내다 퉁부동아
0: 리슨
1: 되니 디게 디미는 코니니 퉁목이 내다 딘데 지리샬 이네 지주게 치워다 괜찮아 니조로 딘데게 내다 딘데 지 퉁구이도아
0: 리슨
1: 지신 편지한에서 이네 게 치워디 임비는 아주 귀매다 개외유도 아니 나도 숙 챔버 다야 섬데 나도 숙 챔버 담베 게게 카제 임비 임 나도 직단도 섬바 기고 거래 제 도문도
0: 베트야
1: 디기게 고고 거래 제모도 거래 나도 다야 아 수고야로 춤지기 왔다 경보 섬데 디 튀야 섬데다 아니 창와 낙제 아 진행부터 이제 자야 다센도 쓰나 춤이셔 어딘데 제 아니 교셔 위도 간저 도시제 라베 말님도 섬바 아니 나도 숙 챔버 다야 진짜야 나서 내다든데 퉁구동아 안 단돌에 첩치외 투수이면은 디 수구용을 차와게 왜 좀 됐다 아니 권나야 좀 돼 수구 깔에 카제 돼야 좀 돼 진짜게 내다든데 퉁구동아
0: 니네 치유 개체외 내다리지발
1: 제라
0: 레셈
1: 얘네 치유 개초한테 이미 지단에 전에 개체와도 이미 안 줬다 주도서 주 못어 봐 얘네 주니 수구 와 여제 주 못어 봐 긴게 얘네 님부 차지제 이미 아니 아 냄규네 아니 규셔 밖에 봐야 하는 수 데스데스탄데 야숨데다 아니 창화든지 레즈레즈든지 자 안다 체인에 또 쓰나 치미치와든지 심지우당 카마 규제 유레인빈 낙젠다 추젠차바 품미진바 다 도서관으로 개충화 도서인빈 다 지단에 전에 안주다 텐상기 내버 몽구지게 아니 나저 숙챔보 마다니 야네 나저 에머지 위해서 치고

0: 롭소 타다기 심어
1: 미시기 뇽라게세 싱서
0: 디네 시주 닌좀기 부조총라
1: 디네 김장 롭스 낭텔러 롭정 수초

0: 주자. 장글린 상무디네 쉬고 입자 집에 수수 삼등에 배 랑께 오르신 배 랭 상무디네 쉬지.
1: 저한테 갈래 탁스도 암라. 아 종세 교우 치지. 엔투줄 하마디게 나를 롭대다고 삼주. 마신에 AI기 랭디게디 갤라게 하고 마시.
0: 다 도운 거 갤라게 하고 마시샤치. 랑도다 마신에 저한테 삼무 수수 다 매봐. 애가 장첩지제 튕겨놨으베 라는데 새 규리 무침 비이나 안주마 레버디 쇼능 시차디지 아씨 나는 가요다
1: 단다 미가고 로게 애 배주 단지 중진 치고지 아지 원 마지 마신에 암라 정진게 투접시 락지스야디 배주 단야지 봐
0: 아씨 범호 락지데레 이와지야 여러분이 먼저 락시디 수비주제제 수소야 고야기 익치디겠제 수수 내둔데 영이 그대로 하도 다리모도 라는 시기를 제제 남산랜드 손이야 집에
1: 암라기랑게 에알이야 따단 괜찮시더이
0: 가르치에 숨에
1: 야만 라도 가봐 큰 비주 담무 줍지 비주 담다가 야노 샤슬럽지 가르치네 지민두시
0: 어머 아메상 에야 비주 마치 승매 아메스미제 차디 랑고 쿰시 냠바틴제 차지 지마 럽중가 강에 디스텝다가 람사 리엔디 슈야 성브리 삼지 수수 삼노 단약 뉴브 창로 동부 차없이 아치 다들랭 아니 야호제 파주 주도 제도
1: 아 계시야 매암라 아 존재 지자 제도도 예수께 구유
2: 티달 범무 왕준기 니시지르 아마르 치스 체니 게지시미 Tuzuni, Maduki Jumbushin Gucci. Nunju Yixi, Tidar Niwarja. Yixi Gipsu, Pomuang Junki, Timu, Ela Tinuwe, Enzi Yixi, the Dakta Tungu. Yini, Pomu, Tuati, Len Titumi, Yixi Dansasu. Lotu Yangsasu, Pomuang Junki Simbena. Dachina, Yetimu, Ela Tibi, Lendigi, Lamsan Shushu Chevati, Di Yuna Mena Samje, Tizum Kigarzu.

0: 어머,
1: 너암라.
0: 어야, 다 군산 샤차송아. 디린 정제 망부시 구동아. 언니니게 디린의 고수지에 군산기 뒤주티나 로리야. AI 이내시 락도 카바 이내시 디게 근처에서 배추 체면 카지 지게. 니 라리야, 디치 퍼그치스 러머용. 언니니 뭐 주도체도 영도에.
1: 오지, 주도라.
0: 어, 아메.
1: 기랑그 순교기 직수되게 나 순교 말베.
0: 이제 사가 채우시바. 네 두스 대비나 에야사디 튜르다 뚠지에 튠교가 잘하시지바. 디 노여 마시, 디 독자 마시. 이내리 조디 난주 큰제치에 피주다 메디시바 아메디. 제장, 아메 오네 장기 승주까지 신두도. 장기 수수 튜경 소에 나로리야. 에야게 장리 영이 가르로 붙이 두도. 이 하면은 튠다 가르 에야리 약해지 치고도 디 장기 썸로 등유 유배.
1: 암라 기랑게 딘제 손상 튀게 녜마 신베 어 추워카지 에야게 나야 지시 야우스케기
0: 오시바
1: 톤도 어 럽디 나로기 럽생기 좀시 딘제 소야이 네야 경부스동아
0: 지시
1: 톤도 나 럽치기 럽디 딘제 다고 삼비 네네 야무랑게 원조 야우스케용기
0: 음흠
1: 다이네레 AI 可动啊呀, 中意吃肉切啊, 嗯,自己连的这, 这单死啊的这, 几个名度?
0: 哦,也没得, 他上市, 但是能给你读信的, 中介这对, 干那天的车皮呢, 马他塞里干不出什么当时, 天天是什么的马是体解, 天天肯定前的新个名度呢, 上给AI里也给体解, 上给什么当大的, 这多这么多, 天哪,他都看了列多, 给是体别么多, 天哪,连没说啊没得,
1: 前那么啦, 你哦, 中等对定制, 三不单节, 吃过三,
0: 等等呀,
1: 那些个去过定制, 几个说过三节, 第一的AI里要过呢, 这些什么是?
0: 是, 用的用啊没的, AI是要的, 我们就凑在那里呀, 呀, 偏多忙过有是吧, 第, 中前去过了呀, 可得这样个那些嘛是吧, 我那些比呢, 阿美来你对, AI脾气姐姐, 落中多其他其余的,
1: 哦是,
0: 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阿米拉， 我们的AI皮具当中怎么给人给俺细细的能够动啊是是啊你三不了呢给人给俺自己的头人拿落了也得皮具当压力AI的这些车上落了呀都叫这些三不三姐姐车上落嘛去嘛去这些我的三不就但是对给人也落不就那捏着动啊俺我那搞不起来去俺们了俺们退居然而三不这些的AI皮具这些三不这些我嘛的然后给AI的呀你这个人三不给天天切比呢然后是算三不大压力努不得拉出是吧切咱AI给可动俺做连接比呢俺让三不当压力捏是杀对切努比捏是刚才列斯切的个第五次给我们图压力努不得给参谋了AI给测切入大不摸嗯你先算不了俺这来三不当比你你也的呢给AI皮具当切俺这中间的叫个车头着钱的三不就我那俺这的中间这压力老子切的呀这下
1: 嗯切，等你加的，嗯平方切，哈哈，阿姆拉，啊啊，叫谁难的？嗯嗯，俺同你嗯自己的这些，俺这三不是大明白，
0: 嗯嗯，
1: 俺这三不单叫的怕，哎，俺俩几个对。 에게 양린 겹다 만장스 제중아
0: 알레미 미스텐다
1: 신난다 디야 삼루다야디 알레 뜻데
0: 제 자제 부모 다 어디스기어리 락치디스 비주 야구 단토비는 스스 삼루다야디 갸치르치 주시 대기네네 장기 조의 낭드 스스 삼루다야디 리트 제토도와 당장이 지오시 아니
1: 렌샤암라 돈도 얘기를 할 수는 나 삼수에
0: 가리요
1: 아니 삼류 나로 아래 좀 튼튼 된제 지치고 삼중아 아니 아래 랍제 나로기 초아이 내지 아래 삼루디에 디 에알이야 파지고 아니 니냥 볼이야 좀 튼튼 된제 지고 삼죠
0: 왔다 진짜 버리 중시 아니 당장시다 당은 나디 차차비네래 아 포무장기 AIP 주치단 진고시 아멜리 롭종 치기 여르바 딩은 저 님볼이야 롭종 치약이 쇼부치인다 다 삼루 두스다유 딩오니 AIS야디 먼저도 봐 익질한데 제약이 뒤즈디 춘춘칭도 와
1: 시바
0: 춘춘칭교 뒤즈디 되다 포무라 출로리야 리젠 제가 친비 이네시 자수수 감치 롭디 데비네시 간다 뭐이 초에 나리야 쇼야고 그거 말 맞추려 아비디 시스
1: 시샴라 니 신수 AIS야디 피주 단두 좀 봐 먼저 잡제제 삼단야디 말샤 시바 AIS야디 피주 단지 나리야 야게 줘야리야 AI게 로봇이 줘야되리자 시샴라
0: 딱딱 당시에 다 AI사들이 아주 삼탄도 군주인 교육의 시체 이내시 지지게 보존해래 안게 추수지 비주 체비 까지까지나 지용 것도 와 아니 이내래 양 아주 삼루던도 두균기 삼루단다 이내시 밀리아 강해란데 체류 럭부치야 삼루 이내시 다음에 신야 사투 체육 뉴비디수 애가 아주 섭취 통맞다 제자 조조의 뉴비디 아주 좋아다 럭주니 송치시야 됐다
1: 내세암라 당연히 신수 머신에 주원에 네 정전치 두잔발레 에알리아 렌츠고 슈슬럭메
0: 어 야고 체사메
1: 와타 상시 주원가에 가고 딘지 토비네데 뭐는 그래 삼등기
0: 오야 다츠티 충수 뭐네 체리 락젤이야 디야디 초에나리야 뜻도 많고 중시 이네레 팅은 주 처치 통마다 제자 뭐네 락지티수 야고 제피제 치우시
1: 지샤암라 AI 시야디 간수 베트 간고 치고야 민도라 야데 베트니 제레

0: 대규모도 잡아라.
1: 오야. 다 역시 자충스. 드링 글로브드에 거주지. 범랑게 스스삼다야 누디 조샤샤.
0: 응응. 렌샘라.
1: 당연히 클라사.
0: 응응.
1: 야, 좋아.

0: 딱 딱 봐시디리 아 김장로스 텔리네 레지 베게 망고샤 친어지 냐마 시에브는 신 김장로스 겹단디 제 마르반 다시나 먼저 김장로스 겹단네 겹루 이네시 티존네라디 영이 카바카초레스디 만난소 다 김다 민용어지리야 독지 이네시 독시 망고시어지 섬시에 능유여시 다시 제슬럽드 먼저 도스 삼로단유드 에세디 문에 양직 도바지 녜고야 시시팀지 남산남산 레벤나 루투야 주알 남산남산 세단덴베 직 렌스제 투비야 가르순고레스는 땅에서 단디에 차리야 부주서 나겨지고 단심바 시시디 롤 진심부 주고 제약이 다직 린단티 소마르베 디이나 직 튜듄게 마마르 루유디 충고동아 다시는 마옹베 튜즈나 롤이야 만치 롭스스야디 카바카디에 고월스는 수용하교 단도 수룬지 약체도 망체도 디다야 말동아 제장이는 긴장 롭스 출리 이내래 나는 조직다 부용 ngi lambyu chuliya zowi zowi di kawas kabasha gores na ta ji ege namya chchi de mebe nyub khaji ni ya sha gu gi de sha sha bi na ji jeng chu ge ngane samlo dan ya zwa le a ta ni xin ju xi ge samlo yu ba ta do yi na ji sa tu ge nyub yu ba a su su sem kam gi ne le su su tho dam chi tu ya mi xin da li ya nyok zhan di chung du zwa le tong sim nyam gi tho ni xin li ya ro bu chi tu ya ta do yi na yang ta be jin tang da wa zu ya ta ti la so be ta nyub di ge sam ma be 당간소 에야게 다지 발라이네시 암라이네시 김장게 첫 제제 보디에 소견 치토비아 요마즈바 당간소 시지링네사디 락실리아 딘제 추 둘린치아 요시 이네레 보기지기 시기 이네시 보디 심시 이네시 타는 신 보디 지심테 냠린 송마레 퇴외 초에나니 신이 지 추 당린다 클릭클릭이야 저와디 지 차용거바 시잔디 에야게 첩치도 맵친드 나나 저 김장럽스기 다시 카조디 영이 호와기구도 덴덴 키나리아 섬시 사프칠 헤샤치
1: 지지 AI 디 튠치에 지 미링웨 콜리아 아니 AI 디 튠치에 마오베 튜리아 부구 저기 지 레그만 부지 첩치 주구리 수도 잠방한 지 김다 망부지리아 지 토제 심버 지 다나로리아 강예스 네미도 다 주왕예 부디 강박바 주레 세야기 딘체기 심제 망부지 총유샤시 但是你那两个呢，去给参加西亚的呢，更多的呀，参加南洋，起码这也是罢了。俺那去给退休西亚的那里，你这里没得把儿撇给中心优先，但不用给冷不的确认呢，俺那去嗯，这个这些技能先去给我们别记住听这些，越不记可能没得罢了。俺那去不西亚的苏队上班，俺妈因素呢，去兼职去给娘娘，她男性别军人，第二个呀，点姐姐，俺那不过的，可里可里听这些所用过程，但俺那去谈的退休啥？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1: tüdün sonegi tüdü dinalor ya ngone kendezi ya dosyo yorbe siyadi dosyo siyadi ta gyundo ding anan suji ji kanggo che tubya mebji ji ta ine anan su gyundo dir ya kade che ore sin tabzu che ore tabzu che je yungu ma ji ba zo yin gyundo dir ya dün che je ani chalong che go ya din ke chim bu sha ta ai siyadi ne anan su ji lo ling ya dong su yin de chang chu bu yo ji ga de ge ne zui din de yin ne chang chu bu yo shi ine ai ge che chi de meb di mi ji ran ya ge be zo wa a si ge sa de ge ne ba dong sin nyam ji女巫是亚丁的米尚的亚月白马多出现的亚丁可能有马的吧是是这样的所以金藏老师确认亚做一呢不住车给亚及啊歌唱堂讲解的然后亚及谢谢马修把做不够给戏剧不够给心坎啊你能修过特别个女巫唐南新别米大米喷春期及中文别日定这个女巫唐南新别啊你给戏金藏的亚借用定这个最新动作一呢所以我难过亚的啊歌唱堂啊你讲解的亚两特别忙
0: 别推理啊，别就全部学不及是吧？该唱歌，当然去他就去啊，听呢，不过给马车上去接。啊，你不过呀，越别戏剧，生气，同个三这个女不等于呢，不过给盲目推理，他在的他就会学不及这些呢。这些，但听见是老多，我那次听人跟他听听的呀，就不懂的，却不懂这个原因呢。
1: 嗯，
0: 当我做哎呀个推理不呀，你差不些，我去，但是。 听的呀，西南季节刚过去过呀，蛮多了呢。延安的呀，老别的季节不得呀，年初呀是吧？就这个推着节嘛是，就咱哎推着点吃下边，那个推的垃圾起了呀季节。

0: 부족의 이내래 되긴 소에 나러랴 머티디 담보지 쓴 거를 다시는 머티디 가래 수비는 원이야 수수 삼르다 디네 에알이야 로보치다시 하기 삼르디지 아니 디이나 가르데스는 락제다 영이 정이기 레츠 임베 과랴 개발된도 우스바 마세기는 되긴의 소에 나러랴 딘준 이치체 최진카지 에야게 제비내래 디 덴베 임베 녜베 요마스바 세상 부구딘 원의 차샤비는 딘준 이치체가 뇌부고도 티스 삼로야 에야게 뒤접이야 안초 공익 지르샤 준 탄지 지바 당초 김다지 원의 차샤비내래 에야게 뒤접 티리야 차샤비는 지 김장럽 순랑 제기내래 에 티리야 딘제 롬중치야 지바 당내신 부조 소이 내래 지 뒤둥 간에 폐게 되야다 냠도이나 안안조 파무 소이 내래 차론 치고 것이
1: 타장시 뒤둥 소네 수주도 장방난 수 팅크 되대야야 지 추제리야 뒤고 리스 쇼마리 지바 소이는 안안 수 추제 돈조 안조 소에 나로리야 폐제 큰제시 당고도에 아니 조이는 돈동 안안 수 소좀 지 미정이 자리야 예배기 삼로 제와 자뚜가 네버 돈조 이는 송고고시 AI 기 튜럽 당 청진 그 튜럽 디는 모 튜제 서교 지고시 이내 내가 난 수 미리야 예배기 지 시그 상부탄 소소기 삼로 예배 디는 튜 남양 교 조토 마시라 돈조 예배 긴기 부조 수 사신기 사신된배 딩슈지리야 교통예시
0: 지시 당조 김다미정우시 심체드 말레시아나 저발 튜접 티영니 컨제지리아 리도 디하고세 마세 첸젤리 귤륜체 정이 부조리기네 귤체제 양타배안에 부조서 경체비나 그냥 부조는 비추기 뉴브사브지 처리 섬기 마세이나 밤에 저섭섭기 냠시기 처리야 참론 춤타 밤을 행계기 따게탄 통계기는 부조기 망원이야 니티 체비기는 아니 부조서 이내래 다시 님은 딱 바르시 다시 균도 루도 완체리 튜접시 听这个推广机难落了呀，是谁擦龙给砸的？那嘛点不起组件，体会下牛回了呀，卡巧突变，确实说给甚至预备梦西脱了呀，毛忘了呀，伊呢即卡点脚呀了呀，顶手的，都不说预备听这些那样的，俺是听到人家个伊呢，哎呀，推热听了呀，他哪能够读？
1: 谢谢了。现在模特凭借着新技术 AI 推热给金山六十四亚的催感器子的辅助结果马上。最近其实的，俺做金山是不是？其实是我一能俺能去给金丹他们去提领个的钱的身边借的呀，金丹去六七头呗，是我因为的修行。

0: 김나남서 3대 립듀 티링키 감숨주 계산에 돌리 세나 체티 시베 낭퇴 차잔 시 접수
1: 티링네 생키 집지 친구 낭퇴 계준아 당 부산 접들라시
0: 지난 건 안소 지멜리 세나 양결 제 접지
1: 현재 수된 자고
0: 수된 자고.

0: 우츠기바리 로테레 체베타괴 소몽앙라 링미 창샤르 수르키 소몽앙레 제제니 야장키 동강 책동이게 오르네 레저총즈의 제사르덥 대지 야장키 예가 예베 종미초로 레와사르바 진유 준신강니네 준신 책동이게 파르타 테네 다제 동주라와 야큐 무니동아게 심베 파라 레저총즈 로십줄학잠 제유 신나 규미체 파라 뜨바타 태송와 미름네 미르파라 제부제디 미타미 레왕 세시티토 담보르 제유 대진 최비기 다자 동투라웨 로다라 체조수 동강 증협주연 코딘 지기유 동투 넥주타 시제르 종바마세 대동 토르 정리 우주르 레다소 겐캄 남장 개진 조준주 협대당유 지시하자 니동 제지론의 니동 제주 뢰파라 레주 총주의 초몽앙레 동투라웨 철종외보로 고르 치칙동 등계레 개유 니동 쟁알로로 총재 냠디 벤조르라 케보 고르치 자단 급주 고니 학잠 괴바타 메리 찬용 교지 족바 용법 고르치 숨락잠 신유 조간 체미 더담 송경탄 동주 부주기 레네라 데네 망초 링유투 레슈 덴부투유 틀레 다르게 중화티 용법 망두 진바마세 초외 쿠르유장 렉수 진유 총재 타고르투 낙제 림신 차과탕 롱고 제작기 펜제 닌신 은세 되두 조신유 대진 최비기 겐캄 렉수 진바탕 소아 주르추 덴베 미심장 뢰라 법두 슈누츠 테가라 되되 유베 태송 분가라 윈제 미베 지투 뚝식 덴유 지시샤
1: 우양 총체 록상 제시 덴이 탄잠 덴부송아 소모 응앙라 징메 담제 정중 송종 크이키 포구나 롱 토담 사지키 카르니 따급 최 창외 소네베 탄잠키 마구루 총조 탄고디 우양 총조 셀미세가 통계 없이 로 대주 텐지레 리베 펜조 제시키 수부 탄고 예부타 마시 유린 탄잠수 축최니 탄잠 송 미톱종 탄잠 수 제타를 디워 소키 나베 토니 탄잠 송종 시신 엽시 펜조 제시 더비 우양 총주 유미초로 삼빈 노르부탄 위바 펜조 남계소 타송 바위 슈긴 삼팀니 축초와니 탄잠 고린탄 튀기니 레두 빈비 락다르 지기 엽시 펜조 제시기 나 로꾸니 송 바바탕냠도 축초니 탄잠 송부이 다자 응에 표 슈진기 나저 총주 축초니 탄잠 송의 튀진티 약부 접그 시시엽시 계자티니 우양 총주 뒤럽직 학장 균투 제비 수준 시시라 제로직동 급제 주민 니 로로 로 뉴슈레 리비 삼비너 부 김치 계급기 쪽배 추리 초사 림키 랑 김치 초수 노싱 제신 유바 시도 중엽시 공기 가주 코나레 딘체 자라송 미투베 니바르투 티웨 딘디키 제답토니 다왕 캡자 제고 냠니 록상 잡디 시차 제유시 대류의 군가 인비 삼비 높이 능미탕 냠토 강리탕 초제니 타잠탕 파다지리 뉴슈 예배 사라 록창 개범하세 콘조 킴양 지리 갸이 사니 초루베디 대가라 롱업질 학상 균두기 록창의 대내 미제치 당화 송정 제육시 뒤에 송 우양 총추 미남기 내록시 신부디 미디에나 신의 사제 송토바티시 도래 주비 록장탄 정신도 주비 처부 철웅 고미도 비구로 정의기 준비 사바 강바 제수 편조 저시 뇌용시 군대 장아르 치외 표신의 대내 주국답 지기유 공지 보로상 자소라 다자 안주 초와 야라 뇌사양 약부 예비 타장 티외 약부 송구 시 롭스 제구역시 타송 사딘기 특균티 의장 총주 미름네 미르파라 군대 토비여진 의장 총주로 류디 참도신토드 제베 인조티다니 김장지기 진시자 민바라 티니 총조지기 담가 이라 민망부시키 로장탄 작친 최강제르디니 냠토 제송 제베 춘주시간이부시
0: 도로 총조 내부 제딩지글레 탄잠수 시축바 위장 총조네 소몽안라링무규 노장초수 지리계주규체 도로 총조의 내부 규제체 이토 립기유 도로 총조의 등의 내유니 서범미 세동합격신비의 장당 계급림비의 릉중송중규도 유진 대가랑 오급용라 툴레 나장인 도루샹 등위기 수지 윤봉신기 유조지기세주 유조지기 민원의 소가신 망조송중규내 구림댄배강 체딘체배 겐캄송제 댄부송투바마세 탄잠기 텁사당부르규인의 탄잠송제 댄도동톱 지시하자 그지체유 등의 내유래 탄잠탕 대외타니와 유배 댄자님송와 숨탕 유마주의 로코모로 태송타댄타 된기 내주 꼬리잉제 난쇼규로 대외덥디중유 내부제지 자라릭수탕 꼬리잉덥디로 침범하세 민남장 초와라 리외킹유 지 조규르니지바 체링왕두이기 대다르시에샤 대두 체제 튼례 도치르탕 폐제 동규니 시송 대송기 유린 대교식 인신 종토 최강 제목아 주네 탄잠 유미리 오제 수바세교 용화를 제유 시송기 대동 명유 고르티 둔쟁업주 당니 강배 집둔탕 종준 예답수 동주 모 제제 숨주 소지 주바타 유미체 사크 뇨바타 동주 부주 제배 난쇼유 윤풍신기 레친 쟁유 종배 용법 상관 메스르라 주규리 지시하자 축조원에 작김 라도 송에 바르니 레라부식 대내민 초직내 종기 신뢰 리지 개전 대장내 락제 룹디 제바타 초신신내 치린 원규 대비응을라 초고 차겐츠 라바 제쇼르투 유퇴응 개겐 제유바리 니동 쟁아론에 송 준신 주바 코나레 용법 고르치 초락점 중시 치린 원규기 대다르 제바타 공기 제주르 대내 초원에 레망 냠타르 종에 바라 초에테 중전의 균도 종유 제시하자 장마직례 자와초바탕 룩장식라딘네 로자딘송 체바네 총조시부 철수매지바라 내부 제배바라 루토와츠 법착수이기 제당토네 예참 렘티교바디 잉어린네베 탄잠두링신 세강태송레라레기뷰 시바테리 준신타 미 김시제 유바니 강종사두 탄잠 댄슈식리 생그랜게 공릉아남츠 센초바디니 장마직탕 총조지 내부직제네 ngari segyu rudo zong ki thadian thadar thang mengju ki laglin la tawe kor ki thenjom gojoy thu gengri nebe thanjam during sin segang thesung le la leki bu she khyo ba thi
1: sang ri syam la na ba choro mu thu che ngari segyu chojin zong ki chodin le tru nam chang la din ne zhu gu mang zo la ba par tin bu yong wa la thun jin char wei kor ki thenjom gojoy thu chodin le tru mang zo ro pin le shu ba par cho wa ki ji khyo ba shi nyen zhu shu yin
0: nam la ma tha 내리세규 초진종 초진총대 맨동디규기 속중이배 망초 로상기 쇼세 뜻디식세리 락자체르네 부당냠투 맨동디규기 개비조람주사라 레거치마리 탱아 라바중네 용법사디 김기 소외 커습제도이나 사다링웨 가르종암 야나틸레 람다링웨 사자라 레거책지 제바라 조규기유 타자 총조의 락다라 지신배 초된레드 남장라띠네 김기 고자라 용법 댐보라고 마세 대동 김랑 다도 치투기 유바리 종래 장배 종식 인배 초진 종투 조귀기 자균 치와타 멍시 대규 조진 뒤제 지류 인바리 조배 부파르 탑람 양수 동치 산에 디게 초된 레드티 망조 견린타 리슈라 군디 동외 템진 치식 해진도 지네 전된 전기 초리 개비 조람 냠소소 망편 두규 카직라 군디 숙진 당와타 조귀기 멍시 대규기 현재 세와탕 쳇지 Xingzhou Mangzhou la Saja Tirang Tang, Ta Nisara Leishu Ledi Dube, Xingzhou Mangzhou Tewe Mangwa, Peiyu Zhujun Nangshugne, Leishu Babara Chungwa Mase, Jogu Chube Zenyu Jiangxiyu. Mendung Digyu Ki Jebyu Zhulamti, Chodin Ledu Ki Namzhang Tone, Talyu Dawa Dunbara Ngu Su Legu Chukwa Tang. Kyu Mengu Goro Chi Dunja Chukjuri Kuta Ngadong Gyeja Tangne, Chenden Jen Ki Chukri Jebyu Zhulam Nyamsuru Mikwani, Sane Tike Zone To Gundi Dongwe Mangzui Namzhang Shikri. Namzhang Laglin Darmata, Losangki Putine Lamsing Mingto Kuyu Gyegabki Mangpen Siju Nganzo Chokuitu Tunje Tumne Nganzo Ro Bobarki Tablam Sarbashik Duyu Taja Losangtang Kongi Pyu Tegara Ninjik Lega Chebe Laja Goro Ngapjarigi Yubata Miri Darir Kimla Yongbob Goro Duyendong Gyeja So Tupgiyu Kongtang Ningmi Lega Chebe Yongbobki Kangba Nyamso Chene Ningmi Duyganki Chaji Leksu Dungze Yubari
1: Leyutu Chijunki Nabi Kingxin Lakzai Zubjiba Supin Linki Lerub Chayutu Chizhi Kene Lemi Mangcho La Lam Ngui Kuyo Nyamdang Thang Lam So Thang Mati Chishin Yubzhi Kongki Namzhan Thie Leishor Sojong Thakyong Chedi Lega Chizam Chesinzi Lakzai Lubjigyan Thizam Chesinba Le Drobo Mangcho Choro Ngenu Lacha Lengju Yubba Thang Chabjik Lam So Thang Thang Lam Songjong Chidang So Ki Jogo Chubi Lakzai Yang Xin Tubara Chayu Chi Shibzhi Mangcho Tiwai Mangwa Namzhan Nang Shuk Chi 남장리고마족공초진총대기레드윈비차도탕처지탕총조탕투장토규디세주족제체네슈누탕타르메응애뉴퍼유족드낭슈바라꾸롱체바마제사자티랑탕타니제레미쥐비고고튼균닌딘체디우주투장탕더십체린투장응애뉴탕마제키레미응을라드유입지 대단셉지 라바규기망초키대자라톡비키빈송종딘디차지총주레게 Zizhe Suiba Tang Tugu Changpu Dangdi Nindara Jordu Guibi Lamluk Tungju Cheba Tang Nganu Ki Lacha Darishin Mangso Ki Ngugang Kanang Tegar Lungni Nianjik Lega Chezi Nianjik Ki Lacha Dedi Lacha Gyangche Dine Che Mepsi Chojin Zong Pijur Tang Benjoro Chajin Chongdun Chuki 党组书记的我这些记记录你都叫美女婿资助罗罗错进总体错进列举起南昌举起团聚起来了全民为国的起解冻他

0: Namjang Ji Changport, Mungu Tong Tse, Sangma, Nari Sagui Ki Ang Tangport Libu, Mingara Namjang Sangma, Legu Tsung Ne, Jun Shin Yubatan, Lodi Nang, Sangma, Leju Tine, Zi Juzi Yubshi, Namjang Ti Jugu Tsubi Ji, Sani Tige, Shing Jobani Dong Hassam, Ta Nisar Leju, Tempo Yongwa, Guji Tuku Yimbatan, Mumba Chena, Baparakorti, Sundong Hassam, Tuku Yimbashi, Ji Shi Yubshi.
1: 三个人间，狂浪阿南村三处八点里，我哩社区初见中期，初段来转南昌来点里，周口忙做了八百点不用话了，团建加入为国际群众，过去途，初段来转忙做了片，连续八百了，做完几节课不提哩，天地绝对作为其他级别男生，学长他个声音。
2: 미리 튠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 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 치디 팀주바 겐더 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류 상부시 중글

0: 차담 나코르모 총원부 청링제 고르베지 실링토로베 람디지 인신 람디 용수 차지우탕 냥암탕 야딘 사퇴치우 대신 사지 사구 사르비 쿠소 미취링네키 젠종쿠 디디체 유지 미거키 람규 시브로 네딩기키 주지랑코로 치레탕 튠잠 이외 유고로 내신비 십주 차장구지 제유비 유고로의 독지 체제 호종낭 샤니 대체제디 유고로 체조기 없이 파마부두 냠주기 유고로탕 내내 주도 감소조신 심주롭종 대신 세슝탕 켈레키 감송에 소소 리카키 촉바라 참보기 없이 생리게 표기 타잠기 투몽의 캠진 조준키 편제 점점 최고 열샤 샴나 대고르키 나도 십제 던진 천주 단에 생겨서 모두 능시
1: 니차라 하사 메고르 베브주기 탕진투 미조지 케이네 하장 투제 퇴진 회랑 용중 미리 레디 우렌키 조니르 체베 탄잠기 투몽의 캠린 조준키 편제 점점 최고티 대가라 비워리 다딘기 체규 투몽아 중화 미리 직준 초베 도시 대부 조바 주퇴 조르 체디 구조 제고타 춤제 베리 점점 응미링의 수사 냠규 냠린 소기 남바규 미리카기 미망기 양신 자체외 아공 냠투 사르지타 지규르키 미리망외 계급 냠도 되바 외동초의 종교루규 냠도 되바 외동초의 중화링의 냠도 되바 랍치 미리기 닝도 냠도 기생제기 소냠 되베 라링키 지규토 응바르체네 사조칸의 용외 요고르외 요고르치린 중화 미리 직균초부의 공부지수 초화를 제바리 최고 비유토 투몽의 주퇴조의 캠링티 짝당 제사르큐르네 요고르와 망부의 이왕국유 캠링투 자치 익차타 루규베리 무미링의 수시에서 표준적부의 교차되니 메리카기 두문토 계급기 사자송화타 김치주준체배 루규기 피림 세제제유 점된토 표수수균기 리모타 등럽기 최고의 시직도 되신 요구로와 민용화 시기 미리 툰지기 땜규 달로 띵섭체바타 잔딘 빠르게버리 생일렌제 랑경종 소종 내리 냠질현조기 중화 미망 지둔 계급기 미리 튠지 야튼 규비 제림기 체든 족제 체샤 점나 디고르기 난둔 십자 변조라네 렌제 소로 모드넹그리
0: 니디 랑주종 소종 내리 냠질 현조치 중화 미망 지둔 계급기 미리 튠지 야튼 규비 제림기 체든 족제 체샤 서급의 시도 세바르시나 족제 촌두로 랑경종 중화 미리 지둔 초배 도시 딘주 심주 되네 기주린탕 심주바 미리 튠지 야튼 규비 제림 체든 족제 초배 공의제 인비 여유 체든 족제 체바라 딘창부시 여유기 팀종의 딘에 미리 튠지를 송종 체바탕 망일 킬레키 직균 초바 냠토드 제바 주된 조월 제디 괴비 제팀키 팀족키 튜닝 개진타 제팀 튜진키 시제낭 튜인타 디웨 튜닝 미리 튜디타 망일 벤조로 냠티 라글린 솔미니 규림 데라 차창와타 고림 데베 고네 제시 팅사캡시 속쇼미니 다딘기 족디 티 리베 총록키 토제 덴바시지라 망일 벤조로 캡폰키 튜응을 탄송디 탐습장 제도 괴비 제팀키 공튜인키 오로 고와 양타발랑니 드럽사베 망일 킬레키 미리 튠지야 튠키 레튠 야부 조바라 조브티 기링당 첨부 대유 지 직주 니튠아 주유지 제거 대유 긴구르 외모제 제발시나 타딘키 점점티 총기르 투 주사탄 주베 티수 니르원이 중화 미리 지진 조베 두시기 티자 롭소 지망 진탄 유남 진의 구디 동의 사르트 기라 렌식시 지주 유지 세르게 사사 총기르키 사자 니르종 캡콘키 딘자 튜브 딘토 리비 총샤 샴르 디고르키 나도 시브데 던제 총주라네 리게조 모르는시
1: 니투 사르구베 로가 총기레 미망 시슌 센규르 총동 칸기니르웨 센규르 용자 총도네 시도 총와르 싱나 탈루 총투 총기르 티가 끼와 제주 켄아 자제 덴자 데구와라 덴슈 제바타 지조기 세돈 참방 앞자이 AI 탑장 치세 낭세 데조르 체네 사자란 뉴시르카 팅 고동 니제 굽주 코니 제베 체련체 야자 굽주 코구당 정중 구시네 총기의 용기 사전 열경 격공기 된자 대법 된도 레퀴 종유발이 팀이 더동 총기의 용기 롭제 사간카라 체실팅 납자 니슈 접시탄 예고르키 총열 챔바라 체실팅 십제 둔주 된제 체네 의미 경연 축제 십주 십둔 닥들 체디 둔투 롭고 조급 십실 체네 시도 중외 내둔기 장가티 지투레 야자 축주차 유발이 자제세 동 총두이라 십제 카팅 예동 니제 십주 신이 체바타 네톤 책동 숨지 주명하라 닥터 체바 진이 숨진아이 테르던 탑람 샤르동 겐린제 체유 겐수 직시 사강라 닥제 팅 추주립시 체바타 네톤 업중의 숨 닥터 체바 맹시 셴베 망녀르탄 테그린 직시리 닥제 지수 체로 당네 세융의기 닥터라 주디 체유 바리

热干儿咖啡总体女剧场热醉雨果涅塔涅巧君热总水塘空路我擦肩热些样给大了冤的钱捏巧雨果捏巧雨果

시계를 생계랭게 디링키 내초 유고 리제나 생계남부 최년람토 진내타 유고 태기 최진파지 슈규타 디네 퓨룸 텐제티에 퓨기 유고 첨제토 친구 유고 유배 과타 죽도 편정 된제 샴주 강토 냐차체 유배 진타 친구 된배 그 유모차 화구 배게 매과 모두 슈규소 인배 생계네 샴세기 최지 슈배 리제나 센신 능교 그수 슈구니

초모랑메 유고웨 가스체모니 변종원 시즈총키 팅즈종 제시 좀 상토 유진 님은 천루급기 초모랑메 진종탄 체모 가르초르 다켄 유고와 지단 제비기는 정말 가스체모티 저구종한토 두구요시 너나기 지벨레베 저구창모니 초모랑메 더기 투모모인베 진종식토 교육시 탈로로 니슈접된레베 덴세니 제시 좀 상 가롱총주니 인신 콩키 가스체모로 저구종한년에 로주장 조구요시 콩키 선교고행라 등원 유고와 티가르 유고 제발 리부유비인에 니지차긴 약부매부타 니늘로디네 로동구구요시라 통추양 룸부장부네 랭구구요리지 송요시 유고 리지 피게침부탄두네 조문랑매 유고외 가스체모 직체 균체매발 레우수치네 타차 추가라타 로치유부타 첸돔랑콜타 소롱옵체 직조체유마세 대통 즉지총칸타 차간 즉시칸제 창무요시 저구낭도 인부인에 주송요체요리라 강부야 첸댄강부타 미직도요칸소 섭도민저와 구지체요시 유고기 용부 마우치침부탄첩지 댄진김기 초외 추체야 원세퇴부 야르친요시 댄진기 저구중칸기 카프제도 유베 중칸티 진단이 제로니동 갸메니슈정니로로 편종 레리 락제 로블린의 퇴배 저시 처린시 저시 처린기 선교고이켄라 네 유고와 태외 망와 산내티게 망수타 초모랑매 지유 시제 지시 옆토배 호춘 지구유 지송요시 저시 좀상키 진동 구지 실송 초모랑매 유고외 가스치미 저구 중한 창마 상티 종주민자외 신조 망초 인일경 토탐 지구유타 로지 진도 송번에 저구 폽디 진도 주베 발 레니르 지구요시 저구 중한키 용범네 차세지 정주 냠디 변조를 샤네 권짐 제도 주디 유고 툰레기 조문랑매 덕기 신조 망초 태외 망와 템부터버 지구요시

0: 对面家族前面不露七七位多数抗击论部人心吞破怕
1: 可怜祖籍插电四电配一种证明如果密室密于他的心

0: 생일링게
1: 퓨룸니 퓨리 망초기 처외 최주고 치슈식기 제신신 퓨기 케다락제기 로규 하장진뷰나 퓨룸탄 반데니 민자 시슈치시 퓨룸키 교치니 지야키 지브탄 쿠루 배제라 최경네 다부시인자 최치라 샤젠고토부탄 주고 치와마세 주무지라 최시 작단 친부유배 디니 진탄 친부된배 소제 튼소치시 퓨룸키 교차르 요이기나 지야키 지브탄 쿠루 냠토닥배 룸니 잠라 빰바탄 간나 카세와탄 양부유자 听啊 ，get 不看起，找不出，还将搞不起个钥匙。别了，崔家面大伯如你，村道堂日暮配送超过月饼，没拍起为搞不起不谈，舌头用不用不应咋？出门这套通忙学起些。譬如明白人谈起为有几年，第二在狗起崔西马家巴的，咋子心谈多村皮具东个月经，人穷起崔西这边看点人不提人。
2: 罗尼吉拉赞叹，天雷人我请不一年，容其崔西米罗个马赛，天为当讲明年把的沙巴达图那个月薪。譬如么了，人们家属拿草预备去，譬如让其水军人们家属月了，米里先去人们家属他我马赛，特同去路去先修白人们家属样，月不变呢。人们张个年，譬如给水军人们是银子，看见人把就忙咱月不谈。
1: 去路人内去先修白，人们白么都不谈。特同这些大概说起人们样忙不有些。康江沙头路，人们去全国全部有钱，开点摊、店面、年部、沙店、鸡肉所有不嘛些，开门开点摊，过年少数样就有些。因为那些人，譬如屯在平江那屯地，给其艰难土切从切菜，急忙土送瓦摊。
2: 他把土牛肉汤，俺们这个邻居给搞了。譬如科学军车没把切入去呢，譬如天天给几坨，他说节气清有些。他且譬如了搞不切把点，给其艰难去冲这坨，譬如去过过节气着心有些。因为农村土，平江街，譬如南镇起来了，给生产，也不叫气血切入大年。譬如屯来细菌检查，前在监督空白做记录，各地火车单位。
1: 长江区培荣区内忙不是团圆不是。第二个来参南，平江半间煤道培荣公司轻松部金库啊，此人拿不来给。半间煤道培荣公司培荣团在给国谈，培荣团在提，培给如果冲水土，整个局部月白光，我就难为这个题，懂不赢。
3: 大家看，俺们谈到，俺们半截面到培荣公司的，俺们公司地段被培荣给团建，俺们几千年我就是难的。俺们这半截面到公司做了的，但移动居民心里其实培荣团建的，俺们当然就培培看到，俺们就培起家了正宗些，昨天的几日，俺们公司的当然主要的是那移动。 下面准备些，那到我东北头那个是过做活了哇，他不啦，他老做不长个些就做活了哇。他一般都得那他可能是他学的所在家，那所在所在人，所在家人那面，刚刚他可能民用就活了哇。后来那我呢，他可能是说说家的初步进度，米拉这里偷了多哇，俺拉这里偷了多，俺平壤是人的代替，还是他可能是过军啊人把他民用人偷了，就把那搞来修多了呗。他可能是俺们那民用不要那个样子，他讲这种的那长官去那这拉斯人那么长嘛，看我见什么民用就。
4: 等等，俺们那他地方真正不干体格，等俺们这他进大了，那他把家那清楚的，那么让他培育多啊，那他啥子吃嘞？那些罗尼学这样子做个多啊，培荣多了，他把罗居是那张，还真没让他搞活一把了，罗居多了，下先修多啊，培培的兄弟多了，俺到我地都是在大大地面做过事，俺现在不上班，你们是上这个做，做大点的是你，那我是做了这边培荣学什么学就成员了，但谈点我呢，才看到那。 지단하다 방안도 표현한 걸로 파진 벼룸 소다 채쇼 딩기리 인기람다 지단하바도 총영을 나자 당간도 배봉을 댄시당 마음으로 흔들라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파진 편디마도 주말에 가르르서 다 니가도 니동 주변으로 나야 디마저 주자 하나 띠야 리네팅 당간도 대화 체제 가도 직보기 가르르서 나야 벼룸 그 최고 집에 오래 소준다 팅듀스 니죠 가르 소준스 나야 뭐랑 지금 아주 진다기 가라 지자니 카사카니 벼름닝바 시워 뒤도와 디 벼름닝바 간대입니다 난다 싸와 간대입니다 된도 도와는 한 소주인다 팅두세지 지고지 배송아 안 디제 디강라는 가라 려사지대한 된도 공제력스마다 자자 짝세다 망보존다니 그냥 내울면서 야부시 톱송아 한 달로 디인베 강라 나 돌롱만조 반제면도 기타 조체베 난조 다리네 팅조체베 강라 아니야 나도 힘베데 냠네 강서로 근데 망보시도야 뒤지한테 가르쳐서 이제 룸나 안들나다 쭉쭉이나 다소소 님의 소준들이야 당도 서로 쉽친도와 레가다 차현한 건 저도 도수여라 룸다니 카다 소니 양 디가르사 툼디자니 양 배주지마 시자라 얘는 배주니 상마여로와 다 돔돔돔에는 가서 룸다니 망보시 시다 미십주도 배버려 다 배분에 미망보정한도 추 내가 제립다 별은 그 저기 배약보는 추는 당에만 또 추는 신전서 신전은 추자이나자 다도지 딱조이나자 가리나여와 뭐 된대지 대단에 바람조 별이라스나 룸단이라 미십 주주다 배보 미숨 주 든주지 안디가라 도와 카다 다 다니다 카다 툼지 다니다 배준인다 배 도와 다니다 미니자 숨 주주 가르레스나 다 대샤 미망보지 그 디스도 된 탈로 배사 가르레스니데 아, 지단 그런 댄스인데 지금 흉내도 내고 배사스니 용마로와 배사건 이제랑 그지 뭐 가르치는 거죠 곧 먼저 단일한 거죠 지금 간대다는데 뭐 전두 가르자고 나도 그런 지난 게 배사 지금 가르치는 거죠 따투 그러와 난 먼저인데 댄스 무슨 민망 보셔서 어 두서 어 두서 인수 소시도 서 먼저 저번에 최대 개최 시월 최대는 거는 람스의 조인나 자야 나도 또 추자 방자 나 다르가 참 보셨던 거래 아 가르쳐서 나 곧 최고 지단 순다 최 장년 건 시도 대한 주제 최 별로 대비 쉬라 그래서 배보단 야나무도 저기는 사자 먹으러 와 최 지단에서 추도 찍나면서 사기됐어도 와 난저 때인데 최전에 다 사토로 와 니메디 어디 채무 때로 와 난저 최 장년 소리가 그냥 야가는 속에 단순한 시자 건설라에 토래라 최제 캐르브레일라 한 건저 두와 그래서 최 지단 마와 추도 찍려서 해도 와 추도 숨나 신의 사도고도 수도 와 그래서 이 별로 최지 세 차외 쉬라 안 가르레스나 최지 다 난저 별로 세 차외 쉬라 안 지단 자자자 뒤나면 출라 뒤나 다 가르치나 교민도를 하고도 신경쓰는 식자주는 내 독수 따지는 닝비에서 죽는다 지단의 배보다 종영 언제 내가 독수 허브지든지 뭐 하버시 닝지오라지네 그 수수 나는 거 수띵데 수수 때리면 또 니로 니로 니로 니로 수요걸로 시작지 요마로와 제주만 못 잡셔로와 수수는 저트와 신경쓰는 또 수요나라 사 수수 수수 내가 들어 가보여주라 어째다 제아 섬진데 자외다 때리면 수수 때리면 오시아신 차로 차로 닝지로 찌르는 아 미망보지서 어쩌자 때리면 따서 땅에 나는 미친데 진대질에 속은에 따서 도스게 탄다 여러분 제나 땅 안 줄때 배 가르렀으나 아뇨 망다지 미기 딱고 지금 싸워지 뛰는 것은 뛰면서 아뇨 맞아서 아니 뒤 맞아내야 직전 아뇨 직전 진대 시월 내도록도 와라 다른다 저월에 들어 민나 야 약수는 미 촉대 뛰는 약수래 된다 대단 내가 말로 가르렀으나 숨겨서 여래 얘는 대형코라를 이면 흉나 들었는데 동라 체마래 대미에터래 배만 찬두선 자자 카프선 둥니 카프선이야 자 참고선이야 배만 장된 배만 중니선이래 야 배만 추다선이야 담으러와 아니면 가려래선 담이 자 참고선이 좀 나한테 같은 게 다시 오십 줄도 와 자 참나 코와스 한 된데 가면 해버와 배만 제대서 배만선 자면 로마도 지다 튀대 되는 배 나한테는 튕튕이 야보는 다시 오십 줄이 공도 지단의 베베 댄스 나나 띵쇼슈나 샤즈이베 간나 마체지 조디 다시오다 네미 치리뇨한 게다 마체 천다 띵데시도 나 지명은 희나 원네 답베 나가 조지 모티 디나 교 댄스 상마는 장가 주니스니 나다 베만 장덴 베만 주니 자 상고르타 가르라스나 자자카 조스니 상마 다시 문닝바이나 로주 데마 자레 간가 상마 야보레타 저번에 수시 까마가는데 선배 년년기 때 돌이 별 안에 있는 뇌조 댄스 상마는 가지 롱업 주다 무명한 가지 답에 자자자 두기어래 간저 무고만 간저 전 대녀 롱업 주스 마시다 배 뒤에서 정보를 같이 아 롱업 주다 나 대기 말해서 얘네 쓰기도 봐 이나음이 간저 대마 대마는 간저 반년에도 시합 휴지 다 대어로 와 롱업 주 이나는 간저 다 대한테 줍자디 자자자 팀내지 소요 그래서 그러다 얘 민가 시스라 치랑 주 뭐 예쁜데 록 다 걸어서 얘네 한 뒤돌은 간저 진짜 쇼크침도 온다 베베지 쉬운데 소중해 많이 라베던 단단한 라바랑 따고 요새 근데 록스인데 용마 록은 또 이제 또 슬링다오 총은 또 참아로 그러와 미가시엔데스 그래 가래 대틀하서 또 바고도 발라고는 진짜 기재로 왔어 아 그 라베다 아주 또 록은 또 이제 말해 그는 좁제 로가래 록베 독스다 아주 독스다는 거 님보여 봐 근데 댄스 베 독스 참아 배인 봐 내가 가르쳤으나 진짜 총 당쇼도 내려도 한다 아메리카다 조메니스는 손 따기도와 손자는 다 고난도 총바 슉체쇼디 넘어랑기다 그래서 된다 총례 지사디 슉체쇼디 디레셔 조메니다 아메리카도와 삽데 몸시도도와 다 단대형은 대신에 자지거나 싶이 좋으면도 그래서나 소소 중국 잡도 추부차라도 잔난기 비미 가고 싶지도 삽데스니데 안 베베리 몬들라 다 슉체로 치르치르도와 안 디미글랑 아랑도 베미스도 다 벤조다 소화선 지단 칼라칸단 립사도가 다 댄지다 진짜 냠만에 와 미파 유댄스 게다 쳔버도 또 동작 초 뒤인 카야스도 오늘 쉬우지 뭐 다 된다 더와 댄 오늘 제자 여러 댄나 트지다 숨도 저라 나와 힘도 와 온다 댄 제자 고용 개민도스 뭐 된대스기도 와 하는 인지미지 봐 자지도 와 땅고 개민도 와 땅 삽댄 좀 마세다 난사는 좀 안유 장래 마시 난사다 숙체 못사도 다 가려라서 난사 미 게다 게르데다 공수 다 초과선 차도 도와 가고 싶을 수도 한다 뺏으나 다 장난한 건데 깨져야 죽은 다 도와 인지 있으니 다 좀 더 초과 침벌에 대담이 응압대탐이 나올로 추적에 다 킬에 타진 땅은 좀 냠내 지게 또 저런 자라 등에 전불린 거 땅고 승이냐 차와 잠을 나 차와 진대진가 차와 지마 좀 내지 차와 숙체 먹는 데 땅은 좀 냠내 지금 왜 승이냐 차도도 답안에 제어 말 마셔 좀전 가려서 차와 간 땅소에 거는 결국 감도라 그래서 댄티데 지금 미치겠다 나로 로이 침바자 오 댄티 나 고도 디인 짐정 나 니고도스 나 간치려면요체 뭐랑 로 팡봉 안 줘디야 람상 소투 말와 아 뭐랑 튀즈 고야디 다와 찍는 디 차기로 했으니까 땡 안 줘디 다와 숨도 시고래 튀즈 용다라 수요 자고래 침제 자고래 콜라베 따고래 레로는 그 수요고 딱다 대도 맞아 미 딱다 맞나 그가 이제 제조링에 코 미 이제 치면 그 자자 자 가외 자라지 마스나 한게 디 내가 너도 침으로 와
1: 당연한 수수균 기타 비름디는 비름망조 전예부 유배마체 아니 계시게 난이야 하자 교육체부 열발라
4: 도라
1: 알 학과도 팅사 유고리아 핀니 아니 미망부 인자 코나즈 아니 비름지 근제질이야니 예부는 거이나
4: 다 된다 비름 소다다 망부 열에도 왔잖아는 로기타 저리한 배용은 했나다 그 최다 배야 보면 뭐 배용은 라다 망부 열에데 내가 나도 표현은 걸로 다 깨닫침을 다 좀다 망부 열어 다 나고도 표현을 깨닫으려 좀다 망부 열 항상 전다 갑자기 자서 저기 배봉 어디로 와 배배 때 망부 텐데 되는지 항상 저 된디 약보지 마서 다다 됨이도 와 항상 저 된 공침부를 한 저 공침부 좀나 그 시에고 좀 생각하면 소소 좁자는 자자자다 최는 자자자다 소리 심바다면 미사진 뒤땅셔로 와 안정 의원이 신의 당원에서 배름다도 창마백 가가도 좀은 창원의 진동식 좀 제가 전체 거에 가면도 정말로 뜻이 들리셔야 맞아. 소소 링내도 미강에 성접지어리. 한 가다 가이로 와라. 대 그 마세 왔죠로 저러시나. 한번에 탑 교수를 통도와 한 아는 거래에서 간 저 전조디 지사디다 봐. 배용어다 총영은 된소리. 다 건조는 건조라 전조 지다 보내 만한 저 최고 건조 영 말에. 거래라 잡아서 간 저 배는 참마 탄다지다 나중 먹어다 지다 대사자다 조배 배 참마 먼저 만지면 너 누구래. 로라나 카담서 뛴도와 숨자 조자리. 한 아리나 가르 벼사토르 자야고 배 여보여와 배스니 전부링가나 삽된소 안 탐부르도와 배지. 가르르스나 다도왕아란다 십신이랑 안도 진다 송도 직동구대 주주량아도라 스위스도 했는데 베베 댄들 디제는 아니 쉬우지 제대로 가르르스 진짜 다 유고망보 아니지니 지자 지자랑 안도 자난 자나로 와 난 자난 가셰니 하고 말이 난 자난 별로 로망보 대 파치야 주로 준 가셰 주 유고 온주디 오 디 표름스님들다 신여로 가르르스 잠불린라 보스기도 와 잡댄스는 동방기 게댄스는 다 베베 룸스님들 다 잠불린다 민체 좀 숨여로와 다진 당가랑서 베베 벼름순인들과 강점 벼름순인들이 다 가려를 가시게 오 다디 베베 벼름순 디르 했으니 아니 나 강점 나 미리 데가 오시 주에 벼린 벼리지 뭐 축제 효정 하나 되는 게 좀 어떠시다 했으니 안에 도스 도스 레디나 텐데 텐데 레디 텐데 텐데 세 양 가고 싶시기 가시에니 암 같은데 하르보다 텐데 가오메 먼저 다 간난 게 침제에서 다 그 직당 텐데 장마라시데 한테 삽된 텐데 한데 땅으로 했으니 두발아 어쨌든데 한 지단다 대시하는 게 두스다도는 주문 맛에 답 되어 가지고 건총 안 하는 배배냐 안 되냐 된다 야도 요 말와 정말 베스트 맞아요 별음 시스템이도 와 담이 인가랑서 별라다 차례 먹으면 이제 밀로 된소나 한 별음을 인시오 쇼차도 와 별음 순이 가시에 미리 주문에 로 주십시 셰요 봐 안간 나라 잖아 있는 거 텐두도 와 있나다야

0: 대매 갸주 침뷰 벌럭 치치위
1: 오황이
0: 돌수 강기 빈보 림신 튐포파
2: 콜레 쪼키 차겐 시디엔 퓨기죠 怎明与官密色密于他的心

0: 생기는게 편종 된제 샴주 강리 하스촌 케이키 노블링게 샬류 쿠이토 내유부타 티니 표기 팅럽젠키 누구 차장 창외 된제 샴주 강 당보티 임시 편종 된제 샴주 강라 회미리기 수균 얼춘 교제키 캐치 된유부타 첫째 팅급 얼춘키 물치 정신키 캐치타 두제키 염귤 응급시엔 편종 딘제 샴주 강토 표송 초배 자치 리무 망보 냐차 제유탄 대낭 지류 원키 리무 슈샤탄 교비 나만탄 소이 미직배 상계탄 장승기 구니 로규 림촌키 비유키 나비 로규 림촌키 중앙 세션키 표라나외 탐가 티신 미리기 캐취된배 소제 교제 통제탄 자코알 소바 망보 요시 대낭 짐든 체배 자체 인물 최동 학생 기토년 회기 로규탄 진내 교제 출루 망수소 미리키 외동 발외 인내탄 로규 유리 원통 유신 기린키리 첸 디나리아 링게총 편종 댄제 샴주 칸토 냐차체 유배 가유 호차 화구 베게마 차지 유배 티골 모주시오니 편종 댄제 샴초 칸 낭토 냐차 제베 나메 거유 뷰타 야라장 여바탄 나메 거유 티다 짐든 제비규 거유 냐차 리리 최투양 민차 첨부터 비범 마세 나외 포장 써러 심조 치켄키 직지 캐제 망비 티런 딩조 첨부 능거 유시 나외 거유 텐초 시켄 최양 편종 댄제 샴초 칸키 민게 저탄 清洁肉 捏起, 各于亚不停止, 娘菜切不糖, 铁个起, 同的切尾, 杂食辣菜了, 长面顶着清不, 能够有些, 品种垫在香脆康起, 娘菜切别, 俺们各于铁大起出来, 秘书干年, 我就需要听你, 针对起, 准备南土就别, 清洁肉起, 狂魔南中各起, 干切, 恰起有提现, 各位听你, 请给着, 狂魔南中各所, 唐英思维, 杂素开街西起, 德国切的随便, 而且, 我车, 华古北面轮的起, 给别, 各位恰几提, 你不信, 各位听你, 品种电在三周康图, 压差切预别, 各位听南年, 唐英起千贵别, 各位即不提音别, 哈将起, 杂清切速都不有信, 俺们各有第一谈今日追过去去人类给南屯村村接谈提醒各有所天所天年多久咱们就学不赢呢听这四日下唐英思维咋说开见第一呢终于加拿大沈阳年人不谈请给着各给咱家的路在不实现
1: 空日木开心一宿将飘土穷恩是约不马赛特图各有所谓将不扬哈将其托不预备各地地空门嘎达人接了切东顿给女婿在开落入金的床叠图嘎切色水德国区别可念结就所写不谈空气可念地可为龙个松居人了呀安吉所请给热气空门还用谈 남경给人逆气狂马的而且色素切不出现空气各有所谓老在了十节罗忙不难为解娘娘配送超过三点空气色素切别各有苍马对他心命了得对讲哈将其再不预备给到逆气狂马哈将其也不能够有限

생일행게 디링기 내초 6월 리젠 쇼탐 다가시기니 리젠 10시 천국 난겐 바상 차전 라탄 조용 쇼겐 민주네 탱게기 양안초 리젠 디 센신나와 터치나 쇼기니라 게시 생부보이 키랑 키퍼유토 6월 년제 쇼세의 작진 내 개발진 탄 6월 기 최고 믹세진 양은 6월 기 신제소 유비나 이토도 구연네 내초 6월 10일 리젠의 야구 비교탄 양 키랑 공원마 리젠나 록린나와 비교를 거수 쇼기니 탱게네 무투디 디그 챙람키 리젠 신다 senang yup shu

一人吃上银边松紧就让难谈东角那趟街边这些名字只有

0: Sankyuru, Bundu Kunchung, Sibdish.
1: Sanyi, Molo number two, Jutin Zoe Chitachi Benang Sinti, Sinshina Show.
2: Zone Chigu Yam Yongta, Bicho, Dikudine, Chita Seborchi.
0: Sankyuru, Bundu Kunchung, Litsinki, Jutin Zoe Chita Lansi.
3: Sanyi, Tingti, Jutin Zoe Chitachi Benang Sinang, number two, Jangma Jigtang, Chongzuji. 내부직제네 내리 세규로도 종키 타된 타다라타 멍추키 라린라다웨 고르기 첸좀 고제투 잉그린 내베 탄잠 두리신 세강 태송레라레 기부 시 그바싱 년주주기
4: 처모 앙라링무니 미제지 훈룩기 탄잠스 내부타 내리 세규 루토 종티니 초티 모수 차싱 찬염 서범이 시동 숨지 생기 없이 처모 앙라링무 Tekar miremne mirepara chwa kishinbi tanzang mima sokyong shishin yula Kwanzo yang rangin nyubar tini sisi di kyongshin yubita Dike rizhu longsum tang za zishin yu tse songshin yubri Rizhu chongzo tang, uyang chongzo, tongru chongzo sumbo Choma ngangla rinmyu tagor tang, tiwe ta rinwe rigu tu kador ngangne yubri Tekar minamni tanzang ki durin tang, chwa ni tanzang songkyong shi
3: 他的女不点不谈他大的地球学吧孟秋了他不能学不见你他在迷茫起军丁起错习是雷州重组江马吉堂特殊林体级我追求最主谈切格了雷州重组等位书记地间区别起当他的堂街的了他在国营蓝国的投资按住你他在书对看里了体外结合起撒家松开里借空气他挂动手图念头就跟如米错路恶家念不切
5: 罗西区西村的那边地震区别呢，三季度季节热就重组渔民引发它，空气更加低，罗州长下雨，热就重组呢，从我们那里没有龙尾树那边它，滩涨过了引起来跟高级起了几步雨，地震区别起，滩涨树过了引起别两百度，安全岸内区呢，滩涨树过了引起别呢，来跟咱明白了，处理错误打了起，今天来个西里，滩涨电价穷极，新年长马电价用途即着这些机遇。
3: 文件探长送我了探长送给贵情探长送给铁格了西恰贵情吞来了电给给予控制民送地的了探长忙做堂找我了铁格了找我电不出为从梦岸来江马的桥巴里从梦岸来江马尼如都困难的月别杀地军心起临时引把他从梦岸来临没有他国的土地别忘记明天的了特别月巴里铁人找我接把他地主切电话长水土巴天巴铁土巴孙策忙我说起铁就电语
5: 日中创作了从梦岸来江面培育是聚集于民文件团员领域呢明天从不是出门文件日中创作了我给他们没把他前面看了创作用数军心一款的来面借罗国主的来面支部书记跟着这边查过七天前的他的写下借罗七东国际结局结束了那送军都找过出去把里罗铁里这边查过从梦岸来领域强下的手机从梦岸来接着呢
3: 家长去东港七栋二幺二内，日就创作七十二度。第二，家长去一个级别中米走路，日话三百斤油。军心刚一年，军心七栋二级爬了塔，天天他家东住认为家军母年冬阿家身边爬了，日就创作六十九六层阶油。新的军米车爬了都爬塔，特送我米人内米人爬了接不接的，米塘米两万四十提一套，塘不接油。第二，区别起，他家东住认为罗达拉七九数东港正业主演扩展七级油。 东主能做他写字的总把马赛，他同路里城里我就是来着说，健康南站开进组装区，特别等于接线下。年冬在即六年，年冬在住六月怕了，来就创作出门硬来东主认为七种微波炉，过了七七冬团结来给予。年冬再硬落了，创作年底变做了开播过了七家当，估计可以六站过把他，每日餐饮规矩超过拥抱，过了七种六站新油。
5: 浙江前面特大松江塘东主补助及连年的电力，忙做人员图、雷修电不投入。屯内特别重话题，拥抱忙度千把马赛，作为苦肉酱雷修亲友，创作他国的图，拿着临时吃瓜汤，龙哥吃着去偏着人心，暗色态度做新友。电线区别起，健康雷修亲把汤，做久处电变没什么讲，累了跑不动。巡逻组铁个了，对对预备特送崩卡了，运气没被集体独食电友接线下。
4: 乌阳创作六层设施的电力，探长电不送啊。从我们安拉人民当地人群松江区去，普古南龙托他们设计去开展的，那个从青梅树那边探长去，蘑菇路创作塘不的，乌阳创作三了米三昂通过钥匙。老邻居听见了那边喷作这些去，说不通不也不通，没是有人探长说出村的。 탄잠 송 미톱종 탄잠 수 제타를 디워소키 나베토니 탄잠 송교 시신 엽시 펜조 어저씨 더비 우양 총주 유미초로 삼비 노르부탄 위바 펜조 남계소 特送 바위 슈긴 사무팀니 축초와니 탄잠 꼬리인탕 튼지니 레두비인비 락다르치기 엽시 펜조 어저씨지 나 로꾸니 송 바바탕냠도 축초니 탄잠 송부인 다자 응애 표 슈진기유 나저 총주 축초니 탄잠 송의 튼진티 약보 좁고 시시엽시 계자티니 우양 총주 튀럽직 학잠 균투 제비 수균식이라 제로직동 급제주민 니일 로로 로 뉴슈레 리비 삼비너 부 김제 계급기 쪽배 추리 초사 림기 장김기 초수 노싱 제신 유바 시도 중엽시 공기 가주 코나라 띵지 자라송 미투비 니바르투 티웨 띵디키 제답토니 다왕 캡자 제구 냠니 록상 잡디 시차 제유시 대류 군가 인베 삼비 노푸 능미 탕냠토 강리 탕 초제네 타잠탕 파다지리 뉴슈 예베사라 록창 개범마세 콘주 김양 지리 자이 산이 초르베디 대가라 롱업질 학삼 균두키 록창의 대네 미제치 당와 송정 제육시 뒤에 송 우양 총주 미남기 내륙시 신부디 미디에는 신의 사제 송토바티시 도래 주비 록장탕 정신도 주비 처부 철웅고 미도비 구로 정리지 준비 사바 강바지수 평소저시 뇌용유 군대 장아를 치외 표신의 대내 주국답치기유 공기 보로산 자수라 다자 안주 초와야라 뇌사양 약부유비 탕장 대외 약부송구 시 롭스제구요시 特送三丁级 特军体 우장총주 미름내 미르파라 军队特别警 우장총주로 류디 참도신토도 제비 인조티다니 김장지기 天시자明白라 天리 총주지기 담가이라 민망부시키 로장탕 작친 최강제르디니 냠토 제송 제비 춘주시장이不是
5: 도로총주 내부체딩지기래 탄잠수 시축바 우장총주네 초몽안라림무규 노장초수 지리계주규체 동루총재 내부 규제 제의도 립기유 동루총재 등의 내용이 서범미 세동합격신비의 장당 계급림비의 링중송중규도 유진 대가랑 오급용라 툴레 나장인 동루샹 등위기 수지 윤봉신기 유조지기세주 유조지기 민원의 소가신 망조 송중규내 구림댄배강 체딘체배 겐캄송재 댄부송투바마세 탄잠기 특사당부르규인의 탄잠송재 댄도동톱 지세자 구지체유 등의 내유래 탄잠탕 대외타니와 유배 댄자님송와 숨탕 유마주의 로코모로 태송타댄타 된지 내주 꼬리인지의 낭쇼규로 대외 덥디중유 내부체지 자라릭수탕 꼬리인 덥디로 침범하세 미남장 초와라 리외킹유 지 조규르니지바 체린원두기 대달시에샤 대두체지 툰레 돕치르탕 폐제 동균이 시송 태송기 유린 대교르식 인신 종토 초간 체몽아 주네 탄잠 유미리 오제 수입하세교 용화를 체유 시송기 대동 명유 고르체 둔영업주 당내 강배 집둔탕 종주 니덥수 동주 무 제제 숨주 소지 주바탕 유미체 사크 뇨바탕 동주 부주 체배 낭쇼유 윤봉신기 레친 정유 종배 용법 상관 미스르라 주유리 지시에샤 초조원에 작김 라두송의 발언이 레라부식 대내민 초직내 종기 신뢰리지 개전 대장내 락제룹지 제바탕 초신식내 체링원규 대비응은라 초보차겐추 라바치쇼르투 유퇴응개겐체유바리 년동쟁아론에송 준신죽박호날레 용법고르치 초락잠총시 체링원규기 대다르체바탕 공기 제주르대내 초원에 레망 냠타르총의 발아 초에태 중전의 균도총유 제시하 장마직래 자와초바탕 룩장식라 띠네 로자 띠송 체바네 종조시부 철수 매지바라 내부 체배바라 루토와츠 법착수기 체당토네 예참 렘티규바디 잉어리 내배 탄잠 두링신 세강 태송래라 렉기부 시바테리 준신타 미 김시제 유바니 강종사두 탄잠 띠엔수식리 생기는게 공릉아남츠 센초바디니 장마직탕 종조지 내부직제네 ngari segui rudo zong ki tadian tadaratang mengju ki laglin la tawe korji tenzom goju tu gengri nebe tanzam durin sin segang tesung le la legi bu shekwe ba teri
4: sanri siamla namba choro mu tu che ngari segui chojin zong ki chodin le ju nam chang la dine zhugui mangzo la ba para tenpo yongwa la tunjin charwe korji tenzom goju tu chodin le ju mangzo ro pin le shu ba para chowa ki je kwe ba si nian zhu shu yin
5: nam la ma ta 我们社会初见中初见重点面东地区起初中一边盲错落上去学习特别是学习 lakcha kherne phudang nyamthu mendung digyu ki kyebi tolam chunsara legar chimbari thenga laba yungne yongbop sadi kimchi chowe khosop chedena sada ringwe gar zongam yana thile lamda ringwe sajara lega chekchi chebara drogui gi yu thaja chongzoi lakdara chi simbe chodin le tu namjang la tenne kimchi gochara yongbop tempu rakwa ma se thadong kimlang tado chetup gi yebari zhongle jiangbe zongsi yinbe chojin zongthu drogui ki jiajun chewa tha mengxi zhegui zhugzhin duijie jilu yinbari zhobwe bupar thablam yangsu tongchi sanne thige chodin le tu thi mangzu genlin thang leishu la gundi tongwe temzin chishi khejin tu zine chantin jenki chukri gyebyu zhulam nyamsoso mangpian dugui ka jikla gundi shukjin tangwa thang zhugui ki mengxi zhegui ki xianja sewa thang chepji xingzho mangzho la sacha thirang thang tha nyisara leishu le di duibe xingzho mangzho thiwai mangwa payu zhugzhin nang shukne leishu babara chungwa ma se zhugu chuibe zhenyu jang siyu Mendung digyu ki gyebyu zhulam thi chodin le tu ki namzhang thone thalyu dawa dunbara ngui su legu chukpa thang kyun mengui goro chi dunje chukju riku tha ngadong gyeja tangne chenten jen ki chukri gyebyu zhulam nyamsuru mikwa ni sanne thike zhone tho gundi tongwe mangchui namzhang shikri namzhang laklin dharma tha losang ki puchi ne lamsing mingto kuyu gyegab ki mangpen siju nganzu chukgui tu tunje tumne nganzuru bapar ki thablam sarpa shikduyu thaja losang thang kongi pyu Tegara nyingchik lega chebe, laja goro ngapja rigi yoba thang. Miri darir kimla yongbap goro duandong gyakya so tupgi yu. Kongtang nengmi lega chebe yongbapgi, kangpa nyamsu chene nengmi dugang ki chaji leksu dungzi yobari.
4: Le yudhu chezun ki nabbi kengxin. Lakze zubtiba supin lingki le rup che yudhu chezi kene lemi mangcho la lam ngui kwe nyamda thang lam so thang mati chishin yobri. Kongki namzhan ti le shoro sojong thakyong chedi Lega chi zham chi xin zi lak zi lup zi jang ti zham chi xin ba li. Drogba mang cho cho ro, ngay nu la cha lin ju yueba thang chep jik. Lam so dang thang, lam sung jong chi dang so ki ju gu chui bi lak zi yang xin tu bar chi yu, ji xip zi. Mang cho ti wei mang wa nam chang nang shu chi. Nam chang li gu ma zu kong, cho jing chong de ki, le duan bi cha do thang cha ji thang, chong zu thang tu zang tu ju di, si ju jok zi chi ni, shu nu thang, Tarmie ngay nuu payu zhugdun naang shukbara gui long cheba mazi. Saja tirang thang taa nyi zi lemi juwebi gui gu tuanjuan nindin chie di. Uzhui tuizang thang, dashib chelin tuizang ngay nuu langa chie ki lemi ngui la du yubzi. Tetaan chabji, laba yugin maang cho ki dezara thugbi kibin songchong dindi chaji. Chongzui lege zira suyba thang tuku changtu dangdi nindara jordu guibi lamluk tuanjuan cheba thang ngay nuu ki laja Darishin mangso ki ngugang ka nang tega lungni nyingchi lega chezi nyingchi ki lacha dhe lacha gyangche dine che mebshi. Chojin zong pi gyur thang bian joro chejin chongdun ju ki dang zu shuji dawa chashi ki. Jelu nido jame nishu zizhu loro chojin zong ki chodin le ju ki namchang jubshi tuan ju che bara kyun mangui goro chi gyedong thakzam dangwa thang namchang ki changbor thang mangui dong che changma ngari isa gui ki ang thangbor libyu. Mingara namchang changma legu zongni junxin yueba thang lo di nang changma lejuk di ni zi duzi yuebshi. Namzhan ti jugu chukbe ji sanay ti ge xing chokba nidong laksam ta nyesara lejuk dianpo yongwara gui di tukyu yinba thang. Nguyen ba qie na bapar gor chi sumdong laksam tukyu yinba shi ji xie yuebshi.
5: Sengi lenge, kong lang anam chui sen chupa di ni ngari se gui chojin zong ki Chodin le zhuy namchang la dine zhokyu mangzho la bapar dianpo yongwara tuinjin jarwe gorki chenzom. Gojuy tu, Chodin le zhuy mangzho rupien le shu bapara zhuwa ki jie kwe ba tiri. Tien di zhuy tuin zhuwe chita shibie nangzhen shu zham taga shik yin.
6: Miri tuin di gui bi jie tim lop chung tang la dar chie di. Miri ka ki le zhi mangzho ki ge kub di du si tar. 지망기도시 침종기도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列群主板 침러电바탕 견다체두 침러듄바 내듄탁주치두 침취바 견더시주 침러电바제기 코류상부시 중글

0: xin gia chi wei nga gong nyam tu sar ji tha chi chu ri chi mi ri ma wei chi gam nyam tu de ba wei dong chu wei zhong gu lu ju nyam tu de ba wei dong chu wei zhong hua ri ne nyam tu de ba la chi mi ri chi nying du nyam tu ji xin jie ji su nyam tu be la lin chi chi ju tong ngar che ne sa jo kha ne yong wei yu gu ru chi ri zhong hua mi ri ji jun zo bu ye kong bu ji shu cuo wa de che ba ri che gu bi yu tu tu mong ge ju tian zo wei qian bing tie zhang dang che sar qiu ne yu gu ru wa mang bu yi wang gu yu qian bing tu 자치
1: 中华民望集团阶级秘密团结亚团规避接种期切断状态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 nyam tu de jeba jyeden zo ur chedi gwebi chetim ki timzu ki tyunin kejin ta chetim tyunjin ki sije nang tyun ta dewe tyunin meri tyuri ta mangyer ben joro nyam ti laglin so la mingne gyurim de la cha chang wa ta korim de be gone de she ting sa kyap shi sokshu mine ta ding ki jo ji ti rigbe chung lu ki to zai den ba shi ji la mangyer ben joro kyapon ki tyungwa ta song ji tam sap kyang che do gwebi chetim ki gong tyun ki ngo ro kowa yang thakbalang ni thirab sabi mangnir kele ki meri thunji ya tuan ki le tuan yabu chubara zubzhi ki ringtang qingbu ten yu ji jikju ni tuan ngang ju yubzhi. Che gui dewe ginkuruwe ngudu chebara xina thadin ki jimtun ti chonggir tu zuzatang zubye ti su nirwa ni Zhonghua meri jikdun chokwe du shi ki chidra lobsu jimang jintang yunam jinla guidi tongwe sartu ki laglin shikshi ji ju yubzhi. Sengleke, lhasa chonggir ki saja nirjong kyabgong ki denja tuibab
0: 丁托里比琼夏 tuibub dendo lekwe chungyo bari. Timi, tatung chongjira yungi lopte saganka la treshir ting, ngabja nishu zibshi ta ngekor ki chongjir chenpara treshir ting shibje dunju tuinje che ne, ngumi gengen chukje shibju shibdun takdir che di, duntu lopgu chukub shibshir che ne shido chungwe ne dun ki changka ti, jitu le yaja chukju cha yu bari. Chakye sedung chungdu la shibje ka ting nyedung nije shibju shini che ba ta, ne dun chikdung sumje chume nga la takdir che ba, jingi sumji nga yi terdun tablam shardung genlin je che yu. Gansu dixi sakangla takje ting chukju ripsi cheba ta, netu ngabju ngisum takdir cheba. Mengsi shenbe mangyar tang tegrin dixi ri takje chishu cheru tangne, se yu ngui ki takdir la zubdi che yubari.
1: Sengliye, geyong ki bedun rengxin ki gengguan zetun jin ki digui ki ming dozi yubi ming tu yongzha che xa. Ti nang, pyo ne digui chukji cu xa, xamla ti gor ki nang dun xibze danzin lunchub la netin jezo, ngondru nengshi.
0: Nyechara, Zhonghua mingmang jidun yega mengsi bu, Yeyong ki bedun rengxin ki gengguan zetun jen ki digui ki ming dozi yubi ming tu yongzha che ba ta, pyo nchong ki digui chukji ming dozi yubi ming tu nang cu xa. Nganzu pyo ne Yeyong ki bedun rengxin ki gengguan zetun jen ki digui ki ming dozi yubi ming tu yongzha che ba nang cu yubi digui ni, lhasa chonggiri chenggun chu, tamara chumshun raga chukuru digui, shekzi chonggiri senchubzi chu, chonglu chumshun zhesi gize digui, shekzi chonggiri senchubzi chu, chonglu chumshun gibi digui, Loga chonggiri nedong chu nedong chumshung gungkham dikhu, loga chonggiri nedong chu chesa chumshung chesa dikhu, Ningzhi chonggiri menling chongde tongzo dikhu, Chamdo chonggiri chonda zong, gamdo chongde gamdo chongzo, Chamdo chonggiri zogang zong, wada chongde wada dikhu, Nekzhu chonggiri sernyi chu changdang chumshung mangtara dikhu, Nekzhu chonggiri sernyi chu diki chumshung sernyi shung tang dikhu, Ngeri segu gar zong senka kabab chongde zangbu dikhu jerisha. Sangrenge, Hoga Timge and Kuriula, Tursi Tongan Ki, Mini Tinsun Chesha, Samla Tikorki Nangdun Shipta, Pianjur Lani Lenge Toro, Motinengri.
1: Nidu Sakurbe, Hoga Chungi, Sangri Tong Chiti Chuita, Nale Tatang Juni Shito Chungarishina, Jibaniki, Jine Tirtanki, Mokdun Chakuki, Solomarbu, Mo Yubata, Timzin Ki, Tarsha Tibaku. 계급치 젬베니베 존의 송종리기 지신키 솔로마부강 직동니께 주 없이 명아라 토규니 진니의 계급치 존의 송종 지신의 뇌지당위 낭니사비 민토니 진시기체다 나타르체 없이 계급치 젬베니베 존의 송종리기 지신키 솔로마부강 직동니께 주 구토체바티 지시 전통의 유탐시나 제로 니도 자매 뉴스 자송류 체류미마 팀간키 낙제 퇴근의 도시 당위 니튼 규실의 시주 체벌 팀제 투 내튼계 고치 대시다는 계급키 人民币 존의 송종키 리기 지신간이 연락 뉴스 당나 계급키 존의 송종키 지신의 뉴스 당위 체니 초부터 강주인이는 니접치위 콩수도부터 팀규 니체 로숨인타 로듀민키 두가 전주타 니체 동주임시 최시티당도나 규시티 규시당도와 협의 창보르티 니접치위 최시리 최치를 개입시 시도총화시는 매도치위 솔로마르분니 사토루 믹세토 협의 자치 지신시인부터 서브미 숨도네 미시동 초계 파르키 리토세 쿠토 지신 계자르 투윤 롱안의 듀인파르인부터 자와 댐부 협의 사드 서주 쇼르규 문고탄 사드 긴캄 마라 돈염 송종 제비 최 신기 첩치다 미비 니버등신 엽시 개디 자와랑네 고나 대규도 라수 제바라 로주자 하시 고르기 엽시 생리게 아니 이티디리 제니준 쇼켄 벤조인 삼대리도 팅디 성주르 군도 군중 시베레 제난 터디 슈베낭 된 창마 신베체 니르 슈심베인 레제디 종티 킨 고난 긴체리 원타라 탄 십시르 친구나 긴니 부산 점디라시 땡게 고슈나 볼
2: 펜정 룽치 년치리 고 베게 룽치네 탄의 룽치 롭치리 젠 슈인
3: Lidian Koma Dina la nge jinju la tebe chen nam sheba le dunba jidu go la ya yin na ngodu shuba yin. Lidian Dina la ya nge jinju la tebe chen nam sheba le chida ge nang si geba jungung go la ya yin na ngodu shuba yin. Changme kinsen nang shin jungung gi te nele nyi di rangi jugu du gube jinju yi yi la yin na te ma go bire rwa la te gugu yuwa ma de. 나오나 다리디야 나도 치다게 낭세 개발을 샤제 모두 슈고의 금제 카레스나 내래니디 남이왕도 시에베 남이가버리 제자 다리 시에고야게 금제양 카레스나 남이인자 헤네 디 치다 낭세 디콩을 샤제 시에버리 대가양의 슈뇽은 능시 진주로 대배 채 남이 시에바 시베 갑장 디난라 두베 난드디나 푸숨 쳐보레 금제 카데스나 당부디나 남이 뭐이야 진주로 떼고베 리 디난라 시에 고고알바라 난니바디 카데스나 지두고라야이나 어디슈베이 레젠 디네 고두제 녜 진주로 떼베 체남이 시에벌레 치다긴 난세 개바 중군 고라야이나 어디슈드이 참에 친세 능신제 중공기 체 내려니디나 랑 주위드 규베 진주 이글라 대국 요마레 와라 대국 요마레 대국 요마레 데 다리 치다기 낭세 개바직라 샤제 대시고야 거바탄 금제양 카레스나 중공기 내려니부디 남이왕도 시베 남이 나바드 와라 나바드레 제자 팅아양의 슈뉴문 능신 진주로 대배 채 남이 시바 시베 갑장 디나가 야이는 구규 등다 망보 요래 가르가르 요래스나 남이 뭐이양 진주로 대괴배 체그리타 다가는 신기 진주로 대매괴자 남이 임배리 다가는 신기 니가 임바 와라 남이 왕도 시에 남이 임바 양 가르스나 진주로 대배 채용원의 시에비네 진주로 대괴배 리 나도 여장 갑장 디 낭라 추배 낭된지 인장 다리 시에고야기 융제 거바양 다가랑제 到那中共些前提到好

0: 过来用这样卡着是的是那军工给车拿来女婿扛来穿外空堂贴来穿外穿衣所说的这边没车走卡的是那扛来穿外空的电报的七个月长军工是写不完了军工是签的到套过来用这样大概的军工搞不了压力呢俺做早了压力呢直接说了个几点那么的早了肯定送我这边是那今就一个就不一西北古巴拉酒吧家瓦军控啥银的嘎汤对吧提醒银是直接说了个几个俺做了要吞到普通超过学不得那么的我呢 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 세셰 체버스나 가와 당 두발라 주벨 내레 니장 중공기 최셰 임바 야마나 중공기 콩수 떡베 낭튠지 임바 라드 체버레 제자 지강 시부 딜레 송 요마레데 지강 시부 디 안돌라 땡베 코든디나 갸치무시보레 딩서부시라데 야마나 카르스나 거뚜라 주베 내레장 중궁 인즈기 저와디 되는 나도는 어디 체브레 타마데 딘데 송송아라 가당 두방 대신 인시베 튼다디 나도 초현식 넘버 현식 토는 시브나 거뚜라 주베 내레장 되는 중궁 인즈기 저와디 당 나도리아이나 대낭바데 샤낭에 자월 송베 치강 시부 테다라야이나 당도 제시지 슈그인 자월이야 딘데 송송아라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 주바 야와 지강이 단 루니 그게 튼다디 녜랑에 어디 슈즈유 송디게게 와라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 주바 야와 시베 송디게게 안돌라 가는 어디 체브르에서나 중공기 체 내려니 그 두두기 남바디 안돌라 대낭바디 대낭네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라 세기 라디니 남인이바 레스 차와떼 땅 안돌래야 유대는 거지 샴데 진주 이게 주부 이 세주발라 이게 안도 지강 탐부디 진주 이게 주부 이 시바 구바 세기 송디게게 안돌라 가르스세 체브르베스나 유티 시바 때문에 체브르 라디 유대머발라 오나 진주 이거 주부 이 10억 9번 라스도 전에 유디 10억 진주 주의 10억 탕 9번 인베 더티 안돌라 대낭 말이 디갑을 야 충회 10억 탕 9번 세지 두가라 10억 탕 9번 세디 당의 명지리 당의 민디 누바 가드 투머를 배 가드 세시에 채버를 배 쓰나 구름 세월 채버를 제당 민디릭라 정민디릭라 구름 세월 정민식으로 와라 시바 탕 구바니 진주 송어스 셰르발라 여게 다디 시바 진주 이게 주부 이슬럽뚜잖아 진주라 미제 저르발 사무동세 유디 진주 이게 임바지 댄사버레 재산 디가 그 시바 구바 주바세야 디게 사무 샌달라 땅구구가 말어 오나 진주 코랄이야 사무땅나 야마나 미제 탕 사무동세 유디 진주 코나 임바지 댄바레 다체나 시바탕 구바디 미제디 진주기기 삼노동세 유디 진주기기 인나 시바디 나탕 구바디 라니즈와라 진주기 구름 따자첸 치메이나 시바디 나탕 구바디 라니라 코와레 샴데디 숨으로와 주바자르 숨으로와라 주바디에 삼노동세 탕 양마나 미세 유디 진주기기 주이 코나 인바디 콩랑 문지 송신자 제시에 나는 송신자 주바 잘 시베 잘 이야기 주바 뒤에 金柱一个主播的，金柱一个主播的卡的是那哦，金柱个生意的话啦，接着第一个给大西伯塘古巴，大家能先给主播写的，可是的金柱个一个银白，可等的那起，要么呢，可是金柱个一个西北特年级年的双新章。
1: 对呢，三路当年在一十七年的文字七年的康大郎，金柱个一个年可能了，可过不来三路的闲了当过个月嘛的，中控给啥人送入了，西北过不来就把叫我中控啥人得西北中控给啥事都干了，送的按照了呀，听到他的电报这边是那，听康电报处的按照了说话的。
0: 现在空都我的双什么能行年年你住不住了金柱个西北汤古巴尼啦年年金柱个住不住哎年年年年你住不住当我那年年你个腾康店不住是那中空送不住中空中空是都卡的西北的是那空了我们就双什么能行去康西西康来春华汤他个能行个天华说个腾
2: 做点么银子，那呢？军工是老不完了。第一，腾康店边出的，俺做了店不的。现在那么做，公干么事？唐代青龙村新兴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猎前些。
0: 在今天呢，平江落得前面几间青木瓦，七零多几拉年，平江大柱一边过了七零南西这边，西南又不少。大军工西北的塔拉亚伊呢，啥时候就来不得？军工啥人送不着了？啥时候的？ 听俺呀，俺我的叔娘，一点说个搞不了呀，俺做老中央吃不得，别那一点搞了呀，先没点点就完了。铁打一家，这晚上三个杀就完了。一点搞不出，要给这点搞了，穷完杀地当，他的爹是穷完三年呢，穷他几百人了啊了，第三的穷他卡的。 这些钱不就办事呢？俺做退军写一个单，大家能信个呢？要么呢空多，是听得用完了。第一，屯大长的，接着康来穷的空点白单，康来穷的空点白难，康来穷的空点白空多，这些个屯大的人。第一呢，俺做啥的呢？屯大的这几个我最吃过的，军工啥人写不的点么他，给你。 得是啥银得是得是多了，得的呢？俺做矿了呀，老中钱什么能行？现金好借的，现金好借银得，我们搞不了呀，那军工给扩展，电报就别出的些，这些呢，起码那呢，各队给团员三度九百趟，要么呢，各队给扩展三度九百年两年。
1: 将军给吃些银吧，蛋白团的蛋白切到家娃子里，今天送出的呢，第先的好家的，况且浙江送不的呢，可得不得啊了。金州一个主播爷，西北古巴拉主播，那家娃伊呢，军红给扩展蛋白那啥，啥银送不完了，好的，得不得他就收不呢，可得不得。
0: 中国高啊，要么呢，中这些学过吧的，看的是那浙江他妈的嘞，浙江他妈的嘞呀，那咱们那了，今天送送俺了，高汤对方提醒意思，你送不得，浙江的带着国康药的，可能嘛的，哎，可怜可怜了，俺都。 这些些，要么那他不是，可是就拒绝浙江的扩展的大土坝、左土坝的阿了。太阳，高档对方提醒饮食的扩展的了，可也不连木土坝往去，但人家这边都是那个，中国我了康家土这边先没就完了，我的了呀，因为肯定是我们这吃的，但的。
1: 또 가르쳐서 비비지 친애게 야만나 다들 그걸로 중국 대사 많은 배 루든스 철야이나 중국어나 강자 투지배 중국어디 영이 컨대질로 두구두래 컨대질로 어순구래 따와 세븐 매버든데 또 좋아라 예 가탕 두방 대신 인시배 치강디 대신 제바유 가탕 두방 대신 인시배 치강탕 다가능신기 양재두배도지 라가 준배 원문하는 송배 等到九八了，军工我了。

0: 심코네 슈루에 양다리리 키기 신심바디니 카웨 종기 루즈 치모 리제야즈 추디니
1: 민망치웨 릉니게 퍼유 첸드디니나 퍼유리야 릉니게 즈웨 파무든치타 저기덴베 김장디유자지 생길 다 김디나 치주기덴베 사지신자 미창매 릉니리야 디기덴베 김장지디워시 보조츠 파메데 탄라싱고타 닝고 시실리바주바 양파매 보조리야 장기경과 사장편 준 섬시충은 저기덴베 김장시 전통에 대해 생길

我们来给帮给男女苦别金那的，谈的一年三十天有给。

那么，村木头县，俺这里村先生能够个收银。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다 쥐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빈에라 마란조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쥐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잠니 뷰부 베게
5: 무고방마미네 끼뜨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쥐람디 메란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1: 디탕 람듄
6: 디탕 람듄

0: Senam cho, nyeni chikyu shibe nyeni gyume nawa zan ma yinbar, nyedi da che menyum tahan gibar nesu gibar, lume ni sautu nguwa mawa sogi nang chu yang yang tuen si, nyedi yang minam ki nang chu shorya ki nyinga chenpo yubshi. Tenzhe yindu luktun ki ngang ne nyeni chikyu ki nyedi rungun jin tahan, chini tang tunbe go ne menju tahan nguwa che ne, pyumi nam ki di tang le sungkyab cha di kechim chiran zhi xa la.
1: 天真印度地人去地堂南队西北里才能培养中民进康培米地卡去面部吃住拉丁这些月我们就老公看不上了公看不上我们看看给家姐先做天给了呀怎么这是哪种呢天爷公看不上那你中民进康培米地卡给面部吃中一你想了特地谁谁家个南队做的你那样做嗯没那个南西
0: 俺的俺的吃酒是不的意思俺的俺的吃酒是不的意思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俺的
1: 나로네 임비 네베 치브디 임비네 체제르 페이지지 앵엘 냥게 게베 나즈지리스 아니 디 나로레 급티두 사망에 시베티네니 엔 나즈 페미기 게베 말라 다 페미기 게베 말라 세비는 나즈다 본뉴체 카마 규자 섬스 라소부터 저야레 냥게 게베 네 나즈지 인스
0: 레슬레스 엠질라 레셀 다 체능에니 티규키 네디 나야기 규긴디 카리날
1: 아니네 지구에 나야 돼 그긴 저도 인비는 아주 군에 아니 아 공도 쉬는 신에 돈에베 네 남바모 주에 네베 치브디 아니 아 피바 야메네 추베긴게 아니 아주 네 돈에베 아니 디 범위기 개베 말라도 저야 년게 개제제 아니 년체 개베 나지 지르바 아니 디긴 저 인비 인민다 아주 디리샤다 팀 팀도기 인비 인민다 아 직주기 급 장제 두시 신바 야메네니 추밍게 직주 제바 다 가제 인비 인니 다 젠딘두 가제 인네 차레스 레스 다 젠 마체 우두스나마네레 포메기 드와딘데 체 딘데 치두 제베 긴기 아니 나즈디 체 아니 텐돌레 간조 부부 게베 지라 디네 인니 부부 쇼바 가제 인비 인니 부부 꼬베 지라 아니 간조 세단 줄람 야고 제모 준비 인다 가제 안에 제비 인다 스메 망고사야 된데 아니 텐도 티신도 은팅두기 다 간조 슈는 망고 가부치야 된데 갸고딘데 지 망고사야 아니 통제 장머리 된다고 아니 내 샤마 닝부다 된다 된데 샤다 마 닝부 된다고 나 님에 건데 아니 아니 그래서 귤은 뭐 구야 좀 되다 내가 슈글에 쳐 봐 시단 타고 깨 봐다 시단 쓰는 알게 안 무슨 데 쓰고 봐 속에 게임기 아니 범위기 깨바기 투기 개발기 급소 네 루타 심 루심기 줄람타 세금 추심 아니 마딘 비긴기 아니 아주 네도 네베 네 네베 치브디 페와다 추바 딘데지게 아니 네도 된 것도 와
0: 네세
1: 아니 아주 대외 대외 간의 인비 아니 아주 나즈디 인비 아니 아 나초의 원기 시에비 인비 아니 땅 아주 범위기 기비기 투 개발기 급선다 아주 생유치기 유신 쓰로 봐
0: 네세
1: 땅 아주 지단에 체내니 범위 인비 아니 로니 주쟁하네 십주 십시 아니 버루도 봐 인비는 아니 나저디 난 마와 딘데지르도 와 딘데지체 딘네 인비는 페메기다 딘데 샥주 숨데 서로와 샥주 딘데 체차베 지엘다 보고베 숨데 다 딘데 아니니 혹시 딱지 안주 공찬진 소수 체찬교 숨데 딘네 카마 교즈가베 긴기 아니 샥주 챙겨 숨데 딘데 체제 아니 페메기 아니 안주 길람기 기바도 자야 아니 뇌저 총지제 인비는 안클리클리 체제 년게 계제 년게디 안클리클리 야야 체제 인비는 아니 안주 범위기 번뇌다 숨수 카마 조저도 저야 리년게 계제
0: 인비
1: 안클리 클리 체제 안 종에게 지규게 나저데 나도 와 아니 탄돌레 팅디게 안조 조 체슈디 디리샤 나저 긴조 카제 이미디 장대슈 위생징소 서로다 인도 인비네다 총자에 망고체
0: 지지르
1: 결로 근데 이메레다 망조도 저 하시라 먹고 무슨 바이면 장제 슈부디니 고민 진행 시제 용기 장제 슈부디 고민 제제 아니 년게 제제 글리글리 제제 년에게 치료가 나서 먹고 나야 선데 치료 와 아니 보면 가셔야 장자 돈아 치자 제 준비 가셔야 니 슈게 직주
0: 我们的这个人的情绪是的话那现在主要忙着那里样子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拿了给那个女的做做给他们 chashabina bugeb yineri da rengi nge shoo sogi nang chui tuimbada yami na mikse ki tuigab da chen lib sogi gabliya nivar tu da rengi ki zangzha tu nang chi a tang kong shubi jige tu ne shu na weishan jing sa diri rwal di nile da chen den dinze dam nang ya tang tu ju nye jen tu yang si jigwa di ju changmi na da niri mangbo chi ma po ya ki cha gen dabur gyu zhu dwan
1: rila
0: les emjila da chen nang nang ju nye ne chi gyu ki ne sa di la da pilu suwa jibye tu liya yiwa khara siya yu nal
1: da nye ne chi gyu ki ne sa di nang ju da pilu suwa da gyu na lo yinbi yin mikse ge ya lo kwa ya la ndes yiwa chi je dian yo ma ri
0: nesil
1: da nang ju siyam de ya la du si ge do gi go ne nye ne chi gyu di yinbi yin ge chi wa dan ge chung wa chi je nye yiwa chi siya yo ri di yinbi yin nang ju tan di chi lu gu su ri na lo ne pen chan yin de ya la yinbi yin ji xin pen chan yin da man xin pen chan yin si ni siya siya yo ri nesil wa de ya la di chi je an chu ka du nga ju tan di pilu su ri na lo de le nye ne chi gyu ge chi wa dan ge chung wa chi je wa du si nye li yi je du siya wa ri le
0: nesil nye ne chi gyu ki ne di ya la ne dan kha rish tungu yunal
1: taa nga nga chigyo ki deya nga da zo da nga nga chigyo ki chwa yina dha ki chung yina dha kanda ya ni jo lo limbi nga zo tui gyundu yinbi nga gyushib sobra da gyume da geba dhwa na zi naya somde tsatrib chiwa zane da sema dinde ki cheba dhwa yina su daya somde
0: nga
1: kasha yina su goya cawa gyabji ane kala sa nyuma dhwa kasa yaga tanga shimba dhirga di che an di na lo na yinbi nga zo changwa chi namba zaba da chen di yina do sen na che ane chima chiwa che ne kaje imbi ne ni chulam ne ne na din de thoya som de che ne bu ma ko che ya som de da din de che ya che ne sam si u da an kam jin pu ge yu du ne na den da chu den cha si ba che an su gi yu du nyen che jam che ne chu ji ma na ge na ne da de ge thung gu yu da chu ji ma na ne da kaje imbi kaje ge thang ga me ba a gyeong me la je de ya som de ko bo be gyan che ya som de la gwa du gwan da yi ne mi ne chu go de ya be ya shuk che ro jo ya som de 아니 카셰 임비 있는 탄도레 디체도 초월리스리스 셰존이 섬데치야 딘데게 내가 중고동아
0: 네셀
1: 데니 디게 디미는 코니니 투모게 내가 딘데지리샤 이네 지금게 치워다 겐충원 이조로 딘데게 내가 딘데지 중고이도아
0: 네셀

0: 지진 반전 예사디 이 개치와 디비는 간조 규매 다 개외유도 아니 나즈 숙첸부 다야 좀데 나즈 숙첸부 담베 개게 카셰 이비 이미 나즈 직단도 삼바 기구 고르체 도문도 베트니야 디기게 고고 고르체모도 고르나즈 다야 아수고야로 춤지기 왔다 경부 좀데 디터야 좀데다 아니 창와 낙제 아 진행부터 이제 자야 다센 도스나 치미쇼 어딘데체 아니 규쇼 위도 간저 도시제 라베마 님도 삼바 아니 나자 숙 챔부 다야 딘제시 아나즈 네다 딘데 퉁구동아 안 탄돌레 첩치웨 투수이면은 디 수구 용라 차와게 와 좀데타 아니 고나야 좀데 수구 칼레 카제 데야 좀데 딘제게 네다 딘데 퉁구동아
1: 네네 치유 게치웨 네다 리르발
0: 제라
1: 네셈
0: 얘네 체규 개초마디 이민 지단에 전에 개초와디 이민을 안주다 주도서 주 모토바 얘네 주니 수교와 여제 주 모토베 경기 얘네 내디 닝부 차지제 이민이 아니 아 냄규네 아니 아 규셔다 개바야는 수 데스데스탄데 야숨데다 아니 창와딘데 레즈레즈딘데 자 안다 체인에 도스나 치미치와딘데 심지우당 카마 규제 유레인빈 나젠다 추젠차바 부미진바 다 도서관으로 개초와 도진빈 다 지단에 전에 안주다 텐상기 네버 몽구지게 아니 나제 숙첨보 마다네 야네 나제 머지베서 치동안
1: 네실
0: 친추섬데 인두섬바 아육샤 안두치제 샤샤 두섬바 인빈 안안주디 규릉부도 샤샤 두섬바 안나제디 닝부차 인두섬바 인빈 안안주 추고 클리클리치제 아니 범위게 개비 말라도 저야레 냥게게 인두섬바 인 안안주 가제 있는 부분만 컴치야 숨데 가제 있는 숨지우단 감지 부고 유도 낙전다 추전자 지록수리 나네 진다 란타 낭중다 수렁과 지예 숨데 딘제게 차야 아니
1: 您给人心的话，嗯，那是那是，空气、水边，您那体育给气温，你那顶着，他腿没够了，没卡几个，俺们就拉他，那暑假没他，人家家没顶着，让他们给去接顶着修短了，
0: 嗯，
1: 顶着是那么一的太阳，你这的这么多马车，他人心，您那体育给气温，估计，俺那子的颜色单呀，他俺看了俺们就拉个修那边，卡几个，那不过马花呀，给能出顶着团队什么，他可能水边，你那顶着腿没得个，你把头的给他，没干那老里呀，天气。
0: 陆天大姐的陆天启面具呢的开心起来这是吧？是
1: 了，那是了，是么子了？嗯，
0: 他开始光看那大的，突然突然变呢，当男主没干那天，接兄弟大姐开始是难过呢了。
1: 兄弟大姐
0: 那老呢，早因为那男主，他固定年纪面积吃过一点，你旁边大姐的年纪面积吃过过的。
1: 那是。
0: 旁边大姐吃的早几些，那你提醒多，那嗯，查个军事大姐吃，他查个军事大姐吃，因为呢他，嗯，急性盆腔炎什么的，因为呢，那是属全部当属我查个给，顶着吃都什么，年纪的属全部有都什么，俺就查个军事大姐那老呢，特别干部的，中心的都是拖着主要什么的吃。那是。俺爹呢，俺就谁更多这个，他谁反应蛋白的嘞，拖着主要什么的。
1: 아니 평면 딱제 체제 인비는 안창화게 딱제 나로 인비는 안이 창화대에는 장차에는 뭐 숨바 예인바 창화대에는 니 양가 숙천부 대야 된대체 아니 니부대 인비는 안조 비절럽 딱제 비초 딱제 소라다 네셀 인조 선바 인비는 안조 감지 보고서 응애코크 유도 니 추제 원바 창고 난 석주 된바 공시 딱제 레 감지 보고서 응애코 다나 년체 원바 레슬레셈 지라 네토 원 나로리야 네시디 카르다 너 니치 그 유민 텔레 그런 게 샘리야 무티 원조시나로 나라
0: 네셀 다 네통은 나랑 안주 옛날에 치교다 아니 규매 척접자들에 나자들에 전부 요리
1: 네셀
0: 규매 척접자들 니신이 졸로 모디 이니면 아니 차와체 규셔다 케게 유도는 수대와 대니니 니졸로 아니 네당원에 전에 잡부 요리 다 이내내 규매 척접자들이 나 안주 뒤로 봐 자전 딘두 인비니 니면 당구대다 니부대야 아니 규매다 깨부도 봐 나자 단제 대배 미시 아니 다젠디 아니 니면 손보스도 봐네 안치다네 전에니 아니 믹세맨주 마체네네 코로나 자디 코로 런싱게 아니 예조야 좀데 디치그로 봐 아니네 치교 나자디 인비 인비 다젠다 믹세게 조와미도 다젠 딘두다 데도다 조와 딘제 메디 삼바 인비 인니 데니니 예와조 디미 다젠 투다 조와 유미 아니 시제 아니 예와디 세브지 토기
1: 레셀
0: 아니 니부디 인미 낭조 규모 장송게 년제 다 주수세 규모 장송게 년제 대량조 인니 규셔 유도 나수 덴베 차데니니 잡부 요리 다 이내래 규모 장송게 년제 디니 지단에 전에 칼라 세베 제일 아니 나저디 남 마와지 년래 인비니 포나 안 포네 클리클리 지제 안마 규셔 예원소 나저다야 섬데다 안 티지레 아니 주지 말라게 내다 딕트 딕스토야 당안조 아니 칠레 딱제 체디 섬바 이니 규모 장송 디 인비니 안조 규셔기 아니 예원소 아니 아 눈수다 퍼수된 바 안체 이내래에 체교 시베디니 안 아주 규매기 기 안주다 두르게 된 사람서라 데리고 유스디

0: 간디네 소르시에메 번역이 유탄네 티쇼 연유니게 네코게 유토노 수덴바 네시 티니기 네다 총의 드림다 네 총세 산네 미정원기 네 주수세도 땅 안주 그러면 장송기 년체선 나주다 경투 수리 나노네 세빈 나외 연사대 야르셔워리 아니 숨부디 임빈의 섬세우 추제 독타 지변에 단 주원 단 독타 지변의 런창 낭중 티 뉴전사 소르다 카시 임빈의 년에 체규사는 나서 귀는 못 나제 두대두 선바 임빈의 섬세우 임빈의 년에 개베 긴게 추전소 차 홉다갈 디치그리 나서 직된 뒤서 막고 줄이 대배소 지지제 줄이 대두에서 막 나서 숙 전부 다 안두동아 요즘 유도는 수된배 내다 총벌와 차대야 내 농기 쇠자지 구단기 견례 교실 연용 건조식 유도 루보도 능수되마 헛다간 그 줄이 뒤두서마 나지 숙첨부 다양한 숨제 아니 양주 딱제 뒤두서마 인비니니 숨수 유도 오늘 통제한테 아니 렉토바 야니 비틀러 딱제 숨제 나노 통제 숨제 유바 원세 투바 티신 소제 균도네 아니 통제기 아니 내게 루규 유바 소 내티니기 내시 규긴다 루규레 추수세 토유스
1: 네세
0: 아니 시부데 인비니 안주 섬수 치제 대와 다간조 카시 임베네니 낭동디 포지제 포주 삼바 안나서 숙 전부 다 안도도마 언제 인도 삼바데 디다 디 듄게데 섬수 추전 독다 주변에 되니 되니니 잡으러지도 니조로 임비니 규진타 아니 내게 루귤레 아니 추수 세비셰 도도마
1: 레셀라
0: 슈부데 임비니 아주 니지 중국이네 규셈 나와다 칠남네 착작바소 얘네 지구탄 저외 차유야 니지 중국이 내가 다생가베 루규이바 안주 니지 중국 집에네 안주 통화 윤사데야 부구 코브르바다
1: 얘네
0: 부구디 번외 나노데 추신 코모도바 카마규제 나노도 코인도 삼바 임비니 부구 코유도 삼바 안코 다생가베 루규이바 아니 차단 지주다제리 아니 안주 부구 코베 다템바르바 대신도 응안주 카마 교제 나로데 부코 윤두선바 아니 부고데 체르체르 두두선바 안 카마 교제 자들레 님보 체르체르 두두선바 안 안조 번에는 신기는 데 체르 조모토 부두선바 안 코 되제제 인비네 창고나나 차쇼웨다 인제 몽고 유두선바 안 니시 루규타 네다 소레 아니 추수디게 데 요아치 토구 유스 능규
1: 레슬레세 레셈질라 니네 티교기 네다 네다스 네미도 당나즈네 수단단다 티미네 다네 자부야 소키 네리 하장키 마고시라도 도암질라 당나 주퇴균 후다니네 티규 라소베다 게버서 누수다야다 르메네 사퉁외부 팅예부 망고 퇴야 소키 능추퇴미나 당나 조페미기 네레 이네레다 하장키 예와 망고자 유드즈마 대기랑게 칠로네 랑참게 스메 시제 딘제 쳔노 주 메바타 티미네 다 첸덴키 명가딘제 나롤 테제 기란다 비절럽 다제 이네리 차가다제 라소 남베 지리야다야 저니키 네리 란다 참베 메주나야 개심시라샤 저도암 kese chenden ki mengal ya thejek me ju yago sinamun du bin min keng nan ju ne ri mangbu chil gyu jo ya da thang nen sing ge ni me ju nam be ko ri ne le ka le kha jo ya da da nan ju pen jo jo jun thi we ki da mangbu ju du zamba ne si ti ju chun chu gu du ne da nan ju me ju nan tu bin ha chang ki yao yo ri ma ji la les les em ji la da chen na ne ne chi ju ki ne dia la phi lu swa ri be tho ne shu ne mi do thu gyun da me ju nan dang ki tap chi kha ra shu na la
0: ju thom na lo im da nan ju se ju me ji 치제시기르바 다디나로네 임베네 멘탄세니스다 시주 뇽보치 디치제 아니 차잔베네 지고바 아 메기네라 메단 띵규니 케주임바 땅안조 단데 필루수리 나로네 체비네다 안조 대가 이네레 다리 메단 딘데 단지제 임베네 원네 야 메단야 딘데 페주 단지제 이네 멘주 체비네 아니 페뉴데레 이네 믹세기 야고퉁기
1: 네셀
0: An thongmang an zu si zhi nyon bè xi zhi nyon bù tang jie gi ju to le dine an nian ge jia ya dine zhe qie. An ne ge qie wè ngay ne qi yu gu ne de an thongmang yin bè yin an zu ca wa di cu du du wè me dine zhe dine gu te an tu zhong kong xin ge an xi zhi nyon bù tang jie ju dine zhe dine ya qie. Qi chan ne jen an zu jio lam de yin bè yin shuk le shuk chen bù dine zhe ma bang. An nian xi ge qie wè tu su an si zhi nyon bè dine zhe le nian su gya ya sum de da. An ne me ju gu tu rim na lo da po me zhe wa dine zhe da. Yan na gui me ge qi le da qie. 인지 민지 최고야 된제 인의 라지미시시 범위 딱 제섬대다 된제 엘레니엘 마칩 지제대야 된제 아니 다센 딘두다 부자외 투 야니 제주 투 믹세게 투거를 인 제주다 아니 트레딩기 장다 딘데레 토나 최고야 디 조르샤스 아니 세게 주주 나로니 제베니 시주념시 수주 덴베 세움 딘규 홍도 시우네시 참여지 땅안저 세메다 그마 갸고글리 딘제 디네샤다 마닝부 딘제게 집 아니 퍼즈는 가야 아니 방야 딘제체 ngancho chawe nga nazi di indi yusamba ngancho gyu nalwa jumi sise yenla tenpa si yori. Ta yenale jumi ju meba ta sise dinte gyu rungbu dus ten yu yusamba ya ngancho lung peya ge yenge rungshi yu yusamba yinbi yin menju chidu yinbi yin neta sabso che goya dinte jiri xa.
1: Nasi yin.
0: Ani mega nalwa ne chebi yin ngote zo chawa yin yusamba nyele yinbi yin ngancho chawa di duya ge me dinte tang dinte pechu tango ori. Bina cha cha ngancho nubu dun tang somde munu shi tang somde tang jin yin ngancho ge ani chawa ᱛᱟᱫᱮ ᱪᱩᱫᱩ ᱟᱱ ᱫᱤᱱᱮ ᱤᱢᱵᱤᱱᱮ ᱤᱱᱤ ᱠᱩᱥᱮᱯ ᱛᱟᱛᱟᱵᱟ ᱱᱟᱡᱟ ᱫᱟᱱᱡᱩ ᱥᱟᱢᱵᱟ ᱤᱢᱵᱤᱱᱮ ᱟᱱᱡᱩ ᱧᱮᱢᱵᱤ ᱤᱢᱵᱤᱱᱮ ᱟᱱᱡᱩ ᱭᱩᱠᱩᱱ ᱥᱚᱢᱡᱮ ᱥᱟᱢᱪᱩᱱ ᱟᱱᱡᱩ ᱛᱮᱠᱟ ᱜᱮ ᱛᱟᱱᱫᱮ ᱟᱱᱡᱩ ᱢᱮ ᱥᱮᱱᱡᱚ ᱜᱮ ᱠᱟᱠᱟᱥᱮ ᱡᱤᱭᱚᱨᱮ ᱟᱱ ᱛᱚᱥᱩ ᱤᱢᱵᱤᱱᱮ ᱱᱤᱵᱩ ᱦᱟᱡᱟᱝ ᱜᱮ ᱭᱚᱭᱚᱨᱮ ᱵᱮᱱᱤ ᱪᱟᱪᱟ ᱱᱮ ᱧᱮᱱᱡᱩᱢ ᱴᱩᱯᱩ ᱥᱚᱢᱡᱮ ᱱᱮᱱᱮ ᱠᱚᱱᱡᱚᱢ ᱥᱚᱢᱡᱮ ᱛᱚᱥᱩ ᱤᱢᱵᱤᱱᱮ ᱧᱮᱝᱜᱟ ᱪᱟᱭᱟᱞᱢᱟ ᱛᱟ ᱫᱤᱱᱫᱮᱞ ᱱᱤᱵᱩ ᱦᱟᱡᱟᱝ ᱭᱟᱣ ᱭᱩᱫᱩ ᱥᱟᱢᱵᱟ ᱢᱮ ᱛᱚᱥᱩ ᱛᱟᱭᱟ ᱥᱚᱢᱡᱮ ᱛᱤᱱᱮ ᱟᱱᱮ ᱠᱮᱜᱤ ᱱᱟᱥᱤ ᱟᱱᱮ ᱠᱩᱢᱮ ᱛᱟ ᱠᱮᱵᱟ ᱠᱟᱥᱮ ᱤᱱᱤ ᱠᱮᱵᱟ ᱱᱟᱡᱟ ᱛᱟᱭᱟ ᱥᱚᱢᱡᱮ ᱡᱤᱢᱵᱩ ᱛᱟᱱ ᱥᱛᱟ ᱫᱤᱱᱫᱮ ᱠᱷᱟᱞᱮ ᱤᱱᱮ ᱪᱟᱯᱥᱟ ᱜᱮᱭᱟ ᱥᱚᱢᱡᱮ ᱪᱟᱣᱟ ᱢᱚᱜᱩ ᱛᱮᱢᱵᱟ ᱮᱱᱡᱮ ᱪᱩᱢᱵᱤ ᱤᱢᱤᱱ ᱱᱤᱢᱵᱚ ᱭᱟᱞ ᱠᱮ ᱢᱮᱢᱮ ᱛᱤᱥ ᱛᱤᱭᱟ ᱨᱚᱫᱚᱢᱟ ᱟᱱᱮ ᱠᱤᱨ ᱠᱩᱱᱫᱟ ᱥᱟᱨ ᱠᱩᱱᱫᱟ ᱯᱮᱨᱟ ᱚᱨᱩᱪᱩᱵᱮ ᱥᱚᱢᱡᱮ ᱛᱟ ᱛᱤᱱᱫᱮ ᱢᱮ ᱱᱤᱢᱵᱚ ᱭᱟᱞ ᱟᱱᱮ ᱛᱟᱭᱟ ᱛᱤᱱᱫᱮ ᱨᱤᱥᱟ ᱟᱱᱮ ᱪᱚᱜᱚᱞ ᱛᱟ ᱛᱮ ᱯᱮᱜᱮᱱ ᱥᱚᱢᱡᱮ ᱛᱟ ᱛᱤᱱᱫᱮ ᱪᱤᱫᱩ ᱥᱟᱢᱵᱟ ᱟᱱᱮ ᱟᱡᱚ ᱤᱢᱵᱤᱱᱤᱭᱟ ᱯᱚᱣᱟ ᱢᱮ ᱛᱟ ᱛᱤᱱᱫᱮ ᱱᱤᱢᱵᱚ ᱛᱟ ᱯᱮᱱᱮ ᱪᱟᱥᱟᱱ ᱛᱤᱱᱤᱭᱩ ᱥᱚᱢᱡᱮ ᱪᱟᱝᱡᱚ ᱥᱚᱢᱡᱮ ᱜᱮᱝᱟ ᱥᱚᱢᱡᱮ ᱤᱱᱫᱮ ᱛᱤᱭᱟ ᱨᱚᱫᱚᱢᱟ ᱟᱱᱮ ne ning bu tinde di chi di sam ba an nga zo de ga ge mi se ge ta kon shi be me ta ge ne kun jom da nian jom chu bu tinde tu zu gyu ling zam de ya de de de wa
1: ne se
0: an ne nga zo gyu na lo le yo ne ne pe ji lung yin be an ne lung le cha de zhi mia zom de guan da de ba yin be nang zo a ga ge di de ya be ne cha chang a ga ni shu a ga so nga so an na zhe le den ji ji an ne den gui ba 아주다 정지례다 더주 꾸드냐마티게 임비니다 만주 임비는 명갈 내도 제제제 민주치워리 정지 임비는 렌잠 두잠 두문이 두슬리 네 두숨 이워리 네네 치규네디 아니 치부디 아니 제제 폐윈도서 망한주 두잠 등고리 두잠디다 아니 치규메다 제 치규메다 제장주 생좀 생좀 메다스 두치워리 실로 소리 나네 제비입니다. 민주 조 뒤로 왕년가 자야 조인도 연도 안조 수혜게다 된데 지워로 봐.
1: 네
0: 상한조 별로 소리 좀 되지제 다 명갈 민 내도 민주 최소는다. 안조 지단에 제는 나 수혜다 된데 개워 말이.
1: 네 상한조
0: 별로 소리기 믹스에기 개주 된배 라제디게 대 배주 단지제 인빈 민주 최윤도 삼바 인빈 편유 될 인빈 아니 믹스에 통용기.
1: 네
0: 가장이고 편용기. 제가 돈에 임당 안 좋네. 내 치구스 주선 바 임비는 안 좋게 다든데 나도 쇼크 챔부터 안 가셔 임비는 규면 딱 제든데 제 유도스 말랑 안 좋 참고 나로 된데 추 뭐든데 유도스 마다 안 좋 편찬지에 서로 봐. 이제 유도스 망 안 좋 쳐도 게 돼 임비는 하장기 편유 챔부터 소소결에 날 체토로 봐다 안 좋 대상기 장기 차시 동안 어디 임비는 아니 뉴 채나 나로 돼 차부딕스 아니 소소 리구다다 이제 기마 제교든데 지게 리구지 수지제 임비 이니 디나로데 차들루 루차선 아니 나즈화니 규메다 깨부든데 자데비니니 아니 딜레 페뉴슈 챔부도 안타르게 오네 체빈다 안조 롱즈다 진슈 섬데 강우게다 다 롱즈다 진슈 다리아 추도졸레 다 안조 멩갈 추요네 라지미시시 소수 체토야 요마르바 다 이네레 차도데 임빈다 안조 소수 나레 차 체토야 진주 섬바 임빈 아니 근도 소수 나르디데 페주다네레 펜도슈 챔부돌
1: 레슬레세 다 안조 nyene chikyu ki nedi ngune chashabi nata khonli amjilage sechu menje ki tene dana menju kintis na gume ngotu shu san suwa amjilage da shamli akiran gantu shu ajila dana nyene chikyu ki nedi menju tuto liya manami nata dana la nyengi ne karachungu yu minta liya ngotu shu naro nala
0: anzo ngene chikyu ku nedi tuso jio mato bin la nyengi ne karo yore san dana anzo kama gyuza la nyenze jeba da kama gyuza sanata kam tukongdu shube kam jimpuku sanata kuni chari ode ya le nyanga geje je ane rimshi ine kama gyuza nyanga gebe genge ane kama gyuza di gaba jaba somre chidu samba inbi ine ane nganzo pumi denbe nede ane na nyanga manguji res tam nyene chikyo ke genbe ane pumi denbe na zidi inbi ine chitane jene gyaji nishu ne sumchi boru nago yu sirunwa
1: nesil
0: tai dode inji minji sabsa jagwa resha ta nganzo diri nunga tisa lo chunju mungu susu samlu dushi dinde medyu samba inbi ine ta kashe ina lo chunju ne inbi ine ta kashe 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不过你们 kub ki menju dike dila nawa ma dangu du samba yinbi ni ane kali kali kali kali chi che ane nyengi ge chi che nge ne chi gyu ge ne di di che ane shugo ya lo ngoy su ane bugu soso ya lo chansar shkeo bugu kunye du du samba ane bugu di mwa kub che ane takche chi du samba yinbi ni ane anzo kama gyu zi ga ba kama gyu zi ja ba dinde chi du samba yinbi ni ane anzo menju dile nyok tu sabi

金藏老师娘亲戚，我是星星。

0: 롭소 타다기 심어
1: 미시기 뇸라게세 싱서
0: 디네 디네 시주 닌좀기 부조총라
1: 디네 디네 김상 롭스 낭텔러 롭총 수요

0: 고모.
1: 너암라.
2: 어야, 다 군사 샤사스마. 드린 정제 망부시 구동아. 언니니게 드린의 고수지에 군산기 뒤주티 나로리야. AI 이내시 라우터 카바 이내시 되게 근제스 배추 체매 같이 지게. 네 라리야. 티치 퍼그치스 러모요. 언니니 뭐 주도 체도 영도에.
1: 오지. 주도라.
2: 어, 아메.
1: 그런 거 순교기 직조 되게 나 순교 말베.
2: 이제 제가 채우지 봐. 네 두스 대비는 에사디 튜르다 뛴제 튕교 잘하지 봐. 디 노여 마시. 디 독자 마시. 이내리 조디 언제 괜찮지? 비주에 담에디 봐. 아메디. 제자 아메 오늘 장기 섬수까지 신도도. 장기 수수 튜경 소회 나러리야. 에야게 장리 영이 가르로 붙이 도도. 이 하면은 둔다 가르 에야리 약해지 치고도 디 장기 섬로 등유 유배.
1: 암라 기랑게 딘제 손상 튀게 녜마신베 주워카지 에야게 나야지시 야우스케기
2: 오시바
1: 툰도 럽디 나로기

0: lupchen ki chumchi tin je suya yin ne yang kyung bu shtwa
1: ji ji
0: ton do nga lupchi ki lupte tin je ta go sam bi ne le yang mo rang ge wen jo ya wo che yung gi ta yin ne le ai ai ge ke tu nga ya zum yi chi ro chi ya da ng ji ki len tin je je da si ya tin je chi gu min du
1: o ya me de ta shang shi ta chen nga ni du xin da zhong jie chi du
0: 干那天的车皮呢马塔塞里干么就三不当不是天天是随三路的马车节天天肯定前年新给门多呢上给AI里给车节上给三路当大的这多这么多天哪腾多卡里里多给车皮么多天哪连么数阿没的嗯前哪阿姆啦嗯嗯你哦中天对天这三路当节这过三嗯嗯腾多呀老师一个去过天这几个过三节的也得AI里要过呢这些么些
1: 하지 용도 용 아메데 에세디 응제 초에나리아 야 편도 망고 여시바 디 정첸 추골 약하데 제약 락지 마시바 문에 세빈 아메레니드 에야 비주 체제 로충 더 제가 지다
0: 오지 아마키라 에야 장년이라
1: 오 정규 아메데 라삼돈다 아메탄더 AI 비주 체제 보문키란 지능시 로딤 초부니 탈루딩리아 팀조 윤교고 부티조 아니 슈뉴틀리아 리드 킨조모니 삼르디스 케 잡시라동아 아메키란조 근제 체제 펜주 깨지시오리 대주 탑시 기네리 딜레조요 마시에 다슈 튀진다 게튼 튀진 기네스레조요 마시베 튀지 튀지나 먼저 사지 가봐 이거 제가 친비는 약 유미 더돈 범어랑게 루치럽디 근제 시디에비는 참 유미 간다 아메 럽중 치야 마고 치유 마세 에세디 봄은 캔주 능신 랍다 주고게 비주 치야 락지시 마도아 아망한 졸리 피야 후토기
0: 암라 아 오늘 드리기랑게 딘제 손상 마심나 갑시다 추
1: 알레
0: 두규 네 AI 비주 단두 잠바 기랑게 마시셰 다는 거 동안
1: 지시
0: 네 삼류나 기랑게 나주기 드름 나로리아 더 비주 단 이야기 AI 다 되게 최상 로리아 독자 지 삼산 체제 최상 로 마치 마치 쓰시 오리 삼주 다치도 기랑이네 럽죠 난 예도 동안 아 오늘 갑시다 추 암라
1: 아아 아메 두규 잘 심제 치아디 AI 비주체제심제치고마다 랑게 AI야 니차그리승기 딘제체비는 랑수수삼로다약 누부디 라추고르바 제자 AI게 크동안조렌제비는 아니 랑삼당야히니시 사투치약 누비니시 갈레리스테다가디 우수게모토야기 누부디게 참로 AI게 첫체죽다보모
0: 니신삼라 아레레삼로다비 딩예리는 네 AI 비주단체 아래 중재디 교고치토로 전 삼주 오늘 아래 디 중재지 이야기 라지치리아 지샤
1: 오야 아메리 다시는 오도 쓰인다 디링 공산디네 고소지 나수 중재지도 갈래 가리 테비네 니엘 수수 삼다야 신다 영두베
0: 렌세 암라 숨겨
1: 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
0: 人家阿姆拉，同桌，我今天来巡，我三六岁。可是哟，你三六那路，我这中途的电车去接我三舅啊。嗯，你阿姐那路给坐阿姨那里，我三六的阿姨也怕几股。嗯，你不要穷下阿妹的，他个啥事的？
1: 当我做哪点恰恰比你嘞，嗯，碰不上个AIP最其他情况是，阿妹嘞六种七个月吧，听我做宁波里啊，六种七个月，说不清的，嗯，他三个都是当有对我呢。 ASCI
0: 我就都把一个人的车呀给推出的纯纯情多啊是吧纯纯情叫推出的对的不然去了呀你真在看清不一年时让叔叔搞不清了落地的一年时看到我也从那里呀修呀个哭个马上马出来的谢谢是像我们了你先说ASCI的批准单对怎么办我去插接接三个单呀的马上是吧AI的批准单接我这样也给主要的呀AI给说不起主要的这些是吧我们了当当当上谁没
1: 但AI赛的我就三不当的对控制年交的谢谢一年时自己给保住年龄俺给出去几批就切不得赶紧可惜那自用过多啊是你一年里呀我就三不当的对对云给三路当当一年时没了呀刚爱上的车就若不切三路一年时他们心呀杀对切个女的说哎呀我就吃不切通马的前站做作为女的我就错话的落住你送这些的嗯嗯
0: 你想不啦当你先说我现在就我呢我中间这段上班了AI里连续过去十六个门我要切算没我不想说我刚才看过电视图片里的我能够上等你哦呀但这是穷死我呢这里拉这里呀电压的超越那里呀都对马过中时现在听我去测切图马的接着我呢拉这里是要我这批就求是接下来不啦
1: ASCI的俺最别的干过去过呀门度了也得别的年纪了得个门度是吧阿姆啦我呀但要是啥穷死提前给陆队的那个组织碰上给四十三大爷的女的坐下去啊嗯嗯来三阿姆啦你先说嗯嗯呀走

0: 텐들라
1: 노
0: 다 콩리아 체리 신교기 롱친 되가 통제 시용마르베 팅조 탄디 오유기 초하디게 최용위베 전화 중에
1: 제시아 셀함에 다데 롱친 센신 유베 김단 남부 수기 튀긴그 소에 나로리아 체유비나 양 롱친 되카 디네 안은 지부조 타 담리 남베 거블리아 양체도 컨제제 구민테리아 로체 유샤 제 선선도
0: 타장시 마세베 콩리아 다 암라고랑게 송송아 에아시아디 롭조츠 다치 장야기 락시지 인베 마체 대외견 김다 지문의 차샤비네네 락시디 피주 약보 세제 부종글런 뷰처리아 소소 갈레 뉴스테아 리스러스
1: 사장시
0: 다 지난 간수 김다 지문의 차샤비네 AID 피주 약보지 당고 유비네 그 뒤에네 과소제 딜리아 언제 숨시 진유유나 동네 시 당부디 ASRT 언제 부종글런 뷰처기 레조다 럭다 약보지리아 교부체토시
1: 딜리네
0: 언제 다시 부종글런 뷰처리아 차샤비네 언제 간에 망부시라 틀리 차치디 근데 좀 망부시라 틀리 배차샤비는 보고디 날간치야리야 가보유바 시그디 조부인바 보고다 편수리야 다지 젠제르 치워 삼내리 겐다가 중재대
1: 是吧
0: 당내시 슈뉴튜브 부조티 조이는 겐로기 삼로 슈크침부여 是吧 티당 티자 외한 조다 내대 망부지 체윤 되건바 안츠이기는 에피치 체제 티당 지유기 럽스 도시 팀제 럽중 치기 치기 아니 보고티스다 기치세도 영이 기치세다 컨지시 피치 체네 양도 是吧 당내시 럽스디 보고 차샤비는 영이 티리야 캐주 카지여제 티스 사물리야 시도치야기 고급지 러동아
1: 시샤
0: 딱 비차샤비는 부디 롱랑부지 체르발 롱랑부팅제 유비는 기랑게 근제 체제 부디 심스당부제 응치 에그 토니야 시장부 유블라 부조당파 담리 치토비야기 게지팅제 장고야 허스바 마세양 부디 롭디 달로치야리야 가부 용야 팅제 유고비는 양안한츠 로즈 티리야 참베 베디비디게 원조 치다스야 여스바 제장 티토니 이내리 다시 에아이사디 응초 부조 경야기 럼비 최기 다시 람디 야부시리야 교토부치야 계침들이자 이내래 야 정리기 부족이 시기 이내시 다는 신기 부족이 탄데 수수기 지 러쇠로 말베 텔리아 대제 제바기 랑도치아 티네 양원에 하장기 계침부치 차디도
1: 타장시르 다 AI기 튜럽스 뉴스 방난 수기 나순 루프초 망부지게 피주 다다 당신 요시 양원한 수 김다 수원의 수비 이내래 딩안한 수 피주 당시 직 초부지 제동하는 안한 수 김다 망부지게 AS 뉴스 바 탄다 팅되기 슈노타 다난신비 루 주소리야 체즈도비 콘서피주 당야기 직 라제제 제삼사 요르발 다이네 레딩 안주 김다지군의 시브네 정구이 토네 디리야 규린난 고야 제리샤 당난 수 김장 처리야 임베네 파마징니 시동알 AICID 시나 차브지 디 줌세스다 시피주 큐네 담 먹었어야 기 김다지지 요시 야 김다지지이네 AI게 부다니 보야 진주민주 체 야호시 데토기 AI야 직 종천디게 이네 야호시 티토기 있을지 야 베디 AI야 지진이게 김다이네 요
0: 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1: tinche yang nan su kim jang ki che go tinche ji ne de ji pe sum chaw dang ya tang nan sin be bu gu ki ji sa de ki ne ba de yin da ya gu bi che to pya nan su nyam to ai de pe ji dan nan che bu dan yin bo ya ni an su yin bo ya le zum tin de ji su ge se ha che ta su su mi jang ni ge ji sum chu ri ya xi xia che ji ni ai ya li ya pa ji gu bi ne an pe ne pa ji ji su che ji chu gu yong ge ba le dan nan sin be yang pu zu su na lo ne ji miss su ki ga chou ma ja ri ya xi che bu ka ji yang ji chi chi ya tin che yang ka ji xie dang ya tin che ga bu ge bi ne le ya su su ki sum chu de ye pa ai ya gu che yang ge nga ya xie tin che ji ne sam lu neng xin ge xie tin che ji chu sa su ji qi da xian zhe yang bu ka ji bin ne la xie ge tin che ji na mi na su su ya tin che ga bu yun ge tin che yi ne yo ba le ta nan xin be long zhe de kan na lo ya kue be ki ji da ji tu jin ge dun tu jin ki tu tong ki yu go ki cha xi tin che yang ai ya nga zu neng mi de ye de yin ani ta jin bo zhe ya me ani tin che ki yu go ki cha xi chu dan xi da su san ba kue ji dang ga ji ka xie na lo ya shak shak shak su de yu ge zhe shi ba
0: shi ji
1: zhe ai an xia di an nan chi pu zhu su yin bu yin ne le tu jin chu yan na lo ya jiong jian zhe de san ba nga lian ji guo ro qi xi ya zhan ma se zuo yi ne ji ai di li ya dian qie pu zhu su qiu kang zhe ji le ki ni bu di pie ye zhu ya kang li ya ruo bu qi ya ji li ya qiu tu bu qi ya di yin an nan chi kim dan nan bu chi ti du nan guo ya di guo ke qin bu zhi du
0: 타랑지 다도 삼다인데 간츠 에기 튜저 텔리그 발 텔리 서두 간츠 영이 김장롭스 스타닥바시디리 아 김장롭스 텔리네 레지 베게 망고샤 친어지 냐만 시에브는 신 김장롭스 겹단디 제마르 발 다체나 간츠 김장롭스 겹단이 네지 겹루이니시 티존이라디 영이 카바카초레스디 간난소 다 김다 민용어지리야 독지이니시 독지만고시어지 섬시에 능유여시 다팅제스럽드 간츠 도스 삼노다유드 에세디문에 양치 도바지 녜고야 시시팅제 남산남산 레벤나 루투야 주발 남산남산 세단된베 지 렌스제 투비야 디 가르순고레스는 땅아서 단디에 차리야 부주서 나 교지고 단심바 시시디 롤 진심부 주고 제약이 다시 린단티 소마르베 디이나 지 튜듄게 마마르 루유디 충고동아 다시는 마음베 튜즈 나로리야 간츠 롭스샤디 카바카디에 고르스는 수용할 교단도 수용론지 약체도 망체도 디다야 말동아 제장이는 김장 롭스 출리 이내래 나는 조직다 부용 ngi lambyu chulya zowi zowi di kawas kabasha gores na tachi ege namya chachi de mebe nyu bkhaji ni ya sha gui be sha sha bi na ji jeng chu ge ngane samlo dan ya zwa le a thang ni xin ju xi ge samlo yu ba ta do yi na ji sa tu ge nyu bu yu ba su su sem kham gi ne le su su thodam chi thu ya mi xin da li ya nyok zhi zhang di chung du zwa le tong sim nyam gi thone xin li ya ro bu chi thu ya ta do yi na yang ta be jin thang da wa zu ya da ti la so be da nyu bu di ge som mar be 당간소 에야게 다지 발라이네시 암라이네시 김장게 첫 제제 부대 소견 치토비아 요마스바 당간소 시지링네사디 락실리아 딘제 추 둘린치아 요시 이네레 부기기 시기 이네시 부디 심시 이네시 당는 신 부디 지심테 냠린 송마레 퇴외 소에나니 신이 지 추 당린다 클릭클릭이야 저와디 지 차용골바 시잔디 에게 첩지도 맵친데 나나 저 김장롭스기 다시 가져디 영이 호와기고도 된된 캐나리아 섬시 사합칠 해지자치
1: 지지 AID 튼치에 지 미링웨 콜리아 아니 AID 튼치에 마오베 튀리아 보고 저기 지 레그망 부지 첩치 주리 수도 잠방한 지 김다 망부지리아 지 토제 심버 지 따나로리아 강에스 네미도 다 주왕의 부디 강박바 주레 세하기 딘체기 심제 망부지 총유샤시
0: 당연히
1: 내려가는 수기 천재시야디는 균도리가 참조 남양 지금 말이지 시발 안은 수기 투르시야디네레 니리레 마데발 피게 조신 요신 다 부용기 렘부디 최르기는 안은 수 응지기 지시지 능신지 교원 매베 지주 팀제지 유비지 크네 말발 안은 수 부시야디 수두선바 녜마 인수나 지 견접 수기 냠용 타난 신비 균진 디게리아 딘체지 안은 부부디 클리클리 딘제지 소용고신 당은 수 탄데 투르 사 디나 로리아 아니 지 냠뇽 균진 잠마세 더도이나 로조나고 시 팀마세베 더도 퍼탄 뜀베기 로조나고 시발 아니 지 AI 게 튜저 디디아 주도 삼바 아니 피조 당 뜀치 냠토 부조 당 로조나 김상 로스디 로조나고 시 당나 지 AI 디 레소 다 AI

0: Sibji chigo rishigi chigo yapu tonzo kanche chigo rishigi ya dindegi xinan nanggo de mindu. Anan su lianmebe mangwo rigi nereji tosab tinje rang nanggo mindu. Tang anan su gi ngima gingo yotobchen nanglo gi shizhe shengcun sashi mewe le tuidun sone si ya tishbar. Tuidun sone gi tuidab di nanglo ya ngone kanche zili ya dobshio yorbe si ya di. Dobshio si ya di ta gyundo di anan su ji ji ganggo che tubya mebji ji. Ta ine anan su gyundo di li ya kari chigo rishigi tabzui chigo rishigi. 탑주체제 연구원 마지르발 조이는 균도 디르야 뚜인체제 아니 차롱 치고야 딘 케심브리샤 타 AS야 디능은 수 지글로링이야 동수인의 창축부요지 갸뚜깅의 주딘제 이내 창축부요시 이내 AI게 첩치도 메비디 미직 잔이야 예베 저와 아 시규 사르두고 네버 동신 냠기가 네버스야 디는 미잔이야 예베 모두 추세르야 디크네 요마르발
1: 지시
0: 세상은 수 김장럽스 추르야 조이는 부주스기지 아 가창탕 장제 디잔이야지 시체 머슈바 조 부규기 시규 부규기 심캄 아니 눈슈 곡토베그 뉴버 당난 신비 미담이 펀춘 키지 종 비지 딘제그 뉴버 당난 신비 아니 계지 김장리야 지경 딘제기 지심 동조히는 소교난 고야디 가창탄 아니 장제 대양 타비 마오베 튜리야 피주 침부 휘브지지반 가창기 당난 수 탁주치야디는 부규기 마체잠지지스 아니 부구리야 예베 시규 심시 통제 살뜨그 뉴버 동조히는 부규기 마옹 튀기 터제디 타지고 협지 리샨
1: 리샤 다 틴데스 러브드 응안난츠 티링기나 튼티리아 죽돔다 척돔지 겨위는 당소 에야가 튜제브리아 리 차브시 나츠 다지 틴디야 시나키제 강고 치고야 민도라니 야안디리아 로베디게제 부데야 녜추야 스발 제제기 튜르지 마샤 제자 에 튜저 디에 차샤비 나가 추디 락지치리아 지제 부주게 이네레 튀균 소에 나로리아 머티디 담부지 송고리 다시는 머티디 카레시비나 원야 스스 삼르다 디니 에알리아 로코치다 시하기 삼르디제 아니 디이나 카레데스는 락지다 영이 정이기 레츠 임베 포알리아 케바든도 스바 마세기나 튀균게 소에 나로리아 딘즈 一起起来
0: 타잔시 튜딩크 촌에스 주드 잠방난 튜팅크 되대야 야 직 추제리아 뚱고 리즈 쇼마리즈발 조이는은 수 추제 돈조 난 수 초에 나로리아 피제 컨제시 당고도에 아니 조이는 돈동안은 수 조좀 직 미정이 자리아 예베기 삼로 제와 자뚜그 네버 돈조 이는 송고고시 AI기 튜럽 당 청진그 튜럽 비는 모 튜제 서교 치고시 이내 내가는 수 미리아 예베기 직 시그 상부탄 소소기 삼로月饼呢，去南疆给我做托马西拉，但是月饼经济不如去三星期、三星店别订手机的呀，就是同样是。
1: 지시 당소 김다미정우시 심체드 말레시아나 저발 튜접티 영니 컨디지리아 리도 디하고브체 마세 첸젤리에 귤륜체 영니 부조리니 귤응체제 양타베 안에 부조서 경체비는 그냥 부조럼비 추기 뉴브사브지 처리심기 마세기는 밤에 저섭섭기 냠시기 처리야 창론 춤타 밤을 힘게기 딱히 당 통계기는 부조기 망원리야 니티 체비기는 아니 부조서 이내래 다시 님은 딱 바르시 다시 균도 루도 완전히 뒤집어지 听这个推个技能了呀，说是茶农给咋的呢嘛？点不起做接，体会个，你会了呀？卡巧特别，确实说给甚至预备梦西托了呀，毛红了呀？伊呢，即卡点就要了呀，定数的，都不说预备听这些那样了，俺是听到听这个呢，哎呀，推着听了呀，他哪能够读？
0: 谢谢了，现在模特凭借中心就是AI推着给金山老师施压的，催感其实的辅助机构嘛是，催感其实的，俺做金山是不是？金山是万一能俺能催给金丹他们催提领给这些第三遍接的呀，给俺催老切特别，就我认为的修行。

0: 김나남 서 3대 립듀 티링키 감숨주 계산에 돌리 세나 체디 시베 낭퇴 차잔 시 접수
1: 티링니 생키 집시 친구 낭킹 계주나 탕 부산 접두라시
0: 지난간 안소 지멜리 세나 양결 제 접치
1: 생기 슈딘 자고
0: 슈딘 자고

0: 不过没得十个一百，
1: 看叫你那卡巴东大，你不得惨笑。中国古筝界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听我说的是。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크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퇴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주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듄글

0: 춘주 잠시요. 당하나 좀 말하나 놀이한 직 로그다 근데 딱하지 진짜 저하고도 로그리아 교수 망부채야지. 뭐제 말하기 로그 교수 채야지 신기 뭐제 나로리아 직 로그 담은 채야지. 어디 배티 지용 우리 메디티용 우리. 진짜 직다 로그 교수다 근데 망부채 말하다 이제 나로리 메디 채면은 형 법 춘주 되기나 지단 노비시라 톤톤도 기라.
1: 레세레세. 어. 제제제. 카지게 담데 랑고가 나리아 직변은 직 년람 기든 저기 요새스 내면 돌아봐라. 다른 신 록전기 간리야다 다른 신 랑고기 코좀 나로리야다 탄데 지게나를 펑웨 등나 스타트 리직 스그도아.
0: 제기라.
1: 더더 신은 크류기 다치 좀기 나로기 크류 직 제르 좋아거든. 저기 코치 셰도 이 내면도 LED 사든 저 다 양신 직 잠만 저든 저 소야 가부도 안겨라.
0: 나리.
1: 양카 지금 양지 랑고기 게제 테네 비게 양지 직 팀계기 그 수치하든 제 니즈만 고르르 봐라.
0: 나리.
1: 동조 창마 랑고 치수 직 표준 집에 규름 처리는 미군 퇴약이 기념도 세워져 왔어.
0: 나리기라.
1: 레세레세.
0: 근데 로고 디나로네 딱은 망쳐직 다시도 티아다 안에는 체 말롬 쇼라기라.
1: 제제라.
0: 배선 로고 직능 공기 체리셔야 아니 콜레지 tā kūrūṅ wē pēchū tāndu lōgū tsāpa chāyā mūnā sū tā tāyā kāne jīk tsēnēm mālā mī tīndē sī chē anī nā lōr kā chē anī jīk tā mōtā yī nā lōr yā jīk tsīrī shō yā tā
1: kīshīn
0: tīndē nē chū māngbū chō dū shūng dō kī lā
1: rē rē rē lā tāndā mī sū gu nā lī yā tsā yā chāne shū mī kīna bī yī tīndē rā tētū tsā mbā hāchāng kī māngbū tāna chāng lē tēp chē sāna tēyā mā chāpa sū shū tō wā lā
0: lā rē lā
1: tētān jīk tsōng sū 랑고기 단다지 로그 차는 쉽게 내래 단다 미그 톤토부도 속도다 둘래 창금 밀어를 도와줘라
0: 나리
1: 다야 마톤베 딘제기 고 고고 싱싱기 솔라딘 좀 망고여로 봐
0: 나리
1: 세상 동조 즉 최고 단다 랑고 소르네 마 튠베 거리는 개그 비게지 팀딩키 고 직제 직조키 세스디 강고 튠데오라 뭐 튠나는 랑고 마 첨래가 리그 말봐라
0: 나리
1: 다 디간의 지 근주문 중기 교수 딘데 차디 냥거친보
0: 나리
1: 세소리 냥거친보 댄샤리 냥거친보 디데차데오르 바리게라
0: 나리
1: 레세레세 다체나 너
0: 디르샤기나 급수유 잠기지 닝제부 잠
1: 제제제라
0: 어 갑로르 다지 니주 슈크첨블로 도와기라
1: 제제제라
0: 다디 디르샤기나 안주단데 다 모젠나로 로고 망부치 간도 다 소보간 짜다우시라기라
1: 제제제라
0: 다디 쇠윤주 잠네 로고디 켜야기 지 로그 누베시오 말하기라
1: 제제제라
0: 딱다스 코도사시 쇠저니
1: 제제제
0: 다디 간주 님규 퇴화체야디 다지 그게로도 디그게르도 마테베체 로 유베시고 아니 그 바베시고 다게간 지체고
1: 지금에 소르치고
0: 어 아니 어둑세체 로고디 잡아자지 디싱지 다 마켜베 소르치
1: 제제제
0: 디세셔디
1: 마란초 단다 미르비 자산의 슈비네 자리야 다지 찰르다 범르든 데 케바 全部 都忘记了。那这个，当男性被在手术及民旅部及村内的啊，特别侵略的这个嘛了吧了。那这个，听说说，南国跟南罗跟罗桂来，即提到，差旅部门嘛，我要的啦，罗桂达是批给起，上菜时那面都确在来，
0: 那里，
1: 其中这么着是吧了。那这个，加上第一个，他不团员队内批给起，大大的起，餐包吃水车队，菜人不接车队，可就没就拿不下的。 他的米水送给了的春节的狗狗节送过多了那这个春节的安置是吧了是今年春节的了你那人你去这算点价钱的虚拟能力但是告诉我这浪漫单位的这个差距也不下的多了那这个了那都去了那是
2: 主席期 无心处 양타期 남미지
3: 샤차웨 튕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리키기 센신부디니 편조롱친 인천리쿵 표겐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 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세시 나발랭키
2: 강아버 디르시기란 시단에 따져 모두 사바 뉴베급스 겹로리아 따지 문나스던데 디쇼라기라 아 콜로도야스메 베
0: 제제제라
2: 감바슈리
0: 제 콜로탄데 코 로세스고르 발
2: 제일
0: 도저 마트야
2: 세오드 로세스
0: 콜로도에바 라소코딘 티기치 니즈 체제 콜로지웨 급기 지지자들 발 제제라
2: 네 감바데다 디네 디르시기란 스탄데 야
0: 디야
2: 캬야 디야디 진진 캬게슈나
0: 제일
2: 오코야 디야 캬야디 어디니니 양인지 고도기라
0: 레세레세
2: 어디니니 직다 정기 나로데 양직 나와마촌 결혼식 다다 링즈인데 때문에 양디 어디 인지민지 너무 차창스 고도기라
0: 레세레세
2: 어디니 디샤잉만은 직다는 뭐지 퀄리티보다 근데 있네 한지야 소소람 산지 제도에 같이 제조조지 디싱이 제모도 내 양직 락지티의 차창함주는 그런 스타지 랑가 수도할 밀로 고치러스네레
0: 라제리
2: 사장케야 있는 야답디오 차차와
0: 제라 제세 라세 되게 매미나 알레 콜로스 코르트 투마르바
2: 라리
0: 니네야 알레 트로고 삼는 콜로야 짜고르바
2: 라리
0: 짜다 자오니 투마르바
2: 라리
0: 제라 미마고 이네 급제 급제 감치니야 짜토르데 베토 콜로 네스 체제 비게 되버다 딘제 임비나 마 고고다 야 직지스다 요야 걸매봐
2: 라데기라
0: 제제제라
2: 되게 딱 김 고노기라 단데 나바디게 차장로 직다 인지민지 고야 직들이 시작이라
0: 레세레세
2: 계시쇼지
0: 제라
2: 드네 디르제기라 단다다 드네 타게브르시 다 근데 쇼레 냠직다 근데 로
0: 생겨라 디숭 거르바 단다 고노슈베 단다 요제 강아부디게 멍시 자외 토네 즉 창괴바 제제난괴바
2: 인지 고야
0: 인지 고야 시
2: 나르샤
0: 되네 개업주나
2: 되네 개업주는 길라는 단데 디스코이나
0: 탁바
2: 인지미지
0: 탁바치 그 다가서 저기 유기 말다
2: 먼저 트야랑 단데 길라 디스코리 미 뒤네 주부로 생겼듯이
0: 코베지 규제 믹스지 지도 신기를 봐
2: 제
0: 맞아 초에나 그지 탁바 큰 주문 주 저기 유기 말해
2: 제 나디랑 캬게슈나 도저 신스리
0: 레세
2: 탁고리리 요카시야
0: 라고 트레이딩 그 탁바
2: 제 카시야한 팀 단데 리블린데 요리
0: 오
2: 카시야한 도스 된다 팀김 거 리리든데 거래
0: 레세레세
2: 다디는 이런 좀 뜬 지단에 안에 개부르기 디시도
0: 지세
2: 어
0: 쿄토
2: 탁바 제일
0: 제제
2: 탁바 지는 시도 전에 단데 어딘데 단다 뜬 쿄야 말로게야 고콘 로가 로가 그제 주제 야 모두 체에네 체에 로가 지로
0: 제제
2: 근데 모두 총이 있는 어디를 시작이라
0: 레세레세
2: 다디 탁바디 기만은 아주 배주 단사디 저디 디르 시작이라 아 다지 뉴트리션 멤버 티싱이 직다 국교 다른 것이 렘나 야멘 티싱 타니 원데리 야모 소세티 발렘나 투야딘 데시리샤
0: 레세레세
2: 다시 뉴트 중람다 인데 있느냐 글란즈 탁바디 페이지 단제 투야므도 길라 디주 좀도
0: 레세레세
2: 다시 인지민지 다 개발케야 한다 개개준 토체시랄
0: 제제라
2: 모더랑 개발니티
0: 모더야지 고로 좀 고려야 루제 오토니딘 제 시계 단고 봐라
2: 제일
0: 제레단지
2: 제일
0: 제제
2: 탁바디 글란즈 디르샬 다시 넘저와 티싱 다치 아 경충자인데 아니 뉴트리션 멤버십 얻었는데 주야가 되듯이
0: 티싱
2: 어담다 중요기 레버다 근데 이나 소소소소야 지켜야
0: 제제제
2: 어 디지르샤이
0: 레세레세
2: 드네 디지도기나 자기 요정나 디강리아 딩랑 산다 출로리아 산다 디쇼리기나 어 콜로 되어버다 안지나 저모와 제지 그도는 산다
0: 템베소시
2: 제일 캬겔이야 단다 라디오 부자오시리
0: 어 급제기 피게지 템버 푸가야
2: 제베 칠로네
0: 템버 급제 푸가야
2: 제일
0: 어
2: 디안지 캬만주 단다지 타고 친 양지 콜 되어다는데 있는 인지미지 딱 근데 저래 콜마 꼬지 뒤치 모아체 그래도 다가랑 사야 림부게 배시도
0: 어 그래서
2: 뒤치 뒷념도 얘기나 나 수단데 정문에야 아 만나 수단데 SUV 차 캐실이야 어 콜 뒤어리기나 당부 모르디 겹로리야 콜로프게 배디
0: 어
2: 대신에 양 용용으시리
0: 레세레세
2: 카셜진제 요리 대한 포게 배지 구도이라
0: 레세레세
2: 다르시다 다른 번데 되니나 뒤니니 지구 근데 쇼르기라 콜로 림부게 배다 포게 배디 언지 어 공항 탄데 뒤에 중매 나로리 안지 되와 제제 중매야 답디 오슈스토기라
0: 제제제라
2: 어
0: 레세 다잖아 다다 콜리 갤라 그 쇼기 멍시 지 창구베 다다 요체 칸 아스도라
2: 로이라
0: 되게 갤라 그 민디게 도투스나다
2: 레세 당부 디르샤 길랑은 아주 단다 디슈얼 체우다 단다
0: 타고디 토와디
2: 지
0: 제 토와다 메디 치디 제키 소프트 싱
2: 타고제체
0: 지라
2: 드네 길랑도 디르샤 단다 디르사 수숨 기탄다
0: 소숨 기탄다 년데 촌다
2: 촌다
0: 제 왜 독트리니 부터야
2: 어디요 지네 왜 독트리 기탄다 되고디체 개개주노 마자도 알
0: 솜바디도 발
2: 홀
0: 지라
2: Tene dirisha kila na zo kolo loosu doya da kolo ya
0: kaya Wadi kolo tanda tom kolo ya jidik jisabla da ya jidik ya ki
2: Chenjin kaya shiyo na Wadi da ya kolo nganzo loosu doya kambati
0: Wadi la
2: Ta jidane di nganzo tanda kaya gubchu tamba Mordi kangalo la tanda kolo doya da kolo diya di yore Chesan,
0: tanda kya na di sunbe kubla tanda Mangshi jik changgui be yoche ka ngashto wala
2: Lo yi
0: Tanda kolo sunjo dike
2: Lo
0: Dike chona li ya langkwa saba Jik nyebe kubla ya changma jik pike Daga cheri che yube soro chi
2: La re
0: Zidwa Kya zi gubchu la za
2: La re
0: Ta tanda tanda kya la ka chi su di Ta jik kan ge ge ki
2: で、蒙西加里亞樣子給不拿你呢,徹底。拉里,他不是,順著吧,徹底。他吧,他不的,你不的可是說呢,你最胸能屁別,胸能先個定了,他去浪過拖拉清潔,旅吧,嗯,也沒能等什麼了呀,他去旅吧,那說個你去特別個呀,浪過去處停停呀,過你不特別了吧。拉里,但你最胸能拖浪過雷比呢,清水氣,浪過爬起處著你的這 주어디데게담블에 촐라치미는 언어스타지 갑자기 교리아데 착보차자베 디신 카가노베데 교보차자라
0: 제제제라
2: 달학바르데 튜다인데 닝가자부 슈차자리
0: 레세레
2: 타딘데인 긴란조 타이징 한트로스손 삼르마담제 쿠블리 안네주 칼라오메 니엘 삼르숍데 스탄제 안데 말라야치드 한트로손 렉스탄제 야인지미지 트유마침체체 타칭아랑 모르탄다 개바키니 쇼마레
0: 제제제게기는
2: 토르슈라
0: 제제라
2: 티치케 담느냐 나스니크탄다 조선 담데 개블로리 안네주 말라야 디시 컨디쇼레기라 뉴베스오레
0: 컨디쇼레
2: 컨디쇼레기라
0: 케추
2: 어
0: 제제라
2: 카치기야 직다 대항우 데오냐 타 트루인
0: 세스메 중국 삼스탄 거봐
2: 어 제제 티쿠리 안네주 샴보슬하고도기라
0: 제제제라
2: 어
0: 디네 단다 창고부디 돈도 커서나 유베라
2: 디네 디리기라 kilan tsutanda jarmen motu mangche na lor yori diri kilan ta ma shuyo na di shuyo bap che shuyo re kilan tanda
0: o ma re su
2: gyarge shuyo jiju bao si kilan
0: o
2: nyurkyo kiti nyurkyo kam na lor ya kilan na tsutanda cha kaya di di shing ma re di shing tanda kilan na tsutanda dinti shuyo kilan tanda
0: ma re triya ti
2: ma re kaab chi
0: sang triya ti
2: sang mangbo chori kilan tadi yin yang ta kye ta pe cha shem na chik ne ju shung ju rin de chik la min su su lam san chik pe ju ta ya chik ndi ki di chi yori kilan
0: chay li ya chik gup chay ki nyur kyo pi di chik ndi bu tun ya chik de dwa nyur kyo gam
2: la ri
0: yina zo gare su su na ma su je cha tun pe gup li ya ta chik cha shuk chen pa shu bu tun de cha kza ta da di sung gu rang na zo de za da gui za si ni yor ba
2: la ri
0: gui za de de bi yin na ko cha shu chi tun gu ra ba
2: la ri
0: de da ko ga tu ma di ni le cha chun ju ran de 할례마 되면 그걸 야직 타가야 다른 신마이나 마레트야 기딘데기 지 마레게 상딘데 요르발
2: 라데
0: 다난신베 에얀치 뉴교규 딘데기 고 메카지 유기를
2: 제메다 디싱 사치 소소 쇼 시스템이 개배야 소다
0: 어
2: 차창부 쇼주르기
0: 샥주 진주르지
2: 어
0: 제제
2: 사딩 안나주 얀디요리 따지 근데 쇼르 카지 얀디 남다스 쇼스티도 알
0: 제제
2: 타딩 운네 진 남다케 마르샤기라
0: 세상 안나수 탄다 벼버사디 고치 남도자 가부들라 아니네 안나주 메베 담빈나리야 추마쇼고네 라이 디딩기 고담부 주디선바 제 카리네레 마중 응고차데
2: 제
0: 첨부로 도와요
2: 라르샤기라
0: 제제제라
2: 어디 개체셔 지르샤기라
0: 만에 가르스 남도 심기 차고 인세제 고 수수 섬주 삼제마도 동어기 비게지 가수래 추마쇼고네 자게비아디 티웨 개체 스톤데도
2: 라르기라
0: 제제제라 세상 갸라 다데

0: chik sundi zamba nga zo tabu chik langwa tani nyingba yin sigwa rade le tanda mangshi soja rane ma tuanbe gubki chik nyeba tu goya ge yoche ka nga di pyube ti zamki chik tona chen mebe sotu gila
1: nari
0: bianata sa na ji nga ji sada rinpo chi le tuanbo kebi na chik tan tanda gyala sunya ki kan gege diga chik tan mebe sotu gila yine gyala tanda ngotun nambe gyurim chun le ya kanchi chen nyemba yinay le diga gwenye yinbe sotu chi Kop 사실은 카지기 니즈 마체디 야고데 제데레 다 치수 체마리 수 슈토고 마르바
1: 나디
0: 제사 랑고게 지단 게브도 바치데 고 루시도 지다 양디 딱다 대유메 닝보 차유메 덴바 대유메 데 다니 메베 소스길라
1: 나디 토나시라 메베 소치리
0: 제사 더 카시 르바길라 타나 로징 나르지 인지 미지 피게 드제디게 차찬도게 차균 춘도게 디다이디 개챔프스 통고도길라
1: 나디 퇴주 유유미 디싱직 배주 유미 다 유여 잠마임 제기란 주던데 양치고 배주 당살림도 양초라 마시는 것이
0: 제제제라 아니 내 단데 키스 딜레 게브 주는 게나가 단데 슈크데 순야게 변나데 양치 단데 고 탁바스 동안 주딩게 탁바다 아니 급제기 렘바 기비야키 렘바 다나신
1: 푸기비야치
0: 푸기비야 다나신 유교게 감라 속바
1: 나리
0: 주발
1: 나리
0: 도저 양치 공부 갸치스시네 양고 게레 kyun me tev, nidesh tondik dhokila.
1: Lari gila.
0: Zhe. Lo, kungi suru na.
1: Nasi.

0: 北京起出自你书大大日
1: 元宗中期年期礼物以德盖中期年看到元宗三国两大的全书元宗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노디 양디킨 디기 남양 조비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코냥

0: 나 저기 개다들라 에 고수 세상 차월람들 진정 챔피언 님이 트리오의 다시 민주 쇼지
1: 네 세 토제나 쇼인라
0: 나 저기 딱 구시는 거 먼저 일이
1: 너 주된 자고
0: 나 저기 주된

0: 나 오뚝시남 로나 그라테네 주슈르슈이 보존달라부이인 레타센도 만다테네 카세레기도 벤냠도 센주르와시 잉글라
1: 네세 총라 토치시덴장고
0: 랑도영은 다시민드시 잉글라
1: 네세라 쇼오
0: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렌치 최고 중화 생물 물매래 여구 여구 시원 말 방자 도마 남시 제외 맨남 케이크 탭

女为穷空了春穷塔，人穷春空塔，苦有了松脚切地，着迷日塔，人穷看拥真啊，苦没有机会。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你
2: 看你
1: 人种龙情年轻烈共人见龙情影

0: 这些总想各种创作的影响。 콩키 가르스 채모로 저구 정한년에 로주잠 조구요시 콩키 선교고행라 등원 유고와 티가르 유고 제발 리고 유비기네 니지차긴 약부 매부타 니늘로디네 로동 구구요시라 통추양 룸부장부네 랭구구요리지 송요시 유고 리지 피게 침부탄 뒤네 조문랑매 유고외 가르스 채모 지체 균체 매발 레수치네 다차 추가라타 로치 유부탄 天洞浪花塔苏龙武器直角切油马赛特通这次冲康塔恰康这次康姐苍木游戏这股狼都赢不赢呢出送油切油里拉康不赢前天康不塔密集丢康所所得民众和规矩切油戏如果其用不毛的清不坦切不及电竞金其错位出切一样温水推背压制清游戏 电竞给这股中行给卡住的预备中行提近大尼接入你东亚面女士增益落入平均雷日落在罗布林内团别这些次人士这些次人期增久归天了你如果我提外忙玩三年提给忙水谈全部浪漫之余歇歇这些也特别活尊这个月及送游戏这些总想提进动规制时送全部浪漫如果为格式前面这股中行苍吗想提
1: 重组民众为行政盲措研究团团这个月谈罗子金的松布内这股铺的金的主备盘来年这个游戏这股中行期用布内拆卸机重组年底变交了下年关键切度就的如果团内给全部浪漫得给行政盲措提外忙玩天不托不这个游戏

对面家族前辈不露七七味多数抗击轮播人心吞破怕可怜自己插件四点配一种怎么与国密斯密于他的心

0: 也作为全全国七十四期车型运行，票价开到六千起，陆军还将人民币拿，票中谈半点年名价七十七十，票中期九七年只要期最不谈，可如排解了最近年大部新印章，确切了下前国土不谈，全国七万马赛，日暮节了最新炸弹全部预备，听你人谈全部点位所在吞索七十。普通期九七二又一呢，这样期最不谈，可如念头大白如你，咱们了半不谈，干那卡塞瓦谈，养不鱼章，听我改不天气做不出，还将搞不起个月薪，别了最近年大白如你，村道谈日暮配送超过鱼白，没配起位搞不起不谈，舌头用不用不印章，穿不热套通忙学起些。譬如您把人谈起为旧经年，天日在旧期穿西马甲巴的，在这些谈多穿皮具冬个月间，人穷期穿西街边看点宁波体验。老年给他咱们谈，天来人往轻不一年，容期穿西没落过马赛，天为丹江明年巴的，三不大土那个月薪。譬如了人们家说那草鱼白穿，譬然期虽跟人们家说有了。米里先去日暮阳，江水桃花马赛，头同去路去先修白日暮江水阳，月不变呢？日暮张个年，表给水军日暮西营长，看见宁巴就忙长月不谈，去路人年去先修白日暮白么都不谈，头同这些大概说去日暮阳忙不月不闲。康江沙投入日暮去全国全部月经，看见谈江面年半沙丁。其中所有不马赛，开门加点糖，果然所素样就不有些。因为罗些人，譬如囤在平江连囤地，给起橄榄土切葱切菜，急忙都送我糖，大瓜土牛肉糖，俺们这个邻居给够了。譬如可惜军钱没把切入青年，譬如提年给几坨，他说几切青有些。他且譬如了搞不切把点，给起橄榄去冲这坨。皮中期各个节气着性有些，因为绿村土平种地，皮中认真起来了，给生产要表气秀切入大年，皮中屯来细菌检查，前在检土空别主角入固体护他单位，常见期皮中起来忙不息屯有些。第零个来才能平种半间买到皮中公司轻松不艰苦啊，吃着萝卜拉鸡。半年没到皮绒公司皮绒团在给过谈皮绒团在提皮绒如果穿着托请个就不约别过我就难为这个题懂个音
1: 다키란게은당도네어반개매도피룸공사다네공사디된배피룸게튼제네어지차내용어주시난다
2: 근데안주는다이반년만도공수쪼래지다니동주민신의체제배름튼게다아니근데안주배배가다니안주배치자다진종치쪼튼데지를안주안주공수때다다주여다신다니동자매주민신너다와뜸바타는거에서고주어와다바라다로춥당가시지조여와이바로되있나다가르르스탄쇼니소타자드니소소소자르니소타자즈니미강아가르르미뇨지여와회는는거네소타가르서소소자압디축부지인디미라자디토르도와한라자디토외디한벼름순이있다이때하잔다가르서고유용하림보다민요그림처라지만깔레시도올라베다가르서내만다미벼랑랑자다장저룸다나창관신나다라서놈이참마가와진참민요조자로와든당아란다다대와진종부겐티어당안저다진다라는다바잖아진수데나모란다파유도와나다가사라차레는제로니슈제양아저두고도와벼름도라다벨로듀스나다하잔모란다가워여발라로듀든도라샤신시부도와베베리슝든도라한다워디도스데딱다대민도고스한신의정반님도선생도소타딘데진니남고수조르데베벼룸슉쳔무시르퉁요나다단데응은이차하나나지타나다방간저편능고라파진벼룸소르다체쇼딘길이인길람다지당하바도총응은나다당간저배봉어댄지당마운저든도라갑데더오르자니파진편디마도요기마레가르르서다닝아도니동줍뜨노라야디마저주자칸나디야링네팅당간저데와체장저직보기가르르나벼룸기체고집베오리소준다팅듀스니죠가르소준스나야모랑진간저진다기 가르 지자니 카사카니 벼름닝바 시오 듀두와 디 벼름닝바 간제입니다. 난 나사와 간제입니다. 전도 도와나 한 소준다 팅듀세 지 제거지 배송아. 한 디제 디강라는 가르 려사제냐 된도 공제력스마다 자자 작세다 망부 종다니 냥 데울무서 야부시 토송아. 한 달로 디인베 강라 나 돌롱만조 반제면도 기타 조체베 먼저 다리네 팅 조체베 강라 아니야 나도 힘베데 냠레 강서로 근데 망부시도야 뒤지한 가르자 이제 룸나 안들라다 쭉쭉이나 다소소 님의 소준들이야 당도 서로 쉽친도 와 내가 다 차시는 건 저도 두수여라 룸다니 카다 소니 야 디가르산 툼디자니 야 배주지마 시자라 근데 배준이 상마여로와 다 돔돔돔에는 아주 룸단이 망부지 시다 미십주도 배부르다 배분이 미망부정 아주 추 내가 절립다 배름 그 쪽에 배야 보면 추는 당에만 또 추는 신전서 신전는 추자이나자 다 도와서 딱 조이나자 가리나 여로와 뭐 된대지 대단에 바람조 별이라스나 룸단이라 미십주도 배부 미숨주 된주지 안디가라 도와 카다 다 다니다 카다 툼지 다니다 배준이다 배 도와 다니다 미니자 숨주죠 가르레스나 다 대샤 민망버스기 디스도 된 탈로 배사 가르레스니데 아 지단 가르스나 댄스니데 리메 슝렉트메 배사스니 우마르와 배사고 눈자랑 게 좀 가르뜨는 거 저거 먼저 타니랑 저 좀 간대다는다 뭐 전투 가르다고 다도 그런 지난 게 배사 좀 가르뜨는 거 다도 그러와 난 안 좋은데 댄 두스 민망버스 어 두스 어 좀 닝수 소시도서 먼저 저버디 최대 개초 효율 최대는 거는 람스에 조인나 자야 나다도 추자 방자 나 따르가 참 부족한 거래 아 가르르스나 고 최고 지단순 다 최장인 건 시도 대한 주제 최대 별라 대외 휴라 가르르스나 배보다 자나는 것도 최근에 사자 먹으러 와 최 지단순 추도 찍 나면서 사그리스도 와 난 최대인데 최장나 다 사토로 와 니메디 어디 채무 대로 와 난 저 최장인 소리가 시냐 야가는 속겠다 시냐 시자 건설라에 토레라 최대 캐르브레라 한 건설 두아 가르르스나 최 지단 마와 추도 찍을 사이드 두아 추도 숨나 신의 사도구도 수도와 그래서 이 별라 최지 세 차외 휴라 안 가르레스나 최지 다 먼저 별라 세 차외 휴라 안 지담 자자자 뒤나면 출라 뒤나 자 가르치는 표면도라 하부도 신전선식 자주나 된 독수 따지는 닝비에서 죽는다 지담 배보다 종영은 전혀 내가 독수 허브지든 지모 하부시 닝지 오르지 그 수수 나는 것을 띵디 수수 때리면 또 니루 니루 니루 니루 수요골로 시작지 요마로와 제주 몸을 잡시하러와 수수는 저트와 신전은 또 수요나라사 수수 수수 내가 들어 가워요 어째다 제아섬 텐데 자외다 난 때리면 수수 때인데 오샤신 차로 차로 닝지로 찌르는 아 미망 보셨어 저장 된다고네 따서 땅에 나를 미친데 텐데 질려서 뭐네 따서 도스게 탄다 여러서 제나 땅 안 줬대 옆에 가르렸으나 아뇨 망다지 미기 딱 그 짐을 싸워지 뛰어가서나 뛰어면서 아뇨 맞춰서 아니 뒤 맞춰내 안 찍 뛰어 아뇨 찍 뛰어 텐데 시월 내려도 봐라 다른다 저월에 들어 민나 야 약수는 미 촉제 뛰어서는 약수해 된다 대단 내가 말로 가르렸으나 숨겨서 여래 얘는 대형코라 리메 흉나 던데스는 동라 제마레 대미에 또레 베마 찬두슨 자자 카프슨 둥니 카프슨이야 차 창고스니 베마 장된 베마 중니스니레 야 베마 추다스니 담어러와 아니면 가르레스는 담이 차 창고스니 좀 민나도 같은 듯다 시우시지도 차 창나 코와스 한 된데 카메라 야브로와 베마 제데스 베마스니 자메로마도 지다 튀데디오 베나들는 춘디 야보는 드라시오시 제미 공도 지당네 베베 댄스 나나 띵쇼시나 샤즈이베 간나 마체지 조디 짜시오다 네미 치링요한 그다 마체 천다 띵데시도 나 리멤은 희나는 원네 답베 나가 조지 모티 디나 교 댄스 상마는 짱가 중니 있으니나 다 베마 짱데 베마 중니 차상고르타 가르라스나 자자카드스니도 상마 리문닝바이나 로듀데마 자레 간가 상마 야보레타 저번에 수시가 막았는데 선배 년년기 때 돌이 별 안에 있는 녀조 된 사람 간저 롱업 주다 무명한 간저 답에 대자자 두기어래 간저 무고만 간저 된 녀 롱업 주스 마시다 배 되서 된 거래 같이 아 롱업 주다 나 되게 말했으니 내 쓰기도 봐 이나 엄님 간저 대마 대마 간저 반년에도 샵슈디 다 되어로 와 롱업 주 이나 간 간저 때 된들 줍자 대자 대 된다 주세요 그래서 그러다 예 미가 셔스라 티랑스 좀 뭐야 본데 로그 다 걸었으니 난 뒤돌아 간저 진짜 숙침도 온다 베베 리슌도 소중하면 라베던 텐더란 라바랑 따고 요스 근데 로그스인데 용마 로그도 저 진짜 슬링다고 총을 던다 참말로 봐 미가젠데스 그래 가래 데틀하서부터 바고도 발라고는 진짜 기대를 두었어 아 그 라베다 저 로그다 저 대마레 그는 좁제 로가레 로베 독스다 저 독스는 뭐 님보여 봐 근데 된도 베 독스 참마 배인 봐 내가 가르쳤는 건 진짜 총 당쇼디 내려도 한다 아메리카 다 조메니스는 손 따기도 와 손자는 다 고난도 총바 슉체쇼디 넘어란 게다 그래서 된다 총례 지사디 슉체쇼디 디레셔 조메니다 아메리카도 와 삽때 뭐 싫어도 와 단 단대형은 대신은 제지거나 싶지 좋으면도 그래서나 소소 중국 잡도 추부차라도 잔난 기쁨이 가고 싶지도 삽댄스인데 아 별별지 뭔지라 다 슉체로 치르 치르도 와 아 디메글랑 아랑도 별미스도 다 벤조 다 소화선 지단 칼라칸단 립사도 와 다된 지단 진짜 내만에 와 미파유 댄스 게타 챔버를 또 동작 초 뒤인 카야스도 뭐네 쉬우지 뭐 다 된다 또 와 된 거는 제자 여러 된나 트지다 숨도 절라 나와 힘도 와 온다 된 제자 고용우 개민도스 뭐 된데스기도 와 하는 인지미지 봐 자지도 와 땅고 개민도 와 땅 삽된 좀 마세다 난사는 좀 안유 장래 마시 난사다 슉치무차도 다 카레라서 난사 미 게타 게르데다 공수다 초과선 차도 도와 가고 싶지도 한다 뺏으나 다 잔낭랑 건데 개짜 조건다 도와 인지선이다 든도다 초과 침벌에 대담이 능압자 때문에 나로 추적이다 킬레 작전 땅은 좀 냠내 지게 뜻되는 자라든 게 전부는 나 땅고 선이야 차와 잠을 나 차와 진대진가 차와 지지마 주는 내지 차와 슉치모 근데 땅은 좀 냠내 지금에서 그냥 차도도 답안에 제어만 마셔 좀전 가려서 차와가나 땅선에 거는 결국 함도라 그래서 댄티들이 미치겠다 나로 로이 침마자 오 댄티 나 고도 디인짐 내가 니고도스나 나 간질이 며체 뭐라로 판봉한 저티야 람상 저투 말와 아 뭐라로 튀즈 고야디 다와지는 디 차그리 외스니서 땡아 저디 다와숨도 시고레 튀즈 뇽다라 수요 자고레 침제 자고레 콜라베다 고레 레로는 그 수요고 딱다 대도마도 미딱다 마드나 그가 이제 제조링에 코 미 이제 침으로 그 자자 가베 자라지 마스나 한게 딜레가 노도 침으로 와
3: ཁྱི
2: Karisna Tatuangaranda Shipsian and Jinda Sungo Chitongu Chujangadora, Swiss to an Pepe Dender teacher, one shoot cheddars. Karis and Sita, Yuko Mambo, Nizni, Chija Chijer and around the Janan Janarova, then Janan Kasheni, Hakumari, and Janan Pura Loman, but their parts to Lotunga to Yugo and Judy, or the Purums in the Das in Yorua. Karis and Zambulina Bosikito Tap Dance and Dongfangi Dance in the Pepe Rooms in Zambulina. 민체주 숨이어와 다딘당 가라서 베베 베룸스 님들과 강정 베룸스 님이 딱 가려서 가시게 오 다디 베베 베룸스 디르 했는데 아니 나 강정 나 미리 데가 오시 주에 베린 베리 지모 축제 효진 가라 되는 게 정말 뜻이다 했는데 안에 도 도스레 디나 딘데 딘데 딘데 딘데 양 가와 싶시기 가시에 양 같은데 하르보다 딘데 가오메 먼저 딱 한난 게 침제에서 딱 그 직당 딘데 장마라지데 안들 삽된 딘데 한데 방으로 했는데 도발아 어딘데데 한 지단 다 뒤샤는 두스다도는 주문 맛에 답 되어 가지고 건총 가는 배배냐는데 아니야 딘데 야도 요마로와 정말 배 삽디엠스 엄마다 베룸스 시스템도 와 담이 딘가라서 별라 다 차례 먹는 이제 밀로든스네 한 베룸을 인시오 휴차도 와 베룸스니 가시에 미지 주문에 로 주십시 해요 봐 안간 나나 잖아 있는 거 텐두도 와 있나다야 잖아 사자 자자 비징도 가와이나 만난 딘데 인가 배배인데 직전에 뒤 시워져서 빠땡이 도와주지나 내가 나한테 땡카 같은 거서 그냥 거 치거든. 직장 무슨 거는 냠용소로 별음 처에 관련한 비행을 하면서 하고로 도와. 안 되더라도 콘도 딩저 쉬는 거를 가르다 찌땅 콘도나 배배 빵땡 도는 거 시식 도와. 빵땡은 거랑도 다상 덩어리 있나 좀 다장도 위장 거는 좀 매도관 거는 빵땡 쓰는 거랑 좀 변나 자로도 있나 자 빵땡 장어는 빵땡도 슉침벌에 가서 그러나야. 쓰는 거랑 좀 허가 열은 거 저는 달로스님도 그냥 숙청으로 주변에 가는 가사가라 여러와 아무것도 독수 통대도 진짜이나 다다나 배배빵댄서 인쇼쇼도와 그 독수 닝디니 시작지요로 닝조여로와 망세게 빵댄도 오늘 가고 싶지 당한 죄대다 이거는 가세니 다도와 야가 진당아와 두바 두바 대바도와니 순답에 유고기 답에 미망쇼 인스거로와 가세라니 다 댄도와 대전의 댄에 란 자자 숙청부터 쇼서 개주와한테 티드네 정안에 안전 티네 링이메 가르레스나 뉴야보는 코로나 시온 지당 안정을 도와주는니 유고라 총재의 지자나다나 당한 진다도와 대바고 주도야 쇼르샤 가르레스 이들은 남시야 쇼는 안저 최야 되오세 안 코로나도 그러는 안저 소다카도 치지만 소당 지자스니들 레노 디 소다카로 별레르스나 디 카와요랑 따로 있는데 저도 아니 소당고 소드나 안고 가오시지기도 와 어 따딩고 내려 아니 자자자진 요구도 와 괜다도 카니야 디 지야레 별레지마 저야르스나 소다카로 때문에 따라 되는 거
1: 당나 주 퓨리기 수균기 퓨름디나 퓨름기 다 르무디네레 최시단 퓨름기 르무디네레 네 퓨미리기 다 개주 첨부 대여바 딘데선자 네 퓨름냐 차치네레 네 하자 망부저바 다 기란게 퓨름냐 차기 거리야 네 어저시난다
2: 딘데 차도레야 와 지단나 딘주 던제로도 개주 탐멜로 딘데다 댄디레 안바신스니르다야 도와 장가 중이성아 댄틴데 요스 네메 댄도 시장가야 파나 공빈 구지야 야다 대주는도와 된다 년디 최신도야 야다 구주 파 구주로와 아니 담년틴데 소도 소모도 가면 네메 대최 야부여라 된다는 건 좁혀져 당이 저도 신저로와 야자 소도 그랑아 뒤도지 때는 소도 그로와 다 냐자 신이 되니야미 가셔 도미 개와 침으로 차도 도제 양틴데 다서 냠용케 주뉴스메데 나가 조신다 같은데 주의시다 배우든 대망보지 뒤도 원인바 텐존은 지다지 미 중에 숙취부들라 사바도 냐자 제고 좀드는 그래 전도 참 로숨제 십자 표시 당저도 와 로숨제 십자 표시 당에 배배 댄스인데 시워진 바다 공어도 두어로 와 나 나고 뒤 쳐서 참 더 천순이로도 와 람스님도 또 윤나스님도 최우순도 잡려로도 와
1: 다 니지 간리야 딘야기 카덴다 섭데 니브는 거 유바 표현 더도 유고웨 키나츠 공시기 다튼제 컨제지리야 니브는 거이나
2: 별음 직범이 이거 참나 가르래서 대시아미 답변은 소바스 그렇던데 간다 대 충중 지내는다 양 랑고로 강나다 대시아미가 랑고 약본 여는 운도 티자다 대시 랑고는 나로라 별음 때기도와 별음을 문인 지원하지 양나 충중 지내는 간저 별배 나서는 미도와 가라이나 자양 도미 상제 하자 마무 대고요와 상제야 상제 이미 간다 최신 거는 상제라 띵세야 도와 고고 닝 지원했어 양한테 도미 다들 죽고 동세도 한다 프로바다드는 시작상 충중 담보다 소유라 원어 어딘데래라 미 유고가 시행한 거랑도 개된서 다 과된서로 와 근데 그래서는 미 그런저 포장이나 여러야 지통 뭐 조몰랑마이나 다야 사당소를 다나다 강아지 뭐 전에는 야 근데 다지 유고게 나 텐덴시에 텐데지 고도서 다다 승인데 여래 야 근데 다지 마제 다 데리로 된 것인 텐데 거시지도 야 텐데 뭐 장라 개했는데 야 강변나 다 제소는 버려 와 근데 코 가르레스나 같이 했다는 옹아 별라 치면가 텐덴지 고도스 안데 민가 조문랑 마치미 빠는데 근데 딱 들어 생각 강아리 집에 강아리 모습 쓰는데 다도 온 따지는데 차도 지겨리야 요거도는 담는데 지겨리
1: 어
2: 너는

0: 대매 갸주 침뷰 벌럭 치치위
1: 오황이
0: 돌수 강기륜보 림신 퇴포파
2: 콜레 쪼키 차겐 시디엔 퓨기종 怎么与国密斯密于他的心

0: 생기는게 편종 된제 샴주 강리 하스 총케키 노블링게 샬류 쿠이토 내유부타 티니 표기 팅접젠키 누구 차장 창외 된제 샴주 강 당보티 임시 편종 된제 샴주 강라 회미지기 수균 얼준 교제키 캐치 된유부타 첫째 팅급 얼준키 원치 정신키 캐치타 교제키 염귤 응급요시엔 편종 딘제 샴주 강토 표송 초배 자치 리무 망보 냐차 제유탄 대낭 지류 원키 리무 슈샤탄 교비 나만탄 소이 미직배 상계탄 장승기 구네 로규 림총키 비유키 나비 로규 림총키 중앙 세션키 표라나외 탐가 디신 미리기 캐취된배 소제 교제 통제탄 자코를 소바 망보 요시 대낭 짐든 체배 자체 인물 책동화 정기 토년 회기 로규탄 인내 교제 출루 망수소 미리키 외동 발외 인내탄 로규 유리 원토 유신 기린키리 첸 디나리아 링게총 변종 댄제 샴주 강토 냐차체 유배 가유 모차 화구 배게마 차지 유배 티골 모주시오니 편종 댄제 샴초 강 낭토 냐차 제베 나메 거유 뷰타 야라장 여바탄 나메 거유 티다 짐든 제비규 거유 냐차 리리 최투양 민차 첨부터 비범 마세 나외 포장 써러 심조 치켄키 직지 계제 망부 티런 딩조 첨부 능거 유신 나외 거유 텐초르 시켄 최양 편종 댄제 샴초 강키 민게르탄 清洁肉 捏起, 各于亚不停止, 娘菜切不糖, 铁个起, 同的切尾, 杂食落在了, 场面顶着清不, 能够有些, 品种电在香脆康起, 娘菜切别, 俺们各于铁大起出来, 秘书干年, 我就需要听你, 针对起, 准备南土就别, 清洁肉起, 狂魔南中各起, 干切, 恰起有提现, 各于提尼清洁肉狂魔南中各所唐英思维杂素开车时期德国车的随便而且我车华古北面轮的起给别各于车几天你不信各于提尼平中电在三周康图压车前预备各于去南年唐英起参观别各于几不提应别哈将起杂青车速度不流行 俺们各于第一趟今日全国区区人类给南团村村街谈提醒各于所天所天年多久咱们就学不赢呢听这事的想唐英思维咋说开见第一呢终于加拿大沈阳年人不谈请给日各去咋个的如这不实现
1: 空日木开心一宿将飘土穿完是约不马赛特图各于所谓将不一样哈将其特不预备各地地空面嘎达人接了切东顿给女婿在开罗罗金的床垫图嘎切色水德国区别可念结就说写不谈空气可念的可为龙个松居人了呀安吉说请给热气 空么还用谈南宫给人你去空么的而且色素切不出现空气各于所谓老在了十节罗忙不难为解娘娘配送超过三点空气色素切别各于仓么对他心明了的对讲还将其这不预备给到你去空么还将其你不能够有些

0: 他地昆兰前辈大量小学定表车顿车顿皮。几千年十年给世纪一款三九熊来看给错别我觉得目的决定作为三九用者从地图人年他如果被部长选拔王建华也我这七八星呢那你也用去人年吞来去连年拥抱国儿同桌制作艺术材给什么他我主持人罗里参与表示给蔡西牌月给南投如果期间每天同桌主持人参与十年如果着算国儿同桌出之松动十年都有一生都对于皮而且现在特朗普几次年十年而他一年给本人纽约托出最松传媒前他传媒通知力这重新中这样三个投月每年晚那样传媒特级才运营是绝于是一年给前这部政策吧八加二几次年十年一年他而且几次年十年年纽约托冬至期间卡塔与传媒前的而且拉霍尔姆子错过那样过一句蔡英局长签约，一年给准备蔡英呢，而他替那团结合起，一年了矛盾察觉比参照顾不他，一年了草头各种民俗药，各种设备，一年给叫那七嘴七舌嘛些，穷鬼经常结果不少就遇不得。因此给送别几十年送年，因此看马车盘南偏南入镇送报三头中年，陈东堂铺地去接管温泉年，年的冬天因此送个来送脚车与脚车车遇不得。生意人家天地感恩神游年着续茶。
1: 尊重他，农村的。
2: 尊重他，农村的娃。
1: 作为迫不及待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土，米切英里的卡拉冲。
3: 恰强白马党从别，中日国际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1: 尊重他，农村的卡拉。
3: 尊重他，农村的娃。
4: 杂志上点别三朝天界公看上定地里真去难度中国中间嘛多元军旗这么疼这上垃圾票给就行平均民嘛必军抗内必军难为中日抗他妈不习不的平均集中集团杨天修金别三朝月票三朝天界中日抗他妈不习别中间嘛多元军你山西南京土固冲不疼我只熊悉不疼熊空开裂机来送人用心谈到西安土修月公里中国总部部群组的孔明堂中国研究总局落座的联勤鲁迅总局录音的各主席被突然行住了吗解释孔给中人看了马步写吧堂就是觉吧写吧我的总局我的写吧堂过去写吧说咱们去卡住必须能用心孔给咱们去卡住了中国总部部写被推迪的也都是吃吧堂经济马的日子写被推迪堂三马的西边推迪的吃吧堂各界别冰心落中的吃个索托吧堂咱们去卡住七街的一个堂培育了就是越把马塞给其别的政策能听马熊牛语中人看了马不习把地呢中国总部部听说的做年多肉就切别中人培育党只要越把习近把地呢培育了我每日一年的穷我九年闽南的中华每日能够给春季只要三天切把习党体外阳性加起外通街托年每初年的感染了陆党准备生息三么切别咱们去习事下面的天界给中国总开满杜文军给咱们党招商垃圾票给举行平均民满必军抗内必军难为中人抗他妈不习吧平均给总之党杨军徐伯铁留你徐伯的三转呢昆宁娘土总兵宣布王垃圾年刚都交了年纪级党壮子级国地级家学里随便出松级党教级级没那么多运行年刚给强南东汤南金别卡了强于给协和托年萨帕七零元拉巴杜年纪滚住给协和南托了忙行刚拉给地区元色土南天南各上给年纪滚住给这边协和前进他说总兵宣布王拉将人一党找我的其实天然界的森南给年修党客家语不从南西的几个月吧出发图萨这些人的到我的强点大马术扛拉些呢强托给刚拉德国的团别继续铁蛋米明白拿了东岸给坑别普朗西党找位苏教的刚教车吧德国的苗通车吧集体把的俄国车吧得比从南西给热昂控制仓马推荐去引进让给培育党前年给他们出别苦有土立把行事 귀리 단마식 난도 공리 그 채치를 안 콜라 라고다 나슌티 공리 정부지 결혼을 그 수슈주 인순기도 제스르 로이뚱 고통받디 능규 미티따도 투비 유행 정부 인바 미시 정부양 쪽배 균체당 직배 인바 강의 남냐 나슌티 신치 대지 강원에 로이뚱라 패치 신치 대 디힘바 유 제스르 로이동기 종편 쉔바 왕라르 내수자 체메담 시치 마슌티 공기 멘탈남네 펩스 쩡기당 체몬체나 정숨 체툭기지 지렌드 로이동기 루프르투 고야르띵네 내수 강식 쩡바따르 디클 미츠 멘타 똑바니 정숨 치치투 임발레 톱탄다 코네드 저와 민두니 로이동기 센팁 카띵네 라니프 카쇼알르 푸잠 체싱 심낭 Zongpyun Xunpa Wangla Dang Ting Jigli Tungyu Mekya Changkwa Jangma Juwe Tuen Ti Kunyi War Sintu Nyewa Dabu Kyurbe Kar Tana Chokpu Lutup Kimbe Tsunna Shikki Tanda Kongki Kor Kangyang Tugyu Mebe Yagda Dene Mindu Sinchi Tip Dita Xuxia Ngubu Mayinbe Ngeba Mekya Urgingi Chuedu Dunshu Tangbu Kachiwe Singne Jabar Shiksala Sa Jabar Tila Tsun Kangne Tue Pardu Yojik 천차지에 말이라 중세 세포를 교배 난염식 묘우 자발기 낭투 나슌 사준이기 부식방도 뜻 페메티 자술루인 바다 르부르 메토아 시시 교배 제교식 교바티 공화 얄랑배 추바당 자잠유 기바티 치루배 괴균신 최신눈배 공지식다 대응어동 종편신부 왕라당 중세자 추구티 로숨시 잠도 신징 깔다 갸싱 모돈토 샤춤부르투바티 수당자와 셴메부 자바르기 겸뉴스 뉴푼진기 치베 예기가 도메 단다 쉐브집도 추즈라 떼나 지숙 땅수도 나신 티경 통외 자바르딩기 기바티르 조무쭈네 아발라 보라스르 그 아바르지담 양나 보르담시 게자지와 로이동기 신네 셈낭 장인이 김산다 지다 제 심바식인 냠튜베 잡아티니 종변신바 왕라 길기 상화식마이나 견체 견단 코나디에게 징주 마당 공기 초다 기부주민나 지기에 두 교용외 신윤제 희망이냐 테달 전신 고 667 파티 칼레르 장자 파르샤바다 저와 춥춥난 쇼리카시 록베 주의 카지르 코토나 침부 중네 락바티 초표 사투 자탄기 내다 대곡주 초표 사투니 사체 양신 갸치와 시긴 대가리 깽의 표숨 초신 초라 샤젠치외 메또아탕 저유네 스법 뉴진치외 증숨 규규팔다 퉁궁 비외 증주 규규 기신존네 넘시 냄배 창탄팔을 창마를 자탄기 내리 튕기규 표창단 직부를 쳐나 대가리 카와 부유다 텐균 세슬소 정주 뉴치 퇴망식 뉴치가 문다 땅에 고주 치투기 교듭 경균 폭제 진용 투동 투바다 카시엘르 문튼 락제 캡디에다 공심니 갭주르 투브데블라 땡그 정주 뉴치 퓨 자탄다 뉴수 뉴치 소와다 추리기 버첼라 규베 토네 쇼킨 소웨 내리 카시 규브티 톰자다 자탄기 뉴부통와 부차가바 자탄기 아차 소유 톰자 시바니 깅의 집에 난 차롬기 차센스 자디 스법토의 디우젠기 지딥다 디우젠기 참당 시사제기 추두기 구추기 자디 수지 다와 니숨기 제수 대외 정신기 투포디 카네 부어가부 튼신 리분요바다 자사 진용도 조카라 소나시 생와 차와게바 치주 라스와 더불어 귤기 유해진 급가르살 기네 랑미투바다 Ni kukbe chuidu neba masi. Tsepchi gup u ngambata chubar nasu tangne chiwa yin. Loma jizye tang tukshib cheba gu. Tomza kamburu jinna tu mejin. Guchu gi suena shashi ge tup. Genkam tonyam songgyup che di zatang che tang du mingyurwa ngungwa che gyur samshi che zi. Tomzar tu yubar kayanne. Mesik sam zago shukchin dungyu mebar luktyun gi chukur himju che to. Pemi pengyur ki shokputang menze sugyur chogu. Zatang ki nubu tongwa ni buk 고마르 뿐나다 짜당기 부 매집 장설 부티 게만 탁베 제 근유탕 로마 포르친 세네 제 계산을 뉴치 쇠티 조례 튕길 쇼킨 수익 단대찰 부통화 짬이 소외 특히 조니 신면 뚫겨 티시 짜당토 부통외 뉴치 켜치 시균 경류 치직 주기 교배 쿠리기 부면 또나 야구 이겨봤디 남주 부면 또나 약수 임무 테니 젠듀 짬데 나단 제베 표결 미립 디 뒤수 능귤 도미 메시 뉴부 차가바 표창단도 단답하를 뉴부 차가베 뉴지 투명메 이난 뉴부 차가바 곡주 제결 루인 동미룽 초비 사듀 사제 신기 뉴부 차가베 내주일 20채나 조 칼라 불겐 부차가바다 총내 주겐 부차가바 니휴 자탄 갸칠라 멘부르뇽웨 미슈라 띠네 매뚜귤 깡에 교듭 캡콘 충으로 뉴부 차가바 불좀 치고 단대 차티니 썸주당 최고 짬이 김바데 락다 집에 정시식 코튼 체덕 제 자탄기 아차 자탄기 아차니 표 장단기 뉴부 치슈틴 아차니 립 골라 중목 통해 속자식 인식 디캡게 칠라 장보름 망와 대다 김규기 남배 토안의 냠투 소식 아차 탈매 로직라 어주 창숨 기와다 창지르 어주 숨네 주발규 대다 김피 격신 서슈장 신도치 아자니 자수바 서규를 가신 사와도 창주급 대동제 자와를 뚫시 포하듯 첩치설 자당 지규를 조교 수송네 조례 튕기 공비 동화라 개긴 수기유 로린 남시 주급 자당도 아자포친 튕배 조반남 심첩기무 시흉랑 제드피에마니 제모당 강시우당 포로아당 잘라당 지지수어 수학자 대단이 아체 자임유 대다기 송투배 창세장 망부떼네 마인 로위뚱 대다라 고콘네 심낭 규구르 체미 깨디 종변신보 왕라니 낙대 캐젠 짬기 메체바라 장자탕기 멤버시경 임바뚜 자탕기 내지남 공기 번디도 주부다르지 냥 나슌지 심바신두 첨네 타시 두캄 부통화 주득 두캄 시치 로위뚱기 믹뚱 짬기 지접강 나량 자탕기 부통외 꼴틸 띠띠 개슈 체창나 나슌틸 폭두 용토기 개슈 중의 십제 탑시 괴민도 신매 돌교바당 렙르 랑코르탕 넘투제네 신매 돌교시 괴두 지시 나슌틸 나루에 고톰네 로메티 왕안네 넘투 넘투 롱예낭 바르제 유켄티제담 메그 넘투 메그 쓰르 나슌틸 고쭉쭉 동신 칠규 퇴수니 낭미도 세바디 디니 크인기 증가르 지신 농퓨 사제 현두 대바다 나리양 대가르콜 급가르 신두 마웨 락베 숭뚝 냠나 락베 칼라뇨 급가르 털링기 남세타르 진나다 찰라 냠두 칼라 주와 지신니 급가르 조미 퇴주 지와다 급가르 조심 접두 피신 폭튼다 딩주 침부기 고한 샹기 이게 신의 조르소 지접강 이고 기전에 제디 따교랑 따교 체비 심바 신의 링자 급들 신의 작다당 작딜 도나 중심 작디 접집대 이게디 람파라 로직 딱다 고르두 이게 정부 메바라 쇼딩이 잠시 이낭 딜레 트비 제딘 신두 망외 라라 그 신기 유바다 망치원니 그 군용 튜뉴 메바 샤다 인덕 고 항사 교랑기 하람 신이지 류少지 당랑네 치규 당화다 당친랑기 군의 창만 매바 쇠두 중국 공전당기 개용 투미 촉진 팅구비토 림벼 마오쯔둥기 자지 특조다 순진바 인시 당기 직인나 꿰두 전부링첸기 튠긴 총지 소린 소주 진루비에 랑게두 전주 체벌 안주 꿰담 동외 총고르체 미창매 창가시킹아 맹두꿰네 맹다켓디 망사꿰네 Solin sochu jinglu tewe dudu loki chungna jimarung nyamshintu. Nanjin jishu samjin junsinne langkor gyoko tsuji. Rangchung opchinti dewe lamdu kyurbata. Jishu lukyu sachara namsa lawadu gyurwa dabu pukyur chungyo. Xiyang tatung samjin gyagengang junbar chansu juwe jagda kashi jimbi chedu. 长大提的

카틴 직부 사규 유신 부시 카틴 동규 마중 정의를 타던 카틴 규바 제부터 불규로 팅아 카틴 동급 정충 경기 미주문에 참가 시행아 따위 능주의태 나사니 예신식 나가미 시균식당 로콩메 춘진 더불 규르신 코살라기 세 디위 토토기 강식기 타네 꼴띠 대시에 체디 나랑랑게 나와식대 르부르 칼로 규르메투 유잠네 코바 다르식싱아 르부쿰라지 그능유투 정인이 살라기웨 켈루투 규르바다 르부 샤토르 르툴라 송네 창마르 치지 투트 강가르부탕 차마르부 파르투 다르신 팡자 갸신도 네바다 규잠 송지 나리양 톰제 투포네 시웨 다르 규르시 빡빡슈네 르부 마차자도 네바다 대동 창과 장마를 결신 롱부당 철바 강양 매경 체마를 출배 나와 식찰 근내유두 미식이 야르결과다 캐리처를 강출도 조회 나왔기 다와 뜀버라 모자뷰 다와 개발 잔도 규르 다와 구버 강대법 제바티 문제 군용유자 수식이 세바티네 마친 다와 실순지나 낭사를 야르케 강임무 단다 다와 구버 양심 매경 나리야 강퍼바 강이나 예신식나 예급 그 나다김배 밑에 모동 세버통 코니 정변신부 황라기 년토르따르 주긴 뷰리 나쉰티시 첸바 중세 수지 친예디 첸예 강설 제양 잡리에 두송외 이고레 마니 조미 작다라 부부 윤링당 작디기 나사 나쁘디 제모마르부 토와 케이교야 작다 토하기 미니 남주르다 제메 늑지기 깔라 섬투소 나친 세프르뉴 작다기 윤윤이 소시마키 나도 마우투시 순디 케르와타 틈심베 나도 멘다 토아시 사지 오예 텐강기 다르자마르뷰 갸초 마르부식차 왕윤수 소시마키 조심크웨 가뷰치베 취다 땡윤수 중화미마 지튠 기급기 섭자식 유카라 태윈 싱진표 창마 추시 마르부 쇠바 마세 개용기 지주군의 만단차 시베 가장 세부식 다신 다신 리모티 통용용다 정이 뉴스 대가를 랩용의 천난식 게임을 용수 땡키 지듭 매발 리모남 체두제두 체내 쇠베 천난식 중화대 그파 남 중세 체규 매바 진절난 권이 날신 대가 때내 기구어다 풀풀 치신두 롱부식 당외 강배 낭외기 뇌보남 결식 통말 결원이 이구 뒤인바다. 티네 막체다. 카틴다. 신치 티다. 타나 창고 장미 로마세포 남장 결. 그 진티 미치라 응외본남 락베 죽규 따지 정이 짐구 따르 내미. 양이 짐구아 양나 티풍식 인바 갈라시. 깨자식 털리네 진일 송신 급거를 콜라 급거를 채바다. 년찰라 년나 귀링기 짜시. 로이동기 퇴지. 대동 할신 대가리 예신 할람 뒤땅 대를 곰네 균도 떼네 동두 매바치 신두난 유잠 송지 깨자 대를 즐게 툰바 당치 시발 예매 구발티니 카틴 기계지 양신 자치 외 장미미 동동 대를 총수 충충식 착반니 자주 출기 주신 식당 자와라 낭라 판나 통기 지우 식당 자 대가리 대동 장탄 자와라 카틴 당 rīmūr kāwē mīshī yūtāṁ. Kōngdū līngē kī sēn nāwā tēnī zhōngkū zhōngkē mā tūwīn jūn kī zāmbā tāng chāpsāng lā kī pūkē tū gyūrshīng pēnchōng mī mā bīchūn kāngnē bīchūn nāwē zhōng rīng. Kāng lā mārbū shībā pēnūr kī zhōngkī tāng yāng tūn shūbā tī liu nī shūbā tī shī. Sēn rō līngē tīng tī lī zhēn pū sīmā yī. Lī zhēn zhē chū tāng tī chū nāng kē nī xiao xie lā tāng xībshīr chēn gui bā nī kēsāng zhūgā lā rī. Līngē shū tēn jā gu.

생의 남초 남을 행기의 원점 체면 루연 시변의 전신심나 완인 타분의 토제는 쇼이 내생디 케기니 명예 톱스의 토베로와 유라 원점 체면 루연 시변의 전디 생의 니로 쇼로나

新年不错，天地别给龙城里村恰恰打茶，俺就去最西塘，干么个举托养家节育。

0: 포냐
1: 녀야 포냐
0: 마유로 남다 샘기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녀배 양기 슈르기니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강티리 디기 좀하나 강티리 노디 양기킨 디기 남양 좀비치 나이 민디 키레뷰 녜양 보냥

0: 나 저기 개다들라 에 고수 세상 차월람들 진짜 챔피언 님이 치리 영화 다시 민주 쇼지
1: 네 센 토제나 쇼인라
0: 나 저기 딱 고시는 거 먼저 일이
1: 나 주된자고
0: 나 저기 주된자고

0: Listen,
1: don't you know, should we? No,

lenchi chegu chungwa chungwa mung.

女为军工了春秋塔，人穷天空塔苦有了松脚切的，着迷日塔，人穷看永镇安苦没有机会。

ཤེས ཅན མ ཆེ ལ མ རེད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青年先输赢。
1: 李建孔梅拿了牙医呢，俺中共写不来，早晚出卖浙江西部，下巴图早晚加上对方提醒饮食被浙江的了，让人肯定是我的七股个员们给过了牙医呢，中这些输不赢，天天呀俺没推荐早晚加上对方提醒饮食被浙江的了牙医呢，这些输不赢，天啊，那我俺做。中共设备搞弱了，要么呢，俺做搞对了。900年没设备去，中共设计设计弱了，中共设计设计在那，俺做不停的设计弱了。抗日来出堂，打来送，设备都不停的设计，中共二堂弱了，抗日来出设备都不了呀，那中共二堂。大来龙是把德布勒亚人呢，中共恰着我是写日报了。本地人拿了呀，穷哎，来啥来是多了。可是俺做空个本地人了，来啥来没吃不钱钱，来啥来给吃了。可是俺做来啥来，来到的家呢，本地肯定吃着了是呢。大来龙肯日来，就是把德布。别提了，那么顶天就差不了是吧？那么顶天就差不了。俺爹输液的开的些玩意呢，唐伯伯的你了，两三两家伙的，你别背个了牙医呢，两三两年吃，两三年了，出脚的些不是是吧了？当然了，人家准备到就那个下面顶天就罢了，人家准备到就那个准备我们拿了牙医呢，尽管我了。扛家退下去罢了。中国我那扛家退去呗，可对你看的是呢。中国我你呢，奶奶你扛龙家那样，这个人下去吞大地罢了。大钱呢，要给中国我坑里来出军他，中共恰着啊，打来龙，先把得不了牙龈呢，第一吃不了牙龈呢，奶家为呢，这个都多了。大钱呢？人家准备都是那个中共我了抗战退去呗，中共我的呢，黄都写呗，抗日了出息吧，都不可能赢不的，没吃不得。我们在看的是呢，打南宋时的嘞，打南宋家学过是吧啦？到呢，中共我了抗战退去吧，提叔叔口头呗，中共恰着我就是吧啦？中共恰着我的。黄土下边被打来龙，谁把得不了牙医呢？可缺个买不得，可能这个买不得。我们再看的是呢，中国我了抗战退役呢，打来龙堂，打来龙，谁把彻底解决解决我的？加上中国我了抗战退役呗，中国我的抗日了出军，谁把得不可能跟马超呗，全打顶点子，俺就上路全部打那样，可脱不得。现在看的黄天白日那样呀，成为大来龙西边来的吃不了牙，难得家吃我的是吧了？现在中共为了抗战退这边，中共我的输了牙，成为中共恰着我的大来龙西边来的都不是命呢，送买不的，塞不稀烂的是吧了？中共为了抗战退这边，浙江的输了口头呗，中共恰着我的可该可过日子呢？各地的团点把酒呗，奶奶你赢不的，拉着去我的，大来龙西边的了。打南龙是家雀窝是吧？但你中国为了抗战退役呢，黄土西北打南龙来，奶奶你家家雀窝是吧？现在第一个给中国我的黄土西北打南龙，西北都不一样，脆不的，可土不是吧？现在中国为了抗战退役这边，中国我呢，肯定呢去西北都不，去中国我的肯定赢不，但白中国我谈，大家能信的。大来龙西吧都不中共我没一样那个咱们提来穷啊汤提来车啊提来龙啊说给扩顿点呗中共恰着啊你干了可鼓鼓鱼吧到呢 중공원라 강자 투집에 지강 디슈스 코에 중공 차다와디 컨데지라 코구구아르스나 걸뚜지 코든 땜발 주베 내레니라 코구구 예바 양나 걸뚜르 주베 내레니디 텐도 나밍아바 중공기 처세 인바디 루바체브르 제자 중공원라 강자 투집에 뭐 시에베 지강디 슈로 코에 차다와디니 그게 미국을 말해서나 가와탕 두발라 주베 내려디라 시에기 여래 마도지기 공로 시에베 딸레룽 시바 더부 내탕 레디라 시에기 매워디 세부시라레 제장 자와나라야 가탕 두방 대신 인시베 치강디 고아약고 랭고바 개침보리 디 고아약보 렌튜브이나 양제두베도지라가 준비하면은 숭배 중국어를 강자 투지배 중국어 대다 차다와디 영인 코방군지 최고의 유명야 세부시라래 오나 중국어 당 중국 차다와디 다리 대시배 중국어를 강자 투지배 중국어디 루아라 거두라 주배 내래니디나 중국 차다와 루아라 제당 거두라 주배 내래니짱 대신 인데 남인가봐 중국이 최시에 연라 인스 고아체바 내가 디데 오나 중국이 최시에 인바 중국 차다와 인바 중국이 콩수 떡바 이나 오나 간데 중국 가당 뒤발라 주배 내래니래 중국 슬럼나 지금 매번아 쓰나 디디기 말에 금제 카데스나 중국 시에 디니 갸존네 누부추 게네 법 시바 더부 중국 시에베 급기 낭시 니부디 두에기 체도레 거틀로 주베 내레 니디니 중국 차다와 시 민딘데 치다브레 디다고베 금제양 카데스나 공도 대바 중국 당 중국 차다와 더부 뭐이양 치그조담 라 치그조담다 고든데베 넘바디 중공탕 차튼바담 유바인자 대다두에기 치도 중공 차다와 저와래 와라 사와덴베 치강 대다기 고드 안도 두베 남베 토네 데시시 슈브나 다 디르와라 진주기 이게 주부이 시바 구바니라 진주구 주바세이 자외 내탕 레시베 중국의 체 소소 두바탕 내탕 레니 소소 최 강시 강래 중화탕 다가는 신기 체와 다가는 신기 개바소하게 된대마 인자 남인가봐 중국 인바 당 제자 뭐체 거두러 주배 내래 타장 남인가봐 중국이 최시에 니이래세게 전달된대 지리 제자 공도 내 가탕 두방 대신 인시배 치강 딜러 믹제 양제 두배 도지라게 중국어라 강자 투지배 중국어디 강이미탕 대신 자월 숭배 치강디 영인 컨데스 문지 치국의 유명고라야 중십차장 모두 슈바인 샤양 샴랑아도 무티 롭종치배 규림난라야 있나 더동 림벌레 고아디 세로세로 두그레 자월 숭배 치강 시부디 고라야 있나 모두 슈잠 다가시기
2: 今天那么做公共上谈谈天朗最新新八天呢平种龙金年轻列公培给龙金给龙金六七列前世列前地能平种六的前面给人七目啊七零多几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
1: tuengi jugzu gola ya ina gozoze ngode shuzi yu. Nele ni tuengi jugzu denbe gobla ya ina tingsangi kebe trila ya ina yewa jesu nato yangma na yewa mambu jenagi. Nge karsana ganto ne yega sunwe gyöndinde tuen toa ne tare yang. Zo su yungi namdang yewa jesu yuwa ti si che je ngode shuzi yu. Chidage nangsi tangbo rwa la. 중공 시에 봐. 다 네가 그 중공 세지 누가 라 第一个中共是写的嘛，到这个中共我堂中共恰着我是写嘛的罢了，中共写不的。中共写不赢呢，同我托空了写呗，中共我就罢了，肯定来出写吧，都不他带来送写吧，都不你个出不罢了，你个出不的，这张卡不讲了，唐伯中共写吧是，的写不的，同我托今年你不你个出不的了，到呢。 中共写过个月呢，中共写把的肯定就了考古来是那，得了样哎，几千年级下边苦钱不赢呢，后来也其他人是中共我堂中共吃着我，人家要的完了，人家要的，接着我那第二年了，俺就七十级下边呢，绝对学不那顶点着就学那这个买着啊了，去康熙西康来穷我堂。 他去康熙西康来穷娃时候的那开始写过的，俺就写个中共我的写过二十八了。去康熙西康来穷娃堂，大概能写个中共我三万买一样。去康熙那个暂时西天来穷娃，提西天来拆娃，大概能写个穷娃。 开不说给扩展点呗，奶奶康熙了，写不赢死。这些学那这个话的时候，去康熙西康来穷娃时候的呢，中共我的写过话的，中共我三万没一样，那个暂时西天来拆娃送娃，开不说给屯点么的时候的呢，中共了其他个男生人呢，中共吃着我的，可玩吃不着了。俺做顶点子参与过了呀，俺做顶点子学，大下呢俺做。 中共写白其他个人是唐伯，中共我写不的，我都学个音。但中共我写不写白，中共我的肯定就了考古话的是呢，开把给去康熙，康来穷为空我叫着了，空我的三万七千个。

0: 매탕 레 강웅실에 야이나 시에버레 베라지 차샤베이나 사푼 레 누구 중타 다가는 시기 야존의 누보 라릴레 뇨와 케베시엔네 리시에 컨릴레 추규시버더보 베디달리아 차트는 시에버이나 누구세라 속바 누보 뇨와 다가는 시기 리시에 추소 강래 중외 쿵소소 양 사분타 야조 라리 케베시에 긍리 임바 내탕레 소소 댐바 양만나 소소 세월 체바 더블러 시에버리 베티다기 내려니게 개발기 추 강티 중공을 강임바 세월 체버리 제자 중공을 슬러구에 금재양 다가랑데 다 중국의 시에베 급들의 야이나 다들세지 악준 속난의 야이나 양송당 딘데도 알아 중국 수담 땜바 당 중콩 지담 땜바 세야라 속베 이와 지수 딘데 샤낭베 머체 중국 수담 땜바라 야이나 내다 죽바 당 중국 지담 땜바라 이나 내다 죽으리 세야라 속베 이와 딘데 당 세세 딘데 낭낭샤 알 땡에 십진 차외터는 어디 슈그메 야지 셈버 보남게 되네 땡에 어디 슈버능신 이제 동조 쇼쇼라 따로나 다 녜샤마 슈에게 낭생 니바디나 중공 시에블랑 치다 낭생 니 낭네 니바 중공 차다워세디 이무 차다워 시바디 근데 지글 고고레스나 공도 중공을 시에블랑신 중공을 세워드베스나 중공을 세워마디 제자 중국 차다워스 러고에 금제 다가르와라 다오나 중국 차다워시바디 근대지로 고고와르스나 최강시 이거 뭐부터 알아 뭐부 강시 네가 잠치 라 네가 잠치 티레 중화 시티레 제와 시티레 훈화 양만나 시티레 케바소기 된땜밤 양만나 중공기 추도 난와 땜베 내래니부 강식래 있나 중공 찾아와서 시에버리 베라지 차샤베 있나 맨데 칸네 시왕턴 시바더부 다가는 신기 비지네 용 다가는 신간도 콩라 빼샤버는 신 다래 흉 시바더부 다가는 신기 깨네 법시부터 베티다 나와 중외 내래 된다 가득 땜버를 베스나 최강시 내급 잠시 시티레 채와 송와 개바 쏘기 중 된 땜버래 최티다 그 중공을 대당 대인바 된다 딘데시 땜매자 딘데 디지글 야이나 중공 찾아와 시어래 대양 홍동호주 송스모능신 다 참딜레야이나 양제두베도제라게 중공을라 강자투 송송하라 송바데 중공을라 강자투 집에 중공을니 홍도댐베 낭세 니가 두버데 중공을라 강자투 집에 중공을 좋아하라 안저 홍로롭중신베 중공을 당 찾아와시베 중공기 낭세니유바 디니니가 고와래 야마나 디니니가 두버래 야마나 거뚜라 주베 내래니 머인베 공두시에베 중공을 다 찾아와 니가 고와래 어디 중공을 문제 체그래 태양 리젠 공매 난와 양에 딴내송탕 딴내송 시베 채 지리기 남배토하는게 세세 레망 슈브 인바라 최장양제 두배도지라고 중공원을 강자투지배 중공원 주어봐라 중공원디 공도시에배 중공원탕 찾아와 니가라 고구여데스 최장 디자와라야이나 가탕 두방 대신이 가탕 두바랑 주배 내려니장 남인가바 중공기 대신인데 남인가바 중공기 최신이 인시배 디레마도지기 디 중공어디 광시배 건리래 추진시배도 중공어디 직원 코버이나 되는 겹충타회 견디 열에 대장 디 마도분난과디 개침무시라래 샤나 응애 중공시배래 제다가 낭생이바 가와라 주베 골라야이나 ngode shuguye gawase di khande jigla kokres na gawase du tana los yewa los jebe tönden ba dinde jigla ina gawase rwala tauna neleni gawala juba shibe gawadi khande jig kores na rig tün ta mitün ji ta rig tün ba yare mitün ba yare bala rig tün ta mitün ji cheshi ngobishi Lost Jeje, Kajumeva Shigleyaina, Shebre, Dila Gawa Shebalangin, Yuachina, Ridun Gawa Tan, Ring Mutun Gawa Shebe, Yuanamda, Ni Yube Wene, Deshe Chesu Yorubala, Nanzuyang, Tari Lobjong Tan, Mode Chiduzane, Cho Nibu Ditone, Mode Shudu Yu, Tadinane, Chidan Nansi Nina, Tamungado Ridun Gawa She, Rola. Rik tun gawa shibe rik shiduwa la rik tun sech. Rik tun sech de dangan zu kodeba raji shibe na rik tun ba, rik nyan ba, rik jikba yinba shibe tunda dirwa la. Tauna di na rik tun gawa shibe rik tun gawa sech de kende jikla kogukwa resna gershi rik tun ba ji nang ne gaja chidak ba tang. Yangma na Kaju Mise Jenshi, Losu, Yiwa Chije, Dini Gajati, Kaju Di, Sebur Shibaji, Koguare, Beraji Chashabayina, Ru Nangne, Himalaya, Toshu Yinse, Gajati, Nandu Dabari Shigurwala, Taru Nane, Himalaya, Toshu Yinshibe, Bidileya, Chatun, Nandu Yishibji Chabayina, Rilang, Yina Mambu Yorwan, Nandu Tinga, Nami Tangu Lobjung Chidudane, Modu Chabnanshin, Tarilayina, Zeri, Daganunshingi, Bunri, Daganunshingi, Nuri, Sogi, Yaw Mambu Yore, Undi, Tama Rilibesna, Tama Rilwala, Rinza, Gershi, Rik Tumba Ji Nangne, Kaju Mise Je, Himalaya Di, Losu Yeje, Karshibre, Hoshu Yisejigi, Kaju Di, Sebur Mubur, Ruin Nangne, Himalaya, Gershi Ri Nangne, Gaja Himalaya Di, Losu Gaja, Hoshu Risegi, Kaju Di, Sebur Mubur, Dubuwala, O Dirigla Shibre, Lizen Di Nangaya, Nghe Tumi Zawana la Sungbe Gatang Dubang Tishin Yinshibe Tsikangdi Kodun Tang Daganashingi Tungi Jukzu Sheba Le Junggong Ngoy Tang Daganashingi Junggong Chadawe Ni Daganashingi Gawa la Jukba Sheba Le Rikdun Gawa Gola Yae Na Durduch Ngoto Shuba Yin Lezen Chime Nala Nghe Mutu Je Tungi Jukzu Sheba Le Tuk Nangdun Dike La 모두 슈즈베 갸제 세마보 남기 두더도 세러나
1: 빠라 세니 랍제 킴다 촌드리샤 빠라 키란핀 디즈베
2: 야 엄드 가서 오래 빠라 드릴래 가 조유 따라 아무나니 보주
3: 빠라 드링 애기가리 지라게 나 점차가 지나 아
4: 지 빠라 조롱 과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암란 없이 온 거.
2: 야야, 숙겨 숙겨, 세노 숙겨, 쉬. 아야.
5: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처 쓰고 그래.
2: 지다 보모, 빨라 대 보러 더 그만 두고해. 랍하스 때 주다 온 거. 주주주 암란 아기 제 숙구 숙구지.
5: 빨라 걔가 다 꼬야 넌 그만도.
6: 不住了，答应解决你。 他们你给我也愿意

0: Cenze Satu da Satu Chumje Peju Chishu Cenze Satu da Satu Chumje Peju Chishu Cenze Satu da Satu Chumje Peju Chishu Cenze Satu da Satu Chumje Peju Chishu Cenze Satu da Satu Chumje Peju Chishu Chirudongata Satu Cenze Latine Tingrip Single Kongbila Gudi Dangde Gyegup Jituri Denjalaya Genichi Gushi Nendu Nanyu Longa Zenji Chaku Jungabe Guzuloro Sanekagi Juri Tungila Gyabjur Chibe Sijuka Tungyu Cheto Single Yuja Kodungke Ninda Ringung Dembu Yungwa Chibata Ngundungi Jugu Chibe Nuriida Lakze Jigjeje Kepde Huda Dangde Mure Tumbubda Penje Dembu Nga Toru Tungwata Loshibu Juri Ki Tumbub Lekbu Yungwe Zunlin Chishinyu Huilongjang 双亚山, 北大荒草别, 红围行热, 日电吞列, 北顿领域土, 卡罗阿美别, 额度吹过的松起, 新南木格拉, 吞居鲁阿, 让电列个切行于, 塔鲁红围行热, 城镇建坛, 人民建起行列切当时公司, 行列孔北部, 接接近日的, 李海涛仪, 明阿拉有规卡个, 人绿, 额度列顿, 全用列, 主心于巴达, 吹接见的, 人绿建起, 额度切别, 顿顿列举, 托鲁熟前不清于, 그대용기 주제 응어들링게 응바치바 있는 다와주베 담에도 균용의 리조 토규리 제주유 주리기 된자니 변조 공비다 지조 딘링다 제와 유베 균용 정신 된베 특주기 내든케 진식시 니동니 슈접실로 다와 숨바라 직접 소지 시진핑키 드럽사바라 의주서구 균용의 다제 용바라 그대 동외 흉미촌도 조정능급 부두 공비다 추제 토베 딘자 니와라 펜준 꾸디 동교 타종 제대 주리 누규 퉁공기 딘자 개니 누바 체로 동 강도 체교 받다 주리 퉁기 지레 그다 신례 퉁제 개지 퉁기 송교 그 견대 신례 퉁제 기 상제 그제 부제 토베 군에 죽준 체교로 꾸디 동 왔다 장도 신례 퉁제 퉁기 레뉴다 고조 집에 시딘카 지준데 주리 소 신례 퉁제 개진 댐보다 딘장랑 고조 토베 개니 체 그시 댄나유 河南漯河张林区万金重叠四庄重村中美村罗里穷外各种龙树巨星雨母星里主力团结及索子时塔鲁山内提个的行囊给油不举着来着来的了前面四星上不如天不点个出动突破的学军不向突破穷雨四庄重村党支部书记刘春生起
1: 他龙安族重组我了车地前的大瓦主播的出借职组前的张文章时的娘子切把银别查家的拍拍姐姐你几能车就得了啊向托比约把的他过了给重组就送给熊塞奎都细菌前部细菌吞灭金层面吞不了呀给您托比约解决于主力给电价了跟送切把的撒贝尼嘎子这年度你学做年流大瓦送把的接着手机习近平给四主给出做了修改新来的这个 基座偏低的跟踪来的一个乌云拉斯一个孙悟空给电价呢你给个给电价的这把月别你把都心里有个让给给孙烈空被当的孙烈正在让都让被的孙悟空让点村村头把结果是年度那月湖北水州呢红山日月都是恰心能西出张用把的出江北项目几三年也不行是
0: 내들의项目体米最晚的点呢，得不出去吧呢？大家内地各地团呢，是交流。 明阿拉
1: 中介提用所罗的嘞，项目统统就是送了你哇，所得土地预备，团练时比抽土地用不，搞了统就是送进来给吧的，每天送就连续不把的用完了，你这头有。团练空白特别也不用去，他路真实操办，孙子也托心，给运通了，下面又多不有几多团队别，孙就是了吧，随想谈不到钱所别签约。随着项目参详特别的那几主任周恒军去。 按照水乡塘不搭建起人力的细菌前部取得特殊切把的，特殊切把决定出天气了，得些也不切的，人力地里地界弄些了呀，居民得个月解决有。主力春中塘穷根用的动物呢，全部不忙的动物当集中营。明阿拉建用所，顶住多半各自推了那边，专门的集团托顶头边来顿也不着急，三年个个人力车轮直接出去签约。 계급기직제지교태주규서리니치둔멍위당대주리감수추제타人力主둔추제강대加表的체育도주대둔주도토바다냐르토바오르토바제체신유龙阿珍吉巧克力中阿别古族罗罗让给吉主力吉巧克力团结女吧军队切入清巴达主力团练军队人不如穷哇主力

0: 양당디네죠. 뒤라 피규르기 노장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신버디니 두야룽디네 공부에게 팀넘기 생규르 냠자리제시.
1: 디글레군의 베베니스 오르스 예송부 세니슈솜닌 먹조 내주기 체진 겹자 제대 오르스 마기 사공 결학삼도 육진 먹봉기 겹조 그룹디네다. 대신 미미 넘주 통계 코르관 소기 미빈라 동디 담마다지 중미자도 그니 춘진체 유여지주유 유진 작제 봉디 직접 적주비 세니슈솜닌 유서듬마라 오르스 탄커다 첩대랑고로 대신 미미 넘주 소 직제 보지 자미 수유 지주도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게치놈지 신초솜니 파르유시 닌테르 총주지외팔 뉴규 총소뉴총 칸키 도주지발 지주지비 양위 마주도놈키 규제 총소게 진코 놈소시 아고르 굽주코니타 고르줄지타 가르추스모타 파르세 게치타 총총 게치스모타 도주지발 총소 지주지비 런던 불론티 마주도놈키 규제 총소게 진코 농송시를 아우고르 개탄 주민 숨타 가르게스부타 파르세 개조 숨사 개출 숨부시
1: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유럽 견진다 고유 냠질 헨조기 세니슈 숨님 베베 니슈식래 응은바다 유럽도 랑고 동견다 주견추 개제 십줄로 니베 차이오 넘기 랑고로 주기 여봤다 개지 총래토 차이오 넘기 진고 숙진 파르베 유럽 니 콜라시비 토라 숙진 팁 치슈 인베 서구도 교류 자유 랑고 동겐기 니르르 균 유럽 고르 통주르니다 정조레고 숨기 눈린 퇴바 동구지 유바레 니슈 대낭 유럽 길랑고 다 눈루브네 로주바레 교교로 균튜도 꾸디 동급에 부규체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이탈리 주초 대비에 친주 숨니 균튜 종외 닝류 왕주 침체의 대타제네 초점 중시 침체티 이탈리 수중기 닝류 캡콘키 지침시부 중시 딘빕 정교로 왕제제부시 원조 제바싱은 이탈리 아슈라 니도통수소송론에 니도통수소송출협할 닝류로 고등청교 원조토수유 직동국계 기조교출로를 체르노블리 닝류 퇴근 퇴배지 이탈리 아코난키 닝류로 강성마 아치수고계부시 니월루시 뉴콩디자탄 위상용동 기내튜라 도구를 침부치부탄 뒤니 이탈리 수중키 라리아 튜사르비 닝류락지 공비라 구디다 유시
1: 세계넘버초 공세생교를 연준 쇼겐 다와 요준라다 전지본두인 리젠겐코르 난겐 바살람라제
3: 미미다지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4: 미미부지키 난주 러버 추기지
3: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4: 차도국계 지주이 무치이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체처
4: 냠조르미저완니 냠지댄데 양천시키
3: 서초강시키 유티민남 경워치
4: 미리카키 등지야게당 퇴문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사당 독슈내사 저완내사 제이

0: Hejenki, Tunze Ti, Tiangam Ta, Chi Tiangam Sakutu, Jubi, Dunlam La, Dada Yabuzunga Yu. Chusun Tunze Chungchung Tini, Junkui Tunze Chi Jugi, Duji Shishi. Niwe Losejin, Mimi Namju, Pur Dip Ta, Sungar Gangzor, Dashib Selin Ki, Chigu Jugun Ki Penje Chiru Donane, Tebe Namshi La, Sugum Chiwi, Gingwe, Shik. 딥소타 누주 라스라제 군체미바 세계 중회파 전제 사드티 지구 주경기 제타 시부르 딩습 냠제 전에 눈대한 지구 주경기 만에 도와타 좀제 사덴토 동가위 용캡기 강에 시네 콜레시비 탐구진 주경라 자수토베 라제 키 터블럼식 레게 표현 뉴주 송경타 변조 피게 지다 토늄 용화 체균니 계급 카기 지주티 투몽토 체비 간내치외 주신니인 중국 통도 발송토 지고 지주 체규티 망초르 페버토비 피게 차샤도 지니 치당 쿠이키 망초남 주경러 다켄니 티난 슈켄타 페버토켄파 군도 총유 쿠부치 치당키 빨립토 록동타 빨립오 딥조 발립키 파싱토 소비제 체비 능수 체주 체단티 원체 지신 간지 감매비 사차 뉴주기 편제타 변조기 편제 니가 토바 총유 마루수 체단키 신제타 중로 민교소 켄덴 튜네 야수게베다 피게 지네 신조 망错了 군투토비 뉴주기 도포 덴부 송토바 총유 중국의 지주 라렌리 등의 지주치나 폐계 루동지구의 시비에 그루미키 문진라 각도르톰네 뉴주 송경탄 망조 리수동안이 냠내 니키 용토바자주 체유 다자 중국의 지주 냠용 콜레시부르 경렬 캡신유 머르타는 예 아프리카 장도키 지리정부조준라 군디동교 로람 체베네 이시아 위메계급 당냠토 탕구지엠 곡주 냠레 디네 준비타 라즈의 소중 치베 파타 양위샤르키 치탄스 구토 위슈지구 신뢰기 나바사바 추십 치베 파 중국 통도 파송토 투몽 춘문탄 투몽 조준 냠토 롱주 제기 도시 타콩체네 고요고 유베계급 냠용 냠주 탄갑 결체디 개치 피계 조심비계급기 투몽토 장도 피계 동화 구슈 침부내유 Shanghai Nimle Zanzula Gunchemibar Gidoptan Sunshu Sarbagene, Sukuki City Dinlintan Target Kongpila, Gundi Dongata, Kolashibu Jugong Gurjuta, Tugu Tang to Dongchi, Liki Saba Butu Guimbashi. Diluni, Shanghai Nimle Zanzuzuni, Loni Shuzenga Kurwe, Losikji. Loni Shuzenga Yirin, Shanghai Nimle Zanzu Tini, Zemlinto, Nakong Gachi Shuta, Mimbur Mangshu, Pigge Gimimimimbe Dubshu Chi Shuji Gi, Sakong Nimle Zanzu Saba, Jimshin, Talon Chongyu. Kondo Yikab Kaki, Chipsi Lam Luta, Pigge Jolam, Jinne Sugunji, Minjaya, Kebara Chu, Tonda Parsum Tu, Tumon Kingwinzi, Chigdu Ji Tubata, Nimle Chu, Pinsun Yi Chi Subdu Chine, Sunshu Chimbata, Yuan Chokshu Chimbungu. Hasas den ngwele chabar ki jikib zumjik ba, shili ki. Dilu Shanghai Nimle Zanzu ki biski uco to, Zhuxi Xi Jinping ki pike ki zumjik ki qishu ta, za qishu ki zanbe gyo nor, Nimle ki nyamyong ki qishu ji ki to ne. Shanghai Nimle Zanzu ki lo nishu zeng rin ki pijim le chokdum na yu. Pike ki zumjik ta, Rintan ki dusi, Langlin ki tablam ji qishu zumgi to ne. Shanghai Nimle Zanzu gyeke ngan pike zowe nangne dinci sedun dinsip na yu. Labartu Pinsun Yichi Ta, Nipin, Zanyam, Chunmun, Sibi Namala Zinjo, Tumon Pike Tunir Jeki, Shanghai Yining Dobni, Tondapar Sumtu, Shanghai Nyamle Zanzu Gunchemibar Pike Tan Dobchi Zhuwe, Shizinsa Kichin Shikshi, Nanjitu Mishugata, Kadetu Milangba, Cho Sumbar Mamikba Jeki, Yang Takbi, Nyamle Ki Lambuli, Shanghai Nyamle Zanzu Ki, Zugun Ki Nanjitu Mishugata, Kadetu Milangbe, Sankun Nyamlegi Lambusab Shik Duti, Kolesibu Jugontan, Gurjuki Kachola, Niti Chibi, Dubshu Kichin Shikdu, Rimshin Gurshin Yuji, Juyubashi. Siliki, Shanghai Nyamle Zanzuki Buce Tiwetuwe Pigela Gundi Dongwe Gazani, Chepsiki Tumu Munzinti, Mujub Nyamlegi Chumjesu, Gunche Mibar Gurwar Che Gurtuyu. Zhuxi Xi Jinping Ki, Pigel Mwela Jogu Taikon Ta. 定价做的整个太空，没做完整个太空。 계제슈제타 蒙西罗斯娘娘的祖国满世 罗尼舒兹英的人气批给给上海娘娘的祖国书金贴书贴社会企业娘娘的科勒西北究竟开放牌阿尔维努斯英托别第六上海娘娘的祖国谈这位从头头主席习近平起习近平在天堂东美给浪恰各自特别了批给给他出借确实天天张扬堂古人点别怎么的你们见起地位退宁给些丁色那么他 上海娘娘的曾祖给上海娘娘的给读书了的呢一下他有了给甘肃节目他给娘娘了关地动画他上海娘娘的给落住了的呢可能是被落住给给别给他读起了主角了关地动画上海娘娘的家具给可能是被主角给去推荐了你去七八节节的怎么的你们见给批准了关地动起上海娘娘的曾祖给读书来给所表呢上海娘娘的曾祖给 계지레튼추 군디단디,빈춘롭종탄창샤냠레체군니,유럽탄중군냠레기양타베탑람식제지송유브시,로젠클린츠,유럽계급기침주직시카키,정군안창샤루튼키냠레좀시조니,유럽탄중쿠레지카키논주키운진러,요산타,무족냠레띵섭도동조체디,유럽탄중쿠와,레체섭리탄,튜몬피게용화치구베,문진치그유, 提供罗森克林茨作为内地中国人参政企业的呢，矿产品提供国际中国人参政企业，谈不提示。况且，澳大利亚当学开启中国谈别人定色多东具体，用科技推动文件谈对罗千不等于。对面筹备谈定中国人参政企业，中国有人配送筹备罗局新年年龄托不满色，中国南北停热间批给给孙叔千不难，电棒前月结算月不是。 第六年，中国谈澳大利亚青年组呢，龙岩中央的考虑落实时，罗森克林茨，澳中外青年组村，在做军队设度签约，对着昆明六十五九八年送，去年被给客人被称作这些话中文其次，听出出来解约。记录年冬革命交给了澳中中华体，在做特区上的中华特区呢，给客人被开放开去，我中央来了。 中西电不西电约解送约不西龙文额中银额以中文巨人了亲密的格罗森克林茨欧中给克米比西地的金针七八塔通的帕尔松托充满人落塔给及接成给这些太空七八娘来了的呢西地的滚地动啊塔尼克了的呢皮给团年七八节太空七个月给克米比 批给给读书吞不提，对于人不难，俺们这个错给准备我。老当今年，咱们西的谈批给了若然七八谈推送，并叫谈人类所开矿忙不用俺们来定制不单呢，从这月头稍微特别。明儿澳大利亚开了出给俺们就让咱们中国的批给东西越不提妥呢，欧洲俺们来给随手钱不，热着抗力钱越接送越不是。 罗森克林茨，明儿给及突破了更多他身心气质越近，那么些更多他，民族人类主义，社会气冷漠为内圈锁，可能是被人心气震聋，军前没法通过月。 欧中给克尼比尔称作这些，给这学者他，俺们俺们为什么都当年，就跟其他部门人嫉妒着我他，俺们这属于推仓图当年，可是比尔那天他就提，老者他都说来解说，不确切所有不是。
1: 你家一些谈西的家族项目可以给边角娘们来赞助给，女婿部长去撺掇听居住吧，毕竟托错一不谈。一些谈西的家族项目可以给边角娘们来赞助给，广东边角这些部长他对面，这又给及赞助给给苦了姐姐，滚偏他三对，听角姐姐一些谈西的家族项目可以给边角娘们来赞助给，中国旅女婿结婚给密室看出千不松了心呢，别人谈出多少钱的娘们来给推门文件出不签约，从头到尾你都讲明你说出来，一些谈西的家族项目可以给边角娘们来赞助给，女婿部部长从头娘们这三张表话谈，一些谈西的家族项目可以给边角娘们来赞助给，不猜托的女婿滚偏对不谈，察觉他，一些谈西的家族项目可以给边角娘们来赞助给，你都讲明你说出来呢，你都讲明送出了牌去，面头上女谈，女婿穷人女丁四句完结了。
0: 一下谈西的家族项目可以给边疆娘们来赞助给，女婿定价推交了官地单位，村镇人心明白，才是接，前来开矿给，推门文件开窗这送了，春抢穷光，转到开让店里给表外，开令卡我切不接，切又不是。地摊里，开让给社交店员。
2: 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推与他，是不是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能抢。
3: 前五队长吧，擦糖阿是农场军备呢，地摊里也偏多要些。
4: 地摊里，客人去下不多月。
5: 谢了，这边这里啊，恐怕加班不呢，最近落地用途不济。
4: 来个土队长吧，刚过了兄弟呢，旅长用外卖菜，看多呀，让个人加班的就来越多不的。
6: 地摊里，客人去吃南月。
7: 看你一晚去呢，通过人家的偏食当土。
8: 结果姐姐隆重杨思倩呢，带他了偏到千不要些，带他呢，对他那么贵都托囊吃贵的，千万小心。
9: 旅长给讲了，我将给军训给，这个给考虑，俺来也都住着。
8: 平江隆重年轻离婚呢，中央迷茫关键隆重离婚给，偏爱离城，拒绝切菜。
10: 谈的你毕竟去七岁也不大大事。全校龙青年轻离婚的，覆盖龙青年；谈的全校三九两家的前兄弟。全校龙青年轻离婚的，覆盖龙青年；谈的全校三九两家的前兄弟。
11: 今年的月供那么少，铁人年平的级别才九匹糖，今年的级别才二十八三十。
12: 当地的城南是越南团组呢，难道进来准备当西边某只生源呢？参队行政学的蒙太基，听了今天阿拉所在连续突破呢，创新他给单位六军区，让你去农村人堂温习预备过十余趟。
11: 可怜城镇从头这么做，更阿巴拉，让种兄弟。
12: 三段城镇边角的偏街全部重组，抗联安排了七百个人。
13: 中国苏南北路立体经济，让永江去操作作为结果，我的社会特别无糖，将永去社会开业，北里屯在镇村七百个人。
12: 让永江没嘛推着，各中一边军粮为两港给成都天然安排拉萨的车塘，眼睛还以成都做江南嘛些松懈江南别个人。
13: 刚起天气，江西乡党组一起成都做江南为官。
14: 刘江去让江中等于西直某一两港给仓总车座拖送些那边过刷银，什么天地来真给南端西边南些了呢？
15: 我就爱了别蹦迪，三段边角的北大空白周围永远可以做对称。
16: 你连轮西差前边，团里块进来。 三团主力去人塘跑滩，新庄门草去拥抱跑马赛，让四人玉兔来秀七十三不西江都学不他。前队巡逻部前行，他家新四招式那团队听日前去阿拉商场来秀都学不着。天天俺是娘土。
2: Kamra Tungi Korkana, Leshu to be Shunutsu, Dumguchi Sendu. Penjong Kamra Ara Leji Seyu Gongsi, Tungi Korkana. Suru Changshup Jumhe, Dagowar, Negi Ara Gor, Motu Shukyupje. Lobsin Tune, Loni Yamachimpe, Changshup Jumha, Tachu Gongsi Nanki, Kardan Kosubjitu, Kurhupje. Suru Changshup Jumhe,